0: 높다.
1: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더라. 평시조 태산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학 이수자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절기상 대서이면서 음력으로 6월이라서 이쯤 농가 풍경을 돌아봤는데요. 농가 월령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쯤 풍경 전해드렸습니다. 초목이 무성해져서 파리와 모기가 모여드는 즈음이라는 거 실감하시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김매기에 전력해야 할 때 하는 기록도 보이는데요. 젊은이들이 김매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요즘 농가에서 젊은이들은 여간에서 만나기 어려워서 농가 월령과 기록과는 좀 다른 현실이라 할 수 있겠네요. 또 요즘 잡초 힘이 엄청나죠. 잡초가 논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터 울타리 밑으로도 얼마나 씩씩하게 자라는지 잡풀 없애기 바쁜 즈음이란 것도 많은 분들 동감하실 듯합니다. 그러니 날 새자마자 호미 들고 나가서 땀 흘려 이러다가 점심 무렵 정자나무 그늘 밑에 앉아 보리 단술 한 잔하고 반찬이 있든 없든 줄인 배를 채운 후에 시원한 바람에 잠시 낮잠도 한 잠 자는 그런 잠깐의 즐거움도 있긴 해서 그나마 농가의 모습이 다소간의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대서절기가 들어있는 음력 6월 즈음의 풍경을 오늘 농가 월령가 속 기록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농가의 이 즈음 풍경이 선연하게 전해집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넷째 주 목요일이라서 코너는 없고요.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문자 사연을 더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평조회상 중에 골랐는데요. 평조회상의 세 번째 곡부터 여섯 번째 곡입니다. 열박 한 장단으로 연주하는 세령산과 세령산의 가락을 덜어 연주하는 가락더리, 그리고 육박 도드리 장단으로 연주하는 사면도드리와 연불도드리, 이렇게 네 곡의 음악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노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악적인 흐름 함께 느껴보셨죠?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중에서 세령산 가락더리,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까지 들으셨는데요.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정로학회는 1977년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정자의 발의에 의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같은 해 5월 24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창단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어느새 창단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27년 창단 50주년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보뜰마을님께서 매미 소리가 두드러지는 아침 농가 원령가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곧 8월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음력으로 6월이고요. 또좀 있으면 음력 7월, 양력 8월이 되겠죠. 아, 한참 요즘 매미 소리가 한참 들리고요. 이 소리가 당분간은 우리의 여름 풍경을 풍성하게 장식해 주겠네요. 또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두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밑도들이를 한 옥타브 위로 연주하는 음악 웃도들이 아명으로 송구여지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6박 도들이 장단의 그 기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들으실 송구여지곡은 실내에서 듣기 좋은 아담한 편성의 연주입니다. 가야금 향비파 대금 편성입니다. 발현악기 2대, 관악기 1대, 이렇게 석대 악기가 일구어내는 선율의 조화, 그리고 음색의 조화를 감상하기 좋은 음악입니다. 조유회의 가야금, 김형섭의 향비파, 이승엽의 대금 연주로 웃도들이 송구여지곡 보내드립니다.

웃도들이 아명으로 송구여지곡 들으셨는데요. 조유회의 가야금, 김형섭의 향비파, 이승엽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향비파는 다섯 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이 직경입니다. 당비파가 목이 굽어 있는 곡경인 것과 비교되고요. 당비파는 넉 줄인데 이 향비파는 다섯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봄봄님께서 대서절기에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은 비도 오고 해서 그래도 기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습도가 좀 높고요. 그런데 남쪽 지역이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 많죠. 봄봄님 말씀대로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황계사입니다. 가사 황계사는 오늘날의 황계사란 이름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날의 여러 가집 기록을 보면 황계곡, 황계가 혹은 황계타령이라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무렵에 여러 가집에 이 황계사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 늦어도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널리 노래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또 검은고나 양금반주로 이 곡을 불렀다 하는 사실도 여러 고학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별한 이미 아마도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 체념해서 이를 지화자 좋으시고 하는 후렴구를 통해 역설적으로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가사 황계사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일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둔절하다. 지화자 좋으시고 좋을 좋은 경에 얼씨구 좋다 경이로다. 지화자 좋으시고 하루아침에 임과 이별한 뒤에 소식조차 끊어졌는데 어떻게 지화자 좋으시고 하고 노래할까요? 가끔은 혹시 임과 이별을 해서 정말 지화자 좋은 건 아닐까 이렇게 한 번쯤은 의심하게 하는 곡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애절한 서정의 노래를 만들진 않았겠죠. 역설적인 표현이라 보면 되겠죠. 이 곡은 특별히 속소리를 많이 써서 노래하는데요. 임과의 이별 후에 그 안타까운 심사를 노래하기에는 이런 속소리가 잘 어울리겠구나 싶은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금 연주곡 하나 듣겠습니다. 이영섭 가락 대금산조 준비했습니다. 이 산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에 처음 발표됐는데요. 대금 연주자 이영섭이 기존의 산조에 자신의 가락을 넣어서 이름하여 이영섭 가락 대금산조라 했습니다. 이영섭류 대금산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영섭의 대금, 윤석영의 장구장단으로 이영섭 가락 대금산조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존의 산조에 없는 신선한 가락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음악이었죠. 이 곡의 첫 시작 부분 다스름을 연주할 때 이거 혹시 청송곡 아닌가 하고 잠시 착각한 분 있으셨을 텐데요. 대금산조의 다스름을 이처럼 색다른 시작으로 해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죠. 청성곡과 유사한 선율의 다스름이 이내 대금산조 가락으로 바뀌고 진양조로 넘어가는 그 지점도 특별합니다. 장단마다 조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역동성이 느껴지는데요. 이영섭 가락 대금산조 들으셨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영섭의 대금 연주였고요. 윤석영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에 한국문화예집 코우스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녹음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글동무님 언제나 반갑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남도민요 몇 곡을 엮어서 기악으로 연주하는 곡 남도민요 기악합주 듣겠습니다. 남도민요는 성악 없이 기악 연주로 할 때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성악 부분이 없는 남도민요가 여러분께는 어떤 정서로 다가갈지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지은의 가야금, 김선호의 대금, 전계열의 장구장단으로 남도민요 기악합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주자들 호흡이 참 잘 이루어졌네요. 여러 곡의 남도 민요를 성악 없이 기악합주 연곡으로 들으셨는데요. 반주 삼아서 소리를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연지은 외 여러분의 연주로 남도 민요 기악합주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남도민요의 구성진 가락을 기악합주로 들으니 색다른 흥과 더불어 아쟁의 농현에서 오는 더욱 애잔한 성음이 마음을 사로잡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가야금, 아쟁, 뭐 대금 이런 여러 악기들이 호흡을 참 잘 맞추어서 연주한 그런 곡이라서 아마도 흥취가 더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삼재풀이 준비했습니다. 삼재, 석삼자, 재앙재자를 써서 삼재라 부르는데요. 10간 12지 주기법, 이 간지 기념법에 의해서 삼재 기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2년마다 되풀이 되는 삶의 주기인 12지 중에 띠별로 특정한 해에 3년 동안 애군이 찾아온다 해서 3년 삼재라고 하는데요. 9년마다 삼재가 찾아오는 셈이죠. 이 삼재가 들면 첫 해는 들삼재, 둘째 해는 묵삼재 혹은 눌삼재라 하고요. 셋째 해는 삼재가 나가는 해라 해서 날삼재라고 했습니다. 이 삼재가 든 해면 애군이 찾아오니까 이를 풀어내야 하는 걸로 보았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삼재풀이와 같은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삼재풀이 소리로 들어보실 텐데요.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양주 부처 당산 부모 모셔놓고 슬하자손 거느리고 작년 같은 해운년을 꿈결같이 다 보내고 신년새 접어들어 삼재살이 내려서니

삼재풀이 들으셨는데요. 유지숙의 소리, 유병욱의 장구, 박부현의 북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에서는 드는 삼재를 입삼재라 했고요. 삼재의 두 번째 해는 묵삼재, 나가는 삼재를 절삼재라고 했죠. 이 삼재가 든 해에 다가오는 온갖 애군을 풀어내고 소원 성취 발원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죠. 보뜰마을님께서 삼합 개념을 적용하는 삼재 개념은 무속 역술에서 성공한 대표적 마케팅 기법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 항상 25%는 해당하니까요. 유지승님의 장구장단에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12띠 중에 항상 3띠가 포함되니까요. 확률상 25%고요. 10간 12지 주기법, 이 간지 기념법으로 계산하면 누구나 일생에서 삼재가 여러 차례 지나가게 되니까 그러네요. 마케팅 기법이라서 설명하시니까 또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기악합주 남도삼현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도삼현의 남도는 지역을 말하고요. 삼현은 삼현육각을 칭하죠. 삼현육각은 피리둘, 대금, 해금, 장구, 북 이렇게 여섯 악기로 편성된 음악을 말하는데요. 남도 지역에서 연주되는 남도 삼현은 이 삼현육각 악기 외에도 가야금과 아쟁 이런 악기를 편성해서 여타 지역의 삼현보다 풍부한 음향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남도 삼현은 굿판에서 조상에게 헌작을 하는 거상악이나 또 행악의 일환으로도 연주됐습니다. 남도 구두막의 어법을 담고 있는 음악인데요. 오늘 여기에 소리도 함께하는 연주로 듣겠습니다. 기악합주 남도 삼현을 변정서

기악합주 남도사면 들으셨는데요. 변정섭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 오늘 출석하셨는데요. 신청곡 만고강산을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보뜰마을님 신청음악 골랐습니다. 서도입창 놀량 사거리의 첫 곡 놀량입니다. 놀량이란 말, 노는 모양이란 말인데요. 예전에 사당패가 봄이 되면 산천 경계를 유람하면서 소리를 하며 다녔는데요. 그런 전통에 기반한 곡이라서 첫 곡이 놀량이란 제목이 붙여진 걸로 보입니다. 서도입창 놀량사거리의 첫 곡 놀량 들려드립니다.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이 장마철에 마음이 쾌청해지는 음악이네요. 보뜰마을님의 신청음악 서도입창 놀량사거리의 첫 곡 놀량 들으셨는데요.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윤혜성님 신청음악 단가 만고강산 들려드립니다. 안숙선의 소리 장덕화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1: 만고강산

청춘색을 자랑한다. 동네산 좋은 경치

윤혜성님의 신청음악 단가 만고강산, 안숙선의 소리, 장덕화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서라서 전국적으로 무더위에 폭염경보에 높은 습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일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비장의 무기가 있죠. 바로 우리의 단단한 마음입니다. 모든 걸 한 템포 늦추어서 천천히 하시고 긴 호흡 유지하시고요. 넉넉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다 보면 염소의 뿔도 녹인다는 이 대서지음의 더위도 큰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휴식도 필요한 날입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핑크 마티니와 더본 트랩스의 에델바이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더본 트랩스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쓴 원작자의 증손자, 증손녀, 실제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곡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아,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어떨 때 저자와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기도 했다가 잠시 멈춰서 또 거기에 나의 생각을 더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넓혀준 책은 어떤 책이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 떠나봅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디세이아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시대에서는 다음 주에 여름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을 보내드리는데요. 기존 코너들은 모두 쉬어가고요. 여름의 정취를 담은 이야기와 음악들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문장들이라는 코너에서는 아침달 출판사 편집부에서 펴낸 여름어 사전 낭독을 전해드리고요. 또 음악가의 여름 코너에서는 재즈 뮤지션 전송이 조윤성님이 추천하는 시원하고 뜨거운 음악들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 여름 특집 방송도 많이 기대를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 그리고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송소희 두 번째 달의 매화 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 책은 사람을 경청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 동감합니다. 오늘도 경청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2857번 쓰시는 분, 오디세이야 마지막 시간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겠다고 또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 선생님과 함께 호메로스의 영웅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문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0: 안녕하세요. 예.
1: 아니, 선생님. 아마 선생님에게는 좀 선견지명이 있으셨나 봅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벌써 한 달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오디세이아를 함께 읽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영화로 나온다는 겁니다.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0: 예, 제우스의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어마어마, 신의 계획이라고? 아, 정말 8월 초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뭐 벌써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0: 맞습니다.
1: 있거든요. 근데 뭐 워낙 공부를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시고 영화를 보시겠죠?
0: 예, 맞습니다. 저는 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디세이아의 플롯이 좀 복잡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놀란 감독이 어떻게 영화적인 서사로 재구성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 네.
0: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텔레마코스의 캐릭터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다면적인 캐릭터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다면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놀란 감독이
1: 네.
0: 형상화했을까?
1: 그리고 배우가 연기를 했을까?
0: 예, 그렇죠.
1: 오디세우스를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한대요. 그래서 저는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0: 예.
1: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아니, 근데 뭐, 이게 어떻게 잘 구현됐을까 기대하면서 보신다고 하니까, 아, 놀란 감독님,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제우스의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된 듯한. 우리는 또, 우리 문화시대 청취자들은 이, 오디세이아를 또 함께 공부하고 나서 영화를 보게 되신다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 인문학 산책 열심히 들으신 분은 뭐 정말 쭉 따라가시겠지만 혹시 아쉽다, 나뭐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와 팟빵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지난 방송 꼭 참고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그 대서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여정을 일단 짧게 소개를 해 주시고 마지막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 네, 일단 그 오디세우스의 그 가정과 왕국의 위기가 닥쳤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등장하지 않고요. 처음에 1권에서부터 4권까지는 텔레마코스가 이제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1: 네.
0: 오디세우스가 과거에 트로이아 원정에서 싸웠던 전우들을 만나서 아버지의 소식을 구하는, 찾아가는
1: 네.
0: 그런 여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그렇죠.
0: 그게 이제 1권에서부터 4권이고, 그 다음에 5권에서부터 12권은 드디어 이제 오디세우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립소의 곁을 떠나서 출항을 하게 되고, 귀향을 시작하게 되지만,
1: 네.
0: 결국은 조난을 만나서, 파이아케스족이 살고 있는 스케리아 섬에, 조난자로 이렇게, 그죠? 예.
1: 네.
0: 그곳에 도착해서 나우시카 공주의 도움으로,
1: 네.
0: 결국은, 알키노스 왕의 궁정에서 환대를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그 트로이아의 정복자라는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트로이아를 정복하고 나서 칼립소 요정에게 도착하기까지의 어떤 여정을
1: 네.
0: 자기가 마치 호메로스이냐 이
1: 네.
0: 궁정에서 들려주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다 떠오르네요. 정말 생생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오디세우스가 귀향하는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0: 오늘 다룰 내용인데 좀 방대합니다. 사실 13권에서 24권까지
1: 네.
0: 12권의 그런 분량인데요. 일단 이 부분도 그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1: 네.
0: 번째 부분 13권에서 16권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파이아케스족의 호송을 받아서 이타케에 도착을 하게 되죠.
1: 네.
0: 하지만은 곧장 자신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직한 하인인 뒤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농장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환대를 받게 되고
1: 네.
0: 그곳에서 그 아들 텔레마코스와의 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아.
0: 그러면서 복수의 계획을 짜게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위장해서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7권에서부터 20권까지고
1: 네.
0: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의 폭행과 모욕을 견뎌내면서도 복수의 타이밍을 이제 기다리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나그네가 페넬로페와 면담을 하게 되면

0: 오디세우스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페넬로페가 이제는 그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활쏘기 시합을 개최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 낯선 나그네에게 들려주게 된 거죠.
1: 그
0: 낯선 나그네는 사실 남편이죠.
1: 남편인데,
0: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그 21권에서부터 24권인데, 이제 활쏘기 시합이 이제 개최가 되고, 활쏘기 시합에서 관역을 명중시키고 나서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 활로 결국은 구원자들을 응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넬로페 아내와 이제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도 재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타케가 이제 내전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구원자들, 이타케의 그 엘리트들이 결국 108명이나 뭐 살해가 됐잖아요. 구원자들의 가족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뭔가 이타케는 내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제우스의 뜻에 따라서 아테네 여신이 개입해서 이 구원자들에게 가족에게 망각을 줌으로써 결국은 이 폭풍전야였던 전쟁의 그 기운이 돌았던 결국은 이타케가 평화를 찾게 되는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1: 와, 끝까지 촘촘하네요. 지금
0: 네, 그렇습니다.
1: 크게 세 달라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그렇게 힘들게, 지금 귀향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드디어 이타케 섭에 들어왔으면, 그냥 당장, 자, 내가 돌아왔어. 하고 정체를 밝히고, 페넬로페 앞에 나타나서, 그동안에 얼마나 그리움과 그게 쌓였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회오를 했어야 되는데, 왜
0: 맞습니다.
1: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변장하고, 뭐, 위장하고, 왜 그랬을까요?
0: 글쎄요, 일단, 오디세우스는 지략이 있는 사람이고, 게다가 그 하데스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가멤논의 혼령이 이제 경고를 했죠. 그죠? 아내를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반면 교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 오디세우스의 그 신중한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페넬로페도 그 오디세우스 못지않게 사실 페넬로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넬로페가 이제는 뭐예요? 이 낯선 나그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디세우스가 과거에 트로이아 원정을 떠날 때그 말을 남겼는데, 텔레마코스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재혼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1: 오디세우스가 그 트로이 전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아내에게 말을 했다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페넬로페가 이런 낯선 나그네에게 활쏘기 시합을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페넬로페의 상황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페넬로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논의를 합니다. 지금 나그네로 위장한, 지금 이제 활쏘기 시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그네로 위장한 남편을 이미 알아본 것이다. 그래서 활쏘기 시합으로 일종의 복수의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면, 그냥 마음이 편해서 이 나그네가 진실되게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전했고, 그래서 좀 마음이 풀어져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당부한 대로 텔레마코스가 성인이 되면은 재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이
0: 어쨌든
1: 나그네를 재혼의 대상으로 염두에 뒀다고요?
0: 그건
1: 그러면
0: 아니고요.
1: 그건
0: 그러니까
1: 아니에요?
0: 나그네가 일단 거지고 나그네인데, 일단 마음이 편해져서 자신이 어떤 그런 계획을 털어놓는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넬로페가 남편을 여기서 알아본 건지 발견한 건지,
1: 선생님은 어떤 편이세요?
0: 글쎄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 선생님은
0: 이제
1: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의 마음 잘 모르겠다고
0: 예,
1: 하셨기 때문에.
0: 뭔가 호메로스는 그런 거를 굉장히 그 페넬로페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상당히 어렵고요. 어쨌든 페넬로페가 활쏘기 시합을 개최하면서 복수의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페넬로페가

0: 남편을 여기서 알아본 것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인지는 네. 열려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어쨌든 보았든 아니든 이 활쏘기 시합을 판을 깔아줬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했다는 데에는 이 활과 화살 이 장면이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예.
1: 네, 어떤 예. 의미가 담겨
0: 있어요? 일단 그 활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권위를 이제 상징하는 네. 이제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활의 그 기원이라고 하는 게 원래 친구 이피토스에게서 받은 환대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우정의 유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환대의 선물로 받은 활로 환대의 법도를 위반한 구원자들을 심판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
1: 그렇기도 하고 또 마치 활과 화살이 뭐 토르의 망치나 아서왕의 예. 뭐 엑스칼리버 이런 것처럼 예. 여전히 나 건재하다.
0: 예, 맞습니다.
1: 이런 것을 또 상징할 수도 있을까요?
0: 예, 예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폴론이 이제 그 궁술의 신이라고 하는 점이 또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복수가 전개되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이타케에서는 아폴론의 축제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아폴론의 축제에서 이타케 시민들이 소 100마리를 이제 헤카톤베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바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1: 네.
0: 하지만 궁정 안에서는 지금 이제 오디세우스의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뭔가 두 부분이 이렇게 좀 연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1: 네.
0: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1: 자, 그러면은 오디세우스가 당연히 예상을 하는 대로 활쏘기 시합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겠죠?
0: 맞습니다.
1: 네.
0: 예. 물론 이제 그 이 활쏘기를 할 때 그 도끼 자루를 이렇게 세워서 줄지어 세워서 이 도끼의 어떤 구멍을 통과시켜서 이제 관역에 맞히는 건데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1: 네.
0: 다른 구원자들 하지 못하고 재미난 거는 텔레마코스가 시도하다가 첫 번째는 못했지만 두 번째는 시도해서 활 시위를 당길 수도 있었는데 이제 눈치를 주는 거죠. 하지 마라. 그래서
1: 네.
0: 결국 오디세우스 스스로가 이 거진 아그네로 보였던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활쏘기 시합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1: 오디세우스가 텔레마코스에게 네. 눈치를 줬다는 건가요?
0: 맞습니다.
1: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기서 그만해 내가 쏠 거니까 약간 그런
0: 예,
1: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내가 보여줄 테야 네.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는데 자 이렇게 활쏘기 시합에서 이기고 그 뒤에는 정체를 밝힙니까? 오디세우스가?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활쏘기 시합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거 관역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다는 정체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일단 그 활을 관역에 맞춘 다음에 오디세우스는 환대의 법도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이제 적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자들의 무도함을 이제 열거를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다. 그죠? 그다음에 주인의 아내에게 구원을 강요하고 있다.
1: 네.
0: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들 구원자들은 무도하게도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게다가 후손들의 비방도 개의치 않는다.
1: 네.
0: 이런 등등의 어떤 일종의 죄목들을 열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처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 그 구원자들을 전멸하게 되는 신이 이제
0: 맞습니다.
1: 등장을 하는 거네요.
0: 예.
1: 그럼 그동안 사실 오디세우스가 귀향을 하는 과정 동안 그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디세우스가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이 전투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또 도움을 주게 된다고요.
0: 예. 근데 이제 그 텍스트를 잘 들여다보면은
1: 예.
0: 일단 한마디로 아테네 여신이 간을 본다? 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처음부터 그냥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오디세우스에게 투혼을 불사르기 위해서 뭔가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시험하죠.

0: 운전하면서 이렇게 그냥 직접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간 간도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1: 네.
0: 나중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자들이 뿌린 창들을 이제 무력화를 시킨다거나 또는 아이기스의 방패, 아테네 여신이 방패를 휘둘러서
1: 네.
0: 구원자들이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이 이게 무작정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이 영웅이 정말 나와 같은 관지. 나와 같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
1: 네.
0: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면서
1: 네. 예,
0: 마지막 결국 도와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재미있는 부분인
1: 그러네요.
0: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제까지 도와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정말 너무 허무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헤쳐왔기 때문에
0: 예, 예.
1: 마지막까지도 그 왕좌를 오디세우스가 자기의 힘으로 오른다면 정말 너무 멋진 서사의 결말일 텐데
0: 예, 예.
1: 이렇게 왔더니 결국 신이 도와줬더라 이렇게 하면 너무 허무해지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건 약간 독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0: 예.
1: 무작정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0: 않습니다.
1: 끝까지
0: 예. 예.
1: 약간 시험을 하면서 예. 독려하면서
0: 간을 본다.
1: 간을 본다. 그 표현이 제일 와닿네요. 아 그러면 그 구원자들을 처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가 된다고
0: 예,
1: 예. 전해 들었는데 이게 약간 그리스 비극의 특징일까요?
0: 예, 뭐 특징일 수도 있지만은 서사시는 이제 그리스 비극보다는 그 이전에
1: 예.
0: 생성된 장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1: 그다음에
0: 이렇게 그 꽤나 잔인하게 묘사된 이유는 이 환대 법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규범이거든요. 이 종교적인 규범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 그 사적인 복수라기보다는 구원자들의 처단은 신들이 승인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처단 장면이 희생 제의로 보인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재미나게도 이타케에서는 이제 아폴론의 축제가 열리고 있고 이제 이타케 시민들이 아폴론 신에게 그 100마리의 그 소들을 바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뭐냐면은 이 그 100마리의 그 소들이 뭔가 구원자들을 암시하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1: 네.
0: 물론 구원자들은 정확하게 108명이기는 하죠.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좀 그런 잔인한 묘사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100마리의 소를 신에게 바치는 그 장면이 마치 100여 명의 구원자를
0: 맞습니다.
1: 모두 처단해서 이제 신에게 네. 돌아가라 바치는 것 같은 그런
0: 네.
1: 제의를 형상하는
0: 네.
1: 그런 묘사로 또 받아들일 수 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크라티스 시노플로스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에게해.

0: 소크라티스 시노플로스 콰르텟의 연주로 에게해 함께 들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니까 이제 8월에 개봉할 오디세이 영화 한복판에 김기영 선생님과 제가 그 이타케 섬의 예. 어느 한 구석에서 지금 아폴론 축제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1: 네, 뭐, 멋진
0: 멋진 해석이죠. 멋진 해석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7월에는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 선생님과 오디세이아를 읽어보고 있고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활쏘기 시합으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뒤에 모든 구혼자를 처단하게 되는데, 자, 이때까지도 아내인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정체를 알까요, 모를까요?
1: 예, 그 부분
0: 이제 쭉 이어지는 얘긴데. 예,
1: 근데 뭐 오디세이아에서는 참 그 여자의 마음을 참 알기 어렵다, 꿰뚫어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활쏘기 시합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는 인도의 서사시인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에도 등장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튀르키족의 알파미시 이야기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런 어떤 그 특히 이제 그 알파미시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남편이 이제 원정을 왕이죠. 네. 갔다가 이제 포로가 되고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서 집에 와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그 이복 동생이 자기의 권좌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왕비에게 구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위장을 했다가 활쏘기 시합에서 관역을 맞추게 되고

0: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고 네. 이복 동생을 살해하고 네. 예, 찬탈자 그다음에 이제 아내하고 재회하는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디세이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의 재회 이런 그 서로의 발견이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예. 구원자들을 처단하고 난 다음에
1: 그럼 모든 그냥, 게 끝난 것 같잖아요. 예. 예.
0: 그러니까 아내가 그 달려가서 남편과 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페넬로페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다시 한번 시험을 하게 되고
1: 아.
0: 그리고 아들도 잘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1: 예.
0: 그래서 보면은 그 이상한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오디세우스가.
1: 네.
0: 그래서 그런 그 좀 그
1: 오디세우스 얼마나 마음이 예. 애가 탔으면 그렇죠. 심지어 이상한
0: 여인이라고 시험을 하게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약간의 전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디세우스는 늘 시험하는 자였는데 아내에 의해서는 오히려 시험을 당하는 자.
1: 네.
0: 그리고 많이 참는 인내하는 오디세우스인데 아내의 일종의 도발에 분노하고
1: 네네.
0: 이렇게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 아.
0: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1: 위너는 페넬로페로 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어떤 재회를 좀 이렇게 미루고 있다.
1: 네.
0: 그래서 구원자들의 처단이 하나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클라이막스는 사실상 부부인 페넬로페 오디세우스의 재회,
1: 네.
0: 서로의 정체를 발견하는 것.
1: 근데 어떤 예. 측면에서 보자면 한 20년 가까이를 남편과 만나지 못했고 정말 가진 속임수로 그 환대의 법도를 어긴
0: 예.
1: 구원자들에게 시달려왔잖아요.
0: 예.
1: 이게 남자란 존재는 믿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새로운 나그네가 남루한 나그네가 나타났으니 쉽게 마음을 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여전히.
0: 충분히
1: 그래서 아마 그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예. 저는 여성을 페넬로페를 대변하여 이런 예.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0: 맞습니다. 예.
1: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 시험을 테스트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시험일까요?
0: 예, 그게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오디세이에서 절정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상대가 오디세우스일지는 모르겠지만 페넬로페의 시험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당신이 아직도 나와 한 마음 한 뜻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1: 알아보고
0: 시험을
1: 싶었던 거죠.
0: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그 침대라고 하는 모티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오디세우스는 침상을 내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페넬로페는
1: 네.
0: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하지만 오디세우스 스스로가 이 제작했던 침상이라고 하는 건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1: 아.
0: 예.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그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움직일 수 없는 거다 하면서 오디세우스가 이 침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줌으로써
1: 네.
0: 예, 자신이 당신의 남편이다.
1: 오디세우스가 바로 예, 나다.
0: 나다라고 네. 하는 걸 입증하는. 상당히 피곤하죠. 그런 어떤 입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1: 네.
0: 결국은 이런 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이 침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0: 맞습니다.
1: 둘만이 알고 있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0: 예.
1: 이거는 절대 옮길 수 없는 침대라는 걸
0: 예.
1: 나는 알지 않소. 그러니까
0: 예.
1: 나는 당신의
0: 예.
1: 남편이요.
0: 예.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1: 네.
0: 하는 게 움직여질 수 없는 거다라는
1: 네.
0: 어떤 함의를 보여주는
1: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서로의 존재를 완전하게 확인을 한 페넬로페와 오디세이아는 정말 이 해우를 어떻게 묘사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0: 예,
1: 예. 묘사합니까?
0: 예, 지금 여기 텍스트를 보면은 일단 그 서로 이제 부둥켜 안는 거죠.
1: 네.
0: 이제 페넬로페는 완전히 이제는 남편을 제대로 알아보고 서로 그 남편이 돌아왔음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호메로스가 조난자의 직유법을 이렇게 구사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1: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0: 지금 이제 남편

0: 편을 알아보고 페넬로페가 아주 기뻐하게 되는데, 이걸 무엇에 비유하게 되냐면, 조난당한 사람이 이제 육지를 발견하고 육지에 발을 디디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조난자에 해당되는 존재는 페넬로페가 아니라 사실은 오디세우스거든요. 그러니까 페넬로페가 이 직유법을 통해서 오디세우스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죠. 좀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역할 전도의 직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부부, 이 부부의 그 고난이 동등하다. 그죠? 그러니까는 페넬로페 자신도 자신만의 바다를 건너왔고 오디세우스에게 도착해서 자신의 귀향을 완성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이 호메로스의 직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저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요. 그 시대 호메로스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성평등의 개념과 의식을 아주 가지고
0: 예,
1: 있었던 그런
0: 맞습니다. 예.
1: 서사가 아닌가.
0: 예.
1: 맞게 이해를
0: 저도
1: 한
0: 물론
1: 걸까요?
0: 이제 그렇게 그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상당히 이그 오디세이아에서 놀라고 있는 부분은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 못지않은 오히려 좀더 능가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 있는 건 틀림없고요. 그 점이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나긴 그리움과 그 기억만을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각자가 세월을 보내다 드디어 해우를 해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The End 하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권이 더 남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어지고 왜한 권을 더 쓰게 됐을까요?
0: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뭐 고전학의 역사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학자들은 여기서 그냥 끝이 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부분과 24권은 좀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추정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구원자들을 처단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구원자들의 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원자들의 가족들이 분노해서 오디세우스의 가족과 내전을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아테네 여신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요. 아테네 여신이 이그 도시국가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에서 가장 나쁜 전쟁이거든요. 이
1: 그쵸.
0: 공동체, 도시 공동체가 완전히 괴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시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테네 여신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구원자들의 가족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거를 주는 거죠. 망각을 줌으로써 결국은
1: 그 복수심을
0: 예,
1: 없애버린
0: 맞습니다.
1: 거죠.
0: 그래서 이제 이타케에 다시 평화가 도래하는 걸로 이렇게 그 마무리가 됩니다. 예.
1: 그 마지막 권인 24권이 배경이 저승이라고 하더라고요.
0: 예, 저승 부분이 일부 있죠.
1: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또왜이 저승의 파트를 넣었는지, 오디세우스가 그곳에서 또 누구와 만나게 돼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0: 예. 이게 그 부분이 좀 상당히 그 군더더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영웅들은 귀향에 실패했지만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완성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1: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은 영웅들의 모습도 다시 보이고,
0: 맞습니다.
1: 처단당한 구원자들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건너서
0: 맞습니다.
1: 오디세우스는 결국 귀향에 성공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 위한
0: 그걸 이제
1: 것이다.
0: 강조하기 위한
1: 그렇군요.
0: 어떤 장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근데 지금까지의 이야기에는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디세우스의 아버지도 살아있었다. 그 아들이 이제 죽은 줄 알고 누구보다 아픈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러면은

0: 오디세우스가 아버지와의 재회 장면도 등장을 하는 겁니까?
1: 예. 이게 이제 24권에 나오는 건데,
0: 네.
1: 사실은, 오히려 이 오디세이아에서는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의 그 재회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로마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 라에르테스와 오디세우스의 재회를 더 부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근데 이제,
0: 네.
1: 그렇지가 않고요. 근데 이 장면도 좀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이 부자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 오디세우스가 아버지를 또막 시험하잖아요.
0: 아,
1: 뭐, 좀
0: 그런가요?
1: 보면,
0: 네.
1: 노인 학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0: 왜요?
1: 예,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0: 예.
1: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좀 시험을 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를 막상 오디세우스가 드러내게 되자, 이제는 역으로
0: 네.
1: 이그 노인네인 아버지가 아들을 시험해요.
0: 왜 이렇게 시험을 못해서 안 다릅니까,
1: 예, 그래서,
0: 여기는?
1: 예, 시험이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 사실 이 부자의 재회, 라에르테스와 오디세우스의 재회는 페넬로페 오디세우스의 재회하고 비교하면 좀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0: 네.
1: 어쨌든,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끊임없이 시험하고, 이런
0: 네.
1: 부분, 그런 어떤 부자의 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 부분은 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0: 네.
1: 어쨌든, 그 부부의 재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예.
0: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결국 그 내란의 위기까지
1: 맞습니다. 예.
0: 갔었습니다만 아테네 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1: 맞습니다. 예.
0: 그 구혼자들의 가족들이 복수를 하는 일은 그럼 발생하지 않는
1: 맞습니다.
0: 건가요?
1: 예. 망각이라고 하는 거.
0: 네.
1: 우리 사회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망각이라는 거.
0: 네.
1: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은 도시국가의 수호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디세우스의 가족과 구원자들의 가족이 서로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또 내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고,
0: 네.
1: 내전이라고 하는 건 가장 질이 좋지 못한 전쟁이고, 결국은 공동체가 붕괴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도시 국가의 수호신인 아테네 여신이 막는 거죠.
0: 네. 어쩌면 호메로스가 이 대서사시를 쓰느라고 이미 이제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하겠다. 만약에 2탄이 나온다 하면은 거기서 또 전쟁이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갔을 텐데
1: 맞습니다.
0: 이거는 그냥 한 명의 독자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오디세이아는 평화롭게 마무리가
1: 맞습니다.
0: 되는 건가요?
1: 예, 뭐
0: 네.
1: 일단은 뭐 나머지 과제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0: 예.
1: 결국은 망각을 통해서 결국 이타케의 평화가 도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 서사시는 이제 완결이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첫 시간에 이 이야기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귀향, 환대, 정체 이런 세 단어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키워드로 오디세이아를 그럼 이제 마무리로 또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1: 예. 일단 그세 가지 키워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0: 네.
1: 첫 번째가 이제 환대죠. 그러니까 환대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도덕률이고, 게다가 지금 이 구원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환대의 법도를 완전히 짓밟았죠.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이제 제우스 신과 아테네 여신도 분노하고 있고,
0: 네.
1: 그래서 이 환대의 법도를 위반한 구원자들을 응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런 그 환대의 법도를 위반한 구원자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환대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디세우스는 이제 자신의 어떤 전우들과 선단을 모두 잃고 혼자 이렇게 그 망명을 하는
0: 그렇죠.
1: 나그네로 이렇게 떠돌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환대거든요, 환대.
0: 네.
1: 그래서 이 환대를 받아야만 자기 자신이 귀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0: 그렇죠.
1: 자, 그다음에 이제 귀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인데 일단 오디세우스는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칼립소 곁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멸의 삶을 누릴 수가 있죠.
0: 그랬죠.

0: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1: 네.
0: 끊임없는 망각 속에서 어떤 지복의 삶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은 오디세우스는 불멸의 삶보다는 유한한 삶, 자신의 기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귀향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무의미한 어떤 불멸보다는 의미 있는 어떤 유한한 삶,
1: 네.
0: 그런 어떤 삶을 선택하고 긍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의무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귀향을 해서는 무도한 구원자들을 응징해서 정의 구현을 하겠다. 그래서 붕괴된 사회 질서를 복구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귀향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오디세우스는 일리아스의 주인공인 아킬레우스와는 다른 어떤, 물론 무공도 뛰어나긴 하지만,
1: 네.
0: 그 귀향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략이죠, 꾀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인내하는 거,
1: 네.
0: 절제하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어떤 예절 같은 거, 그 다음에 식탐을 억제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덕목들이 있는데,
1: 네.
0: 이러한 어떤 그 전쟁 이후에 어떤 새로운 종류의 덕을 오디세우스가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귀향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일리아스적인 영웅에서 오디세이아적인 영웅으로 이렇게 주조되고 있다,
1: 네.
0: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정체인데, 귀향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상실했던 정체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자신이 이제 트로이아의 영웅이었고, 그 다음에 이타케의 왕이면서 페넬로페의 남편이었다. 이러한 어떤 자신의 정체, 상실된 정체를 칼립소 여신을 떠나면서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이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정체를 만들어가는
1: 네,
0: 과정이다.
1: 네.
0: 그래서 일단 새로운 영웅의 어떤 탄생, 그러니까 귀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쟁의 영웅에서 귀향의 인간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1: 네.
0: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주 깔끔하게 한 달 동안 저희가 함께 공부한 오디세이아.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4주 동안 이렇게 오디세이아를 함께 읽어봤는데 선생님께서 함께 하신 소감, 환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시대에서 선생님을 환대했던 이 환대법이 어떠셨는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문화시대 환대에 상당히 감사하고요. 좀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1: 네.
0: 좀 제가 어려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좀 남고
1: 네.
0: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청취자분들이 직접 텍스트를 읽어볼
1: 네.
0: 정말 작품을 읽어볼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지금까지 오디세이아 이야기 4주 동안 함께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1: 자,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재난 안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 11시 50분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해 주시고 공사장과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도 접근을 자제해 주십시오. 자,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타케인들이여, 끔찍한 전투를 멈추어라. 유혈 없이 가장 빠르게 갈라서도록 하여라. 김기영 선생님이 번역한 오디세이아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반젤리스의 히오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햇볕 아래 서 있기가 두려울 정도인데요. 옛 어른들은 이 무렵이면 장마철에 눅눅해진 옷가지나 책을 햇볕에 말리면서 여름을 나곤 했어요. 습기를 털어내고 바짝 말린 햇볕의 기운을 집안에 들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햇볕 아래에 뽀송뽀송 말린 빨래, 그 특유의 햇볕 냄새가 나는 옷가지만큼 참 기분 좋은 것도 없잖아요. 를 털어내고 바짝 말린 햇볕의 기운을 집안에 들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햇볕 아래에 뽀송뽀송 말린 빨래, 그 특유의 햇볕 냄새가 나는 옷가지만큼 참 기분 좋은 것도 없잖아요. 푹푹 찌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쉽지만 오늘만큼은요, 내 마음속 눅눅해진 감정들도 햇볕에 바짝 말린다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첫 곡으로 세라온의 연주 전해드릴게요. 날씨는 좋은데 듣고 옵니다.

세라온의 연주로 날씨는 좋은데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이 뒤에 이 말이 붙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날씨는 좋은데 습하고 덥다. 왠지 그 말이 붙어있을 것만 같은 곡 제목 날씨는 좋은데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요즘 그 건조기 많이들 쓰시죠? 근데 저는 그 빨래는 그냥 햇볕에 바짝 말려야 된다. 그래야 세균도 다 사라진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저는 그냥 그 빨래 건조대에 널어서 자연 건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햇빛이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덥잖아요. 뭐 모자에 햇볕 가리는 마스크에 이렇게 중무장을 하자니 또 답답하고 안 하자니 못 견디겠고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하던데 아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청취자가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날이 따뜻해서 좋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요즘에 이 날씨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던데요. 열대야까지 생기다 보니까 밤에 잠 잘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아마 거울 보면서 아, 내 얼굴이 부었나? 아,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다들 어딘가 좀 맥이 풀려 있거나 눈 밑이 그늘져 있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 나만 밤잠을 설친 게 아니구나. 아, 다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푹푹 찌는 이 더위에 진도 빠지고 오락가락하는 비에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하더라도 중심을 잘 잡고요. 이 큰 더위 우리가 또 잘 이겨내야죠. 옛 어른들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 마음속에 이 눅눅하고 살짝은 옹졸해진 마음들 햇볕에 쨍쨍 말려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곡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대신 왜 여러분의 연주로 청명 전해드리죠.

이 대신 왜 여러분의 연주로 청명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설님, 음악이라는 말로 출석합니다. 지친 여름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 이렇게 기운 북돋워 주시고 6642님께서 눅눅한 날씨에 오늘 음악마루에서 눅눅한 마음도 말려서 고품격 쉼터에서 멋진 음악에 즐겁게 머뭅니다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습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게다가 비가 요즘에는 이렇게 한 번씩 짧은 그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탁 쏟아지고 나면 또 그 바닥에서부터 습도가 막 올라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참 눅눅하다 그런 느낌도 느끼게 되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그 항상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그런 계절이 뭐 봄이나 가을 그렇잖아요. 이런 계절에만 살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습도 높은 계절도 보내봐야 시원한 곳에 들어갔을 때 이 건조함과 건조함 때문에 저는 특히나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 이 건조함이 때로는 이렇게 반갑구나 이런 느낌도 또 느낄 수 있어서 참 상대적이다.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서로 그 좋은 것만 비교하면서 생각하면서 지내봐야겠다.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한없이 처지잖아요. 이 여름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습도 높아? 이런 것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 좋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계절이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더위에 어떻게 식히고 계시는지, 더위 이겨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일생의 소소한 이야기 궁금하니까요. 뭐 사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놓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좀 시원하게 더위를 식힐 곡 듣고 싶다 하신다면 생각나는 곡도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김만년 작가의 마당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 다양한 삶의 공간이 되어줬던 그 마당, 여러분도 마당에 대한 추억 있으신가요? 그 마당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야기를 품은 말,

0: 오늘은 감쪽같다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애환을 그린 곡 빨래 셋 준비했는데요. 한승석의 노래 정재일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오시죠.
1: 피지땀 식은땀 피고름 살비듬 누런 흙먼지 시커먼 기름

집으로 돌아오는 그대, 그대가 벗어놓는 한 겹의 허물, 그대가 묻혀오는 뜬 세상.

괜찮다. 괜찮고 말고 먼지 자욱한 뜬 세상.

구질구질 냄새나고 더럽다고 우지 마라. 괜찮다. 살다 보면 얼룩 얼룩 때도 묻는 것 살아.

0: 많다.
1: 한승석의 노래, 정재일의 피아노 연주로 빨래 셋 전해드렸습니다.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더워도 먹고 싶은 거 챙겨 먹고 국악방송 들으면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먹는 재미가 참 쏠쏠하잖아요. 지치고 이 더위에 좀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진짜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면서 좀 활기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죠.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게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청취 가능하고요. 오른쪽 사연쓰기란 있으니까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수제천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그 마음을 담은 연주곡이에요. 근데 보통 수제천 하면 좀 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 곡은 신나는 기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훌의 노래와 연주로 수제천 만나봅니다.

단옥찻집 고택 마당이 윷놀이판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아낙들이 장장만한 유치를 던지며 덩실덩실 마당춤을 춘다. 좌판이 명절 도드리 음식들로 푸짐하다. 인절미 한 조각을 입에 넣고 툇마루에 앉으니 어느새 고향 마당에 온 것처럼 마음마저 푸근해진다. 생각해보면 마당을 잊고 산 지 오래된 것 같다. 어릴 적 마당의 풍경은 계절마다 달랐다. 여름 마당은 별마당이다. 멍석 위에 누워서 옥수수를 먹으며 북극성을 헤아린다. 새로 산 모기장 위로 멍석별이 쏟아진다. 밤이슬 맞을라 얼른 들어오너라는 어머니의 성화도 귓전으로 흘린다. 개구리 소리, 산짐승 소리, 타닥타닥 콩떼 타는 소리도 귓전으로 흘린다. 머리맡으로 와르르 쏟아지는 별무리를 쫓아 누이랑 밤이 이슬하도록 별자리 여행을 떠난다. 은모래를 깔아놓은 은하강에는 밤새 흰 염소들이 풀을 뜯는다. 강 저편에는 삼형제 별들이 반짝인다. 하나 둘 별을 세다가 오줌이 마려워 깨어보면 어느새 방 안이다. 밤새 어머니가 한 놈씩 업어다가 아랫목에 눕혔던 게다. 마당엔 가끔씩 꽃가마를 탄 새색시가 들어오기도 하고 북만길을 떠나는 할머니의 구성진 상여마당이 들어서기도 한다. 긴 장마가 시작되면 닭도 사람도 두문불출이다. 비는 마당을 쓸고 때론 마당을 쓸어가기도 한다.

마당은 땅, 장소라는 사전적 의미 외에도 논다, 불러들인다, 품는다라는 동적인 의미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동물을 사귀고 세상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는다. 어른들은 마당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협동했다. 마당 곳을 열어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비원하기도 했다. 그처럼 마당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 이웃과 세상으로 가는 징검돌이자 우리네 고달픈 삶의 신명을 불어넣어주던 인생 무대이기도 했다. 어느 땐가 마당을 떠나온 후부터 내 삶도 각박해진 것 같다. 생업에 떠밀려 일상을 동동거리다 보니 마음도 조급해진 것 같다. 돌아가는 여유보다 질러가는 속도감에 이력이 났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나의 마당이 된 지 오래다. 도시의 각진 모서리에 앉아서

층층이 단절음만 송출하다 보니 약간의 소음에도 머리가 곤두선다. 배려보다는 불협화음의 주파수가 먼저 일어선다. 다 마당의 부재 때문이리라. 마음의 마당이 좁아진 탓이리라. 어릴 적 배불뚝이 박이 얹힌 초가집과 둥근 달 둥근 마당이 있어 마음마저 흐벅지고 둥그러지던 그 안온했던 마당을 떠나 나는 지금 어느 모서리에서 상한 깃을 내리고 있는 걸까? 자박자박 까치발을 앞세워 유년의 마당을 돌아 나오는 길. 마당하고 가만히 읊조리면 등 굽은 당신의 뒷모습이 보인다. 둥글고 넉넉한 자리 군말 없이 내어주던 당신의 너른 품이 보인다. 차지고 연근 곡식들 광으로 들여보내고 빈 땅으로 돌아앉은 당신의 가없는 희생이 보인다. 비우면서 스스로 충만한 마당, 그 너른 품에 어머니란 동의어를 가만히 올려본다.

강리경의 해금 연주로 아름다운 기억 전해드렸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만년 작가의 마당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이 글 읽으니까 저도 그 옛날 마당이 있던 집에 살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름날 해가 지고 나면 마당 한편에 멍석을 깔아두고 온 식구가 모여 앉아서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나누어 먹던 밤들 떠오르세요? 까만 밤하늘 위로 와르르 쏟아질 것만 같던 그 반짝이던 은하수. 또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평상 위에서 잠이 들면 어느새 나를 품에 안아서 아랫목으로 옮겨주시던 부모님 떠오르시지 않으셨나요? 생각해보면 마당은요 참 신기한 공간이었어요. 어떤 날은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농산일을 함께하는 일터가 되기도 했고 또 신명나는 풍물소리가 넘치는 놀이터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잔칫집 손님들로 북적이는 왁자지껄한 무대가 돼주기도 했으니까요. 기쁨도 슬픔도 삶의 온갖 계절을 군말 없이 다 받아내던 가장 넓고 안온한 그 마음의 쉼터가 아니었을까요? 바쁜 도시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 작은 화면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은 그 마당이 주던 넉넉함을 못 누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오래전 그 따스했던 고향집 마당이 참 그리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만년 작가의 마당과 함께 해봤어요. 마당에서는 뭘 먹어도 다 맛있었죠? 굴렁쇠 아이들의 노래로 감자떡 전해드립니다.

불렁쇠 아이들의 노래로 감자떡 전해드렸습니다. 아, 저는 그 마당 평상에서 옥수수랑 수박 먹고 싶네요. 그러면 정말 꿀맛일 것만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장성남의 시를 차승민 외 여러분이 노래하고 연주한 곡 산골 준비했어요. 산골의 소소한 일상과 쓸쓸한 정취를 그린 곡 지금 만나보시죠.

차승민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산골 감상하셨습니다. 음악 여르는 바로 1부 끝곡은 홍서경의 대금 연주인데요. 대금 어랑 타령 만나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아양의 노래와 연주로 달빛 수련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꿈을 위해 내딛는 걸음을 연꽃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 2부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폭염 경보 관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 14시 경남 하동 남부 전남 여수 순천

전 고흥 남부, 해남 북부, 충남 아산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폭염 경보가 2시에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하니까 이 더운 날씨 지치지 않도록 잘 좀 챙기셔야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2부의 문을 열었고요. 목요일 2부에는 이야기를 품은 말 준비돼 있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감쪽 같다라는 표현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에 또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4128님께서 세상 문자로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변덕의 극치를 보이네요. 해가 떴다가 금방 구름 덮이고 폭우가 내리더니 또 해가 쨍해지고 그래도 국악방송의 상쾌한 노래 들으니까 점심 먹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좋은 노래 들으면서 맞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이래요. 어제도 저 생방송할 때는 해가 쨍쨍 난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내리다가 또 금방 그치고 해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후변화가 정말 심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언제 어디에서 진짜 비가 갑자기 쏟아질지 모르니까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속으시면 안 돼요. 해가 쨍 났다고 해서 오늘 비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겨 다니셔야겠어요. 김인설님께서 빨래 잘 마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계신 곳 해가 쨍쨍 나고 있나 봐요. 그리고 2300님께서 국악마루 멋지다 라고 하시면서 부여 국남지 연꽃 사진이라고 보내주시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다녀오셨나 봐요. 부여 이 국남지가 연꽃으로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네, 사진 찍어주셨는데 와 진짜 각도도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이 연꽃이 정말 기품 있잖아요. 저는 연꽃 볼 때마다 어쩜 색깔이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우리가 아무리 이제 물감이나 이런 게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 색이 표현이 가능할까? 이 실물의 색깔이? 그럴 정도로 정말 아름답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해요. 뭔가 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품이 있다라는 느낌? 연꽃 지금 한창 펴있더라고요. 이 사진 저희만 보기 아까워서 음악마루 오늘자 성공란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도 오셔서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몇십 년을 사셨대요. 그러다가 공모사업으로 마당과 텃밭이 있는 곳에서 이제 살고 계신가 봐요. 상추, 고추, 미니수박, 옥수수, 고구마순, 별별 농사 짓는 재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사드실 필요가 없겠네요. 식재료 다 텃밭에서 나는 걸로 농사 지으신 그 재미 느끼시고 맛도 즐기시고 정말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문자로만 읽어도 즐기면서 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듀오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푸름의 놀량 전해드립니다.

푸름의 놀량 듣고 오셨어요. 드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연꽃 얘기도 했었지만 습하고 무더운 이 계절은요. 사실 꽃을 구경하기가 참 귀할 텐데 그래도 개망초나 또 원추리가 피어 있고요. 길가를 거닐다 보면 요즘 배롱나무 꽃도 너무 예쁘고

능소화도 주황색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 여름날 무궁화만큼 참 크고 시원스럽게 피어나는 꽃도 드물지 않나 싶던데 해마다 이맘때면 원산지가 어딘지 언제 처음 이 땅에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도 오가지만 무궁화는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친근한 여름 꽃임에는 틀림이 없죠. 재밌는 건 이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무궁화를 샤론의 장미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샤론의 장미. 네, 장미하고는 생김새도 종류도 완전히 다른 무궁화에 어쩌다가 이 장미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네, 원래 성경 속에 나오는 샤론의 들판에 피는 신성한 꽃을 영어와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치유의 의미를 가진 아욱과 식물이자 아름다움의 대명사 장미로 옮겨 적은 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라고 하네요. 뭐 식물학적으로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름일지 몰라도요. 샤론의 장미라는 그 어감만큼은 이 무궁화가 가진 어떤 특유의 평화롭고 신성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도 같죠. 참고로요. 성서 속에서 샤론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들판을 뜻한다고 하네요. 무궁화꽃 눈에 띄면 좀 남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지나가면서 아, 샤론의 장미 이 이름이 또 떠오를 것 같네요. 무궁화의 지조와 절개, 고고함을 담은 연주곡 감상해 보실까요? 가야금 연주단 춘호가희의 연주로 무궁화 전해드려요.

가야금 연주단 춘호가희의 연주로 무궁화 전해드렸어요. 이른 새벽에 아침밀새를 머금고 해와 함께 피어나서 반나절 후에 지나서 이제 해가 질 때 꽃봉오리가 다시 오므라들죠. 그리고 땅으로 툭 떨어지고 또 다음날 다시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그 무궁화의 지조와 절개, 고고함을 담은 연주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1716님께서 대구에는 쨍하고 37도입니다. 정말로 여름답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37도까지나 올랐어요? 어머 너무 더운데요. 근데 지금 전국 기온 보니까 중부지방으로는 서울이 29도 정도, 인천 뭐 28도, 강릉 28도인데 포항 지역 34도, 울산 33도.

그렇습니다. 대구는 37도면 너무 쨍쨍하고 덥겠는데요. 이럴 때 물, 수분 섭취 잘 하셔야 돼요. 한낮 시간 쨍할 때는 가능하면 또 안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건강관리 진짜 잘 하셔야겠습니다. 천리향님께서 새싹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 문득 소소한 행복들에 눈물이 나면서 감사한 거예요. 무더운 여름이라 쉽지는 않지만 다들 힘내시기 바라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신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감사한 마음. 그래서 이제 감사일기도 매일 쓰라고 하잖아요. 긍정의 정서도 키우고 스트레스도 낮추고 또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사일기 쓰는 게 좋은데 우리 천리향님도 이렇게 또 소소한 행복들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게 느끼시는 거 그 긍정의 기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내일의 아리랑 인본조라는 곡인데요. 시점, 신수동 세평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해 볼게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0: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마루야, 너 얼굴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어제 운동하다가 멍들었었잖아.
1: 아, 이거. 아, 처음에는 멍든 거 확 표시나더니 연고 좀 바르고 컨실러로 톡톡 가리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감쪽같지?
0: 와, 진짜 감쪽같다. 어디를 다쳤었는지 말을 안 하면 아예 모르겠는데?
1: 그치? 음악이, 너도 이리 와봐. 이 언니가 너의 못생김을 감쪽같이 지워볼게.
0: 상처나 흔적을 완벽하게 가려낸 친구의 대화.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거나 흔적이 없을 때 우리는 흔히 감쪽같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매일 일상에서 참 쉽게 쓰는 표현이지만 정작 이 감쪽이 어디서 온 말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유래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겨울철에 즐겨 먹는 달콤한 곶감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예요. 말린 곶감의 한 조각, 즉 곶감의 쪽을 줄여서 감쪽이라고 불렀는데요.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이 곶감 쪽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아주 달콤하고 귀한 별미였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뺏어 먹을까봐 몰래 얼른 먹어치우고는 입가에 묻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시치미를 뚝 떼던 모습에서 일을 빠르고 흔적 없이 처리한다는 비유적 의미가 생겨났다는 설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시골 농가에서 나무를 기를 때 쓰는 감접 붙이기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감나무를 심을 때 바탕이 되는 고염나무의 겉껍질을 칼로 벗겨낸 뒤에 눈이 달린 감나무 가지를 살포시 붙이고 끈으로 칭칭 감아두는 작업을 감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접을 붙이고 1년쯤 지나고 나면 두 나무가 완전히 하나로 밀착돼서 어디에 접을 붙였었는지 그 자국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접을 붙인 나무처럼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뜻에서 감쪽같다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해석이죠. 달콤한 곶감을 순식간에 감추듯 흔적을 없애는 마음이나 서로 다른 두 나무가 완전히 결합해 상처를 메우는 감접 기술이나 모두가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삶과 지혜가 닿아 있는 정겨운 이야기들입니다.

윤소현 어린이 외 여러분의 노래로 댕글댕글 감형제들 듣고 오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감과 관련 있는 말이었네요. 어떤 고침이나 변화가 전혀 티나지 않고 정교할 때 쓰는 말, 감쪽 같다. 자, 오늘은 이 익숙한 단어 속에 숨은 정겨운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흔히 일이 흔적도 없이 해결됐을 때 감쪽같이 사라졌다라고도 하고요. 오래된 물건을 새 것처럼 수리했을 때도 감쪽같이 고쳤다라고 쓰죠. 또 비슷한 표현으로 온데간데 없다라든가 눈 깜짝할 사이 혹은 시치미를 떼다 이런 말들도 떠오르네요. 이게 모두 다 뭔가를 정교하게 가리거나 또 순식간에 흔적을 지우는 상황을 뜻하는데 살다 보면 우리 일상에도 참 예기치 않게 금이 가고 아픈 흔적이 남는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숨기거나 가리려고만 애쓰곤 하는데 그런데요. 감쪽같이 가린다고 해서 상처나 금이 간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때로는 아픈 곳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주변의 도움도 청할 줄 아는 게 더 인간미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감쪽같은 모습보다는 내 부족함과 아픔까지 좀 다정하게 감싸 안는 그런 솔직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감쪽같다와 함께 해봤어요. 박한규 작곡의 징검다리 준비했는데요. 최영진의 해금, 윤보영의 생황, 조아라의 25현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윤보영 의 여러분의 연주로 징검다리 전해드렸습니다. 4510님께서 쫄깃한 감자떡이나 빵 속에 든 맛있는 앙금처럼 우리 마음의 앙금도 다 풀리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더운 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유, 우리 농부님들 덕분에 맛있는 채소, 곡식, 과일 먹을 수 있죠. 참 감사하죠. 4510님께서 보내주신 사진 오늘자 성공란에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끝곡은 방자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두꺼비님께서 이 곡 청해 주셨어요. 이게 춘향이를 부르러 가는 소리인데요. 방자도 더운데 돌아다니느라 덥겠죠? 하시면서 청해 주신 거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600님, 2300님 신청곡은 내일 꼭 전해드릴게요. 끝곡 신유진의 노래로 방자 만나보시죠.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건거러지고 맵씻고 대도 고운 처방자. 세수고 발랑거리고 우멍스런 처방자.

지어는 편지 전턴 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털벙치 궁초 같은 햅시 있게 달았어 성천동 우주 접적오리 삼승보선 육날시돌 수지비로 곧들 메고 청창원 업자락을 뒤로 자처

춘향이 깜짝 놀래 그네 아래 내려서며 하마트면 낙상할 뻔하였구나. 허허, 알아. 사서삼경 다 읽어도 이런 쫄쫄이 문자 처음 듣겠네. 아, 인제 16살 먹은 처녀가 무엇이었죠? 낙태따네! 향단이 썩 나서며, 아니 이 녀석아, 우리 아씨가 언제 낙태라더냐 낙상이라고 했지? 그건 잠시 농담이고, 오늘이 일기화창하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광안루 구경 나왔다가 자네들 노는 거동을 보고 빨리 불러오라 하시니 잔말 말고 건너가세.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어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피생이니 종주리 세열시까지 세양주 신하라까지 종종 꼬앞 파치라더냐? 이 지금으로 쏙 빠질려서 가. 허허, 우리 춘향아씨 집에서 글공부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욕공부도 담뿍하였네 그려. 허나 자네 처사가 글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그러단 말이냐? 내 얘기를 테니 들어봐라.

첩장 하나를 받았는데요.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아주 간소하게 예식을 치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신랑 신부가 함께 신나는 춤을 선보이는 시간도 있고 축의금 대신에 쌀을 기부받아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죠. 사실 과감하게 틀을 깨고 싶다가도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지. 한 번뿐인 날인데. 이런 마음에 결국 남들과 똑같은 형식을 좁게 되곤 하잖아요. 그런데요, 타인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만의 의미나 나눔을 선택한 이 두 사람의 패기가 참 당차게 느껴지더라고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로 시작을 알리는 것도 참 매력적일 것 같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마련한 7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국악 콘서트 타악 판타지 통이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강원도 원주 매진농악 전승자들로 구성된 한국전통예술단 아우리 무대에 오르는데요. 우리 장단과 연희를 바탕으로 농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창작 연희와 연희극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실력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강원도의 정서를 담은 메나리 토리와 매진농악의 장단, 그리고 진풀이를 바탕으로 자연의 숨결과 공동체의 신명을 생동감 있게 그려냅니다. 전통 생소 명주곡 수룡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태초의 공개를 시작으로 설장구와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맥, 박진감 넘치는 타악 퍼포먼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흥을 느낄 수 있는 창작 판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대북의 웅장한 울림과 태평소의 시원한 선율, 힘찬 장단이 한데 어우러지며 전통 연희 특유의 신명과 에너지를 객석 가득 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입장 연령은 만 6세 이상, 전석 무료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공연 관람과 관람 신청은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연희와 사물놀이로 양평 5일장의 하루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양평문화재단 시어터 양평에선 사물놀이 느닷의 양평아리랑 쇼케이스가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양평의 대표적인 5일장을 무대로 장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발걸음,

콩을 볶고 전을 부치는 소리, 물건을 나르고 흥정을 주고받는 장터의 활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시장의 일상이 장단과 몸짓 그리고 연희로 새롭게 살아납니다. 공연은 문구수로 문을 열고요. 양평 사람들의 삶과 흥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한편의 연희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무대에는요. 사물놀이 느닷을 비롯해 양사당패 꾼스, 고색창현, 태평소 연주자 남기문과 오영빈 등이 흥겨운 가락을 더하고요. 또 소리꾼 장지훈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흐름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끌 예정입니다. 이야, 이렇게 시장의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전통 장단이 되고 익숙한 풍경이 신명나는 연희판으로 펼쳐진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올여름 양평 5일장에 들려주는 흥겨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김포 아트홀에선 궁중춤의 아름다움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공연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로 활동한 최경자 예술감독이 이끄는 궁중춤 예술연구원이 마련한 무대인데요. 공연 제목처럼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은 궁중정재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품격을 정원이라는 친숙한 공간에 담아낸 작품인데요. 정재는 조선 궁중에서 연행된 노래와 춤, 음악을 아우르는 궁중예술을 뜻합니다. 무대에선 학과 연꽃을 통해 이상세계를 표현한 학연화대 합설무, 신라 처용설화를 담은 처용무, 북을 치며 흥을 더하는 무고, 무사의 기상을 담은 검기무, 궁중무용수의 역할과 의상을 소개하는 여령 들여다보기, 궁중무용의 백미로 꼽히는 춘행전, 그리고 공놀이를 형상화한 포구라까지 다채로운 궁중정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궁중춤을 이야기와 함께 쉽고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올여름 조선 왕실의 품격과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궁중예술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기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파트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여러분도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1: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인사말 중 하나죠. 뭐 진짜 밥을 먹을 사람이라면 바로 약속을 잡을 텐데 그냥 빈말이면은 그래 밥 한번 먹자.
2: 언제 밥 한번 먹자 그거죠.
1: 말만 하고 헤어지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2030 젊은 세대들은 빈말이라도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1: 이게 치솟는 물가에 친구와의 만남까지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런 걸 친구, 프렌드 더하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합쳐가지고 프렌드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2: 우리나라 청춘들뿐만 아니고요. 일본과 미국, 유럽까지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밥값에 커피, 뭐 술값 등등 모이면 사실 비용이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1: 부담스럽죠. 네. 내가 뭐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그렇죠?
2: 그렇죠.
1: 네. 부담스럽죠. 돈이 왼손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김가을의 도망자 가방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참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체된 소득에 밥값 커피값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속을 잡지 않는다는 프렌드플레이션. 그렇다면 저도 참 젊게 살고 있네요. 오래전부터.
0: 청춘이다.
1: 네.
0: 경제가 청춘이다.
1: 밥 한번 먹자 생기잖아. 못하거든요. 아, 무서워서.
0: 잘 못 지킬까 봐 사실 그런 말은 못하는데.
1: 빈말을 좀 잘.
0: 맞아요. 네,
1: 못하죠.
0: 국내의 대표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Z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요. 응답자의 무려 93%가 물가상승으로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비용이 부담스럽다. 혹은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항목이 바로 식사비였고 뭐 커피값, 술값, 그리고 생일이랄지 기념일 비용, 문화생활비도 부담스럽다라고 했던데요. 참 이 타이밍에 그래서 여러분께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돈 때문에, 다른 거 아니고 돈 때문에
0: 네.
1: 울고 울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0: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1: 아 그렇죠.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모님이 엄청 잘 살아. 그래서
0: 내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다. 그러면 모를까.
1: 그래 맞아.
0: 그런 경우는
1: 제프 베이조스가 우리 아버지야.
0: 예?
1: 제프 베이조스가 우리 아버지.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는데.
0: 그렇죠.
1: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0: 네. 그래요. 돈 때문에 울고 울었던 기억들 아마 다들 있을 것 같고 그 문자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돈 때문에 울고
0: 예전에 상호 씨 그거 있지 않았어요? 정말 청춘 때 돈이 너무너무 없었을 때 우리 청춘 때 돈 없었잖아요.
1: 네.
0: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1: 뭐라고요?
0: 계단 내려가다가 이
1: 아이고 또 그런 얘기를 해.
0: 그죠? 네. 그래 그래 굳이 뭐 먹다 남은 짬뽕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1: 볶음밥
0: 볶음밥 중국 음식으로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1: 진짜 차비가 없어가지고
0: 네.
1: 걸어 다녔었어.
0: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1: 버스나
0: 진짜.
1: 지하철 탈 돈이 없어가지고
0: 네.
1: 걸어다니고 걸어가기 힘들면 그냥 있었어요. 집에 있고.
0: 저도 집 앞에 치킨집이 있었는데
1: 네.
0: 그때 당시 치킨값이 후라이드가 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1: 맞아요.
0: 만 원인가 12,000원인가. 근데 만 원이 없어서 그 치킨을 냄새는 계속 나는데 그걸 먹고 싶은데 못 먹었던.
1: 계속 서 있어 보지.
0: 네?
1: 그 치킨집 앞에.
0: 경찰차를 타지 않았을까요?
1: 사장님이
0: 뭐 근데 그때 제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동생 먹여주고 싶은데 이 돈 때문에 웃고 울었던 여러분들의 슬픈 추억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추억도 있을 수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1: 자, 돈 때문에 웃고 울었던 여러분들의 기억들, 추억들 문자로 받겠습니다.
2: 우물정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함께 웃고 우는 시간, 공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0: 네.
2: 진짜 꼭 울기예요.
1: 아, 짠하다. 진짜 상화 씨도 얼마나 짠해. 그 남이 먹다 남은 볶음밥을 드시면서
2: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해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0: 그래도 그때 한 달에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벌었어.
1: 그
0: 당시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번 적도 있는데 그렇게 벌었을 때도 10만 원을 꼭 저금했던 거예요.
1: 그랬죠. 상화 씨가 그랬었어요.
0: 그래가지고 또 적금 늘리고 늘리고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요.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어요.
1: 그러니까.
0: 많이 울었어요.
1: 여러분도 많죠? 많이 보내주세요.
2: 커피 한잔 사줄까요?
1: 네?
2: 커피 한잔 사줄까요?
1: 이제는 커피를 살 수 있는 여력.
2: 안 사줄 거지.
1: 전화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려보면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2: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2: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3: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가야금 4중주단 여울의 7호선 8시 30분 듣고 왔습니다.
1: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7호선 8시 30분?
0: 아침 출근 시간.
1: 아, 분주한 모습을 담아낸
0: 느낌이 딱 오잖아요.
1: 음악이었군요.
0: 네. 느낌 오시죠?
1: 예.
0: 7시 딱 8시 30분 딱 맞아요. 그때.
1: 저는 제일 막혔던 그 지하철에 숨 막혔던 거 생각하면 신도림역이었어요. 신도림역.
0: 신도림역 뭐 지금도 뭐.
1: 와, 정말 아침에 출근길에 그거 한번 환승하려다가
0: 2호선, 7호선, 1호선, 1호선.
1: 와,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0: 어마어마하죠.
1: 살 떨리고.
0: 아침에 그러니까 그렇게 출근하신 분들 대단하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1: 네. 그냥 내가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0: 그냥 이런
1: 밀려 가는 거야, 그냥.
0: 예, 네, 따라가요, 네. 따라가.
1: 안 타고 싶은데 타게 되고. 네. 안 내려야 되는데 내리게 되고.
0: 맞습니다.
1: 네. 아, 이상화 씨 정말 대단하다. 고생 많으셨다는 회냉면님.
0: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뭐.
1: 저도 어렸을 때 고등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말했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며칠 뒤에 엄마가 고등어구이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1: 돈 없다면서 물었더니 식당 가서 알바하셨다고 그렇게 사셨네요 하셨어요. 하,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못 먹는 걸 어떻게 해? 안 돼 했는데 안 돼 하고 나서 뒤돌아서 가지고 이제 엄마는 우는 거죠.
0: 에휴,
1: 마음으로.
0: 세상에.
1: 내가 고등어도 하나 못 사주는구나.
0: 근데 지금 우리 젊은 MZ 세대들이 그럴 겁니다 지금.
1: 에.
0: 나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빠듯하니 나가서 먹고 싶죠. 그런데
1: 맞아요.
0: 뭐 솔직히 고깃집 가서 둘이서 오붓하게 뭘 먹고 싶어도
1: 거기에 반주 살짝만 하면 그냥 10만 원이에요.
0: 한 7, 8만 원. 응? 그렇잖아요.
1: 그냥 10만 원 나가요.
0: 뭐 그것만 먹겠어요? 뭐
1: 맞아요.
0: 커피 한 잔 먹고 그러면 진짜 그냥 10만 원 하루에.
1: 10만 원 돈도 아니에요, 정말.
0: 그게 만약에 30일 내리 그렇게 먹어. 그럼 300이 나가는데.
1: 그러니까.
0: 그렇잖아요.
1: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천리향 님. 대학 때 꼭 갖고 싶었던 수입 청바지가 있어가지고 아. 한 달 동안 다른 걸 아껴가면서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
0: 이야, 대단하시네.
1: 리바이 땡?
0: 그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개땡도 있잖아, 개땡.
1: 네, 저희 때도 굉장히 인기였었어요.
0: 그러니까.
1: 친구들 다 그거 입고 다니고.
0: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봉영 씨한테도 말씀드렸지만 A와 B가 있으면 A가 이쁜 건지 B가 이쁜 건지 그 진짜 모르겠어요.
1: 예, 알아요.
0: 리바 이 바지가 왜 이쁜지를 모르겠는 거야.
1: 그 핏, 색감.
0: 그래서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1: 네.
0: 사고 싶다는 욕구가 안 들더라고요.
1: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빨간 라벨.
0: 그거죠,
1: 그거.

0: 그래서 달리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1: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출이 확 줄졌으니까
0: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1: 긍정적으로. 2275님, 자 오늘 문자 주제는 돈 때문에 울고 울었던 이야기들 받고 있어요. 2275님, 첫 월급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셨구나.
0: 설마 삼전? 지금 그거 뭐야? 뭐 추가로 한 얼마? 6억인가? 그거 봤죠?
1: 뭘 받아요?
0: 거기서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
1: 네. 네. 거기서 뭘 받아요? 6억을 받는.
0: 6억 정도 받을 걸요?
1: 뭘 받아요?
0: 이번에 노사협정 그 했잖아요.
1: 직원들.
0: 인센티브로.
1: 거기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0: 거긴데?
1: 3198님, 잘 지낸 사이도 돈 거래로 사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맞아요.
1: 빌려줄 때는 싹싹 빌고 빌려가더니 돈 받을 때는 제가 싹싹 빌어도 안 주는 게 돈이라서 절대 돈 거래 안 합니다.
0: 맞아요. 하지 말든지 안 받을 생각할 하고 부담 없는 선 정도로 줘버리든지.
1: 맞아요.
0: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아 진짜 사람 잃는다니까.
1: 이건 빌려주고 이제 못 받은 경우인데 저는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0: 어떻게요?
1: 지금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K 본부 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뭐 작업을 했었습니다.
0: 네네.
1: 20대 때.
0: 네.
1: 그 출연료가 꽤 됐었거든요.
0: 네.
1: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출연료가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0: 재능 기부.
1: 이게 무슨 일이지?
0: 네.
1: 하고 이제 K에다가 이제 물어보고.
0: 거기는 관단체니까.
1: 네, 얘기를 해봤더니 지급이 됐대요.
0: 어?
1: 근데 저는 받은 적이 없고.
0: 어떻게 된 거야?
1: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 친구가 그 돈을 받아갔어요.
0: 에? 그러면 그 친구가 모든 걸 저기
1: 제
0: 원래
1: 출연료를
0: 그러니까 받아가는 조건이고 그 친구가 이제 M분의 1로
1: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저 개인 계약이었고
0: 뭐야
1: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0: 아니
1: 그 친구한테 그래서 돈이
0: 주민번호하고 명의자가 다른데 왜 그분한테 돈...
1: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 전이라서 더더욱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만큼 확실해요 그래서 그 돈이 글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 이렇게 그쪽에서 부지급이 됐다는데 아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얘기하더라고.
0: 뭐라고?
1: 받았다고. 근데 본인이 썼다고.
0: 에?
1: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0: 그 친구 웃긴 친구네. 아니 받았으면 야 봉영아 이만저만 나한테 왔다.
1: 네.
0: 너한테 보내줄게.
1: 예.
0: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1: 그러니까 그게 왜 글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얘기를 왜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0: 자 그 누굽니까? 한번 부릅시다. 초대석에.
1: 얘기하면 안 되죠.
0: 이제는 밝힐 수 있다.
1: 아, 이쪽 분야 아닙니다. 이제.
0: 이제는 원래 그랬었었군요.
1: 가끔 또 연락하고 지냅니다. 또 그 친구가 어려웠었어 가지고 나중에 너 좀 피면 갚아라.
0: 나도 그 생각난다.
1: 아직까지 안 핀 것 같아요.
0: 저는 그 그런 친구. 건 아니고 대학 고등학교 선배죠. 대학은 달리 갔어. 응? 근데 그 선배가 하루는 그러니까 대학생 된 이후에요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래서 만나지요 그래서 만났어 옥장 파티사라고
1: 아 그건 이제
0: 다단계였던 거야
1: 다단계 예.
0: 그 형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짠해
1: 먹고 살라고
0: 먹고 살려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쪽 바닥에서 멀어졌고 지금은 이제 연락도 아예 안 되는데
1: 네.
0: 그때는 이제 끊어냈죠. 왜냐 사고 싶어도 살 돈이 없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썼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나네요.
1: 자,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0: 맞아요.
1: 또 보겠습니다. 0065님 중학생 때 한 달에 용돈 5만 원을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기부 단체에 2만 원인가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크크크크크크. 정말 쪼들리게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0%를 기부하신 거 아니에요?
0: 그래도 잘하셨네.
1: 수익금의 40%. 어우, 거의 뭐 반타작을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0: 그래도 기억에 확실히 지금까지 남으시는 거니까
1: 네.
0: 좋은 일 하셨습니다. 복지.

0: 찍은 거죠. 예. 쑥이 님께서 저는요 돈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어요. 친오빠가 돈을 안 줘요. 제가 친정엄마 모시고 살면서 엄마 병원비 내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엄살 부려요. 사리사욕은 다 챙겼으면서요.
1: 아우 진짜.
0: 지금 현지 진행형이신 것 같네요.
1: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상속은 받으셨나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0: 아, 상속까지?
1: 모르겠어요. 하여간 뭔가 받을 수 있는 건 자기 건 다 챙기는데 사리사욕 다 챙기는데 책임은 1도 지지 않으려는 느낌이 나네요.
0: 그럼 속상하시겠다 진짜. 친오빠니까 끊어낼 수는 없고 아 마음이 좀 그러시겠네요.
1: 그러게요. 아유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0: 돈 앞에 인간이 밑바닥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거기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밑바닥이. 그렇잖아요. 그 돈이 뭐라고.
1: 맞아요.
0: 그렇잖아요.
1: 돈 때문에 사람 잃는 건데. 맞아요. 자, 여러분들도 돈 때문에 웃고 울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슬퍼도 좋고 기뻐도 좋습니다.
0: 네.
1: 사소해도 좋으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프리의 자룡 활쏘다 듣고 오겠습니다. 말이 맞지 못하야 이날 삼겨

조화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 노래 두어서는 동호회 화근임의 주교 후화를 멸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된 너희 수륙으로 나눠 남등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거든 잠깐 잊지 말고 고병에 삼키 잡고 등탕로 목으로 넣쏴. 이병의 당도 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전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환인님 명심 불방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을 놓아 남병산도 분봉을 나는 은듯이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내 거종적 그 천년을 수조를 불러 이기놈 수조라.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을

군대를 잡아타고 이놈 상궁아이 이별을 빨리 저어 호병 한배를 잡아야 망정 어니를 못 잡으면 이내 장창 두눈 걸 우리 목을 견디러 온대요

백지처럼 범람한 놈들을 복줄에다가 두으니까 소장의 한 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게 되더우리다. 분명히 말류하며 아니 그난 양부가 치는 생각하야.

공이 많아 끈을 꺼내는 생각지 않고 이 코자 따르느냐. 이것서 마땅한 회장고 바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난 커니와 내 쓰던 이런 내 모아라 하는데.

0: 프리의 자룡활쏘다 듣고 왔습니다.
1: 돈 때문에 웃고 울었던 경험들 또 보겠습니다. 도시락님께서는 저희 할머니는 1년 동안 각각 손주들 저금통에다가 한 달에 얼마, 기념일에 얼마 이렇게 넣어두시고는 설날에 저금통으로 세뱃돈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는 500원이 들어있던 게 조금 더 크니까 1,000원. 10,000원, 50,000원이 되었죠. 설날을 엄청 기다렸어요.
0: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
1: 할머니의 사랑이죠.
0: 네. 참 이 부모님, 이 조모님, 조부님들의 이 큰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정말
0: 바다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다리님께서 참 머리 아픈 일이 돈 때문에 참 많았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으면 막 뭘 하고 싶다 이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바투님 로또 당첨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0: 뭐하지?
1: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0: 일단은 저는 1번으로 봉영 씨한테 전화를 할 것 같아요.
1: 뭐라고요?
0: 자랑할 것 같아요.
1: 놀린다고?
0: 나 이거 생겼다?
1: 나 이제 이 바닥 뜬다.
0: 잘 먹고 제일 잘해라.
1: 나는 간다. 인생 역전.
0: 형은 좀 바빠서 끝. 왜 이러면서.

0: 봉영 씨는 뭐 할 것 같아요?
1: 로또. 로또를 사지를 않아가지고
0: 그 생각도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그 문화 복합 공간 만드셔야죠. 건물 하나 매입하셔가지고 하신다고
1: 뭐
0: 했잖아요.
1: 사업 쪽에 투자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좀 진짜 요즘에 결식 아동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좀 그렇죠.
0: 그렇게 훌륭한 쪽으로.
1: 아니 근데
0: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1: 뭐 이상한 게 되겠죠.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땡튜브도 그렇고요. 아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0: 광고로 올라오면 네. 아 나 진짜 눈물 나죠.
1: 아,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두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이고
0: 엄마는
1: 어머님은 한 손이 없어요. 일곱 살 애인데 남자애인데
0: 벌써 철들어 버렸구나.
1: 다 아빠 이게 다리 들어드리고 막 엄마 일 도와드리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또 일곱 살이잖아요. 네. 아, 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0: 그래 이 애긴데 네. 세상에
1: 로또가 되면 다는 못 하고요. 어느 중 아까 그 5만 원에 2만 원 떼신 것처럼
0: 네네네.
1: 그 정도는 뚝 떼어가지고
0: 그래.
1: 직접 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0: 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면 좋죠.
1: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0: 저도
1: 상상만
0: 만약에
1: 해보네요.
0: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예.
1: 놀린다면서요.
0: 아니, 아니.
1: 나 이 바닥 뜬다.
0: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해놓고 그거는 이제 기본값으로 하나 해놓고 웃자고 웃자 하나 해놓고
1: 상화 씨 이번 생은 봉영 씨한테 안 될 것 같아요. 크크크크크크 왜 물어보셨을까. 크크크크크
0: 그러게요.
1: 귀여워님.
0: 귀엽게 봐주세요, 기호님.
1: 875 하나님, 어릴 때 저희 나름 대가족인데 두 명절 끝나고 대가족인데도 명절 끝나고 엄청난 대가족을 만난 친구들의 세뱃돈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어른들처럼 세뱃돈을 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아, 맞아.
1: 옛날에는 어른들이 참 세뱃돈 잘 주셨어요.
0: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1: 네. 맞아요. 그때 이제 경기가 성장, 경제가 성장기였었고.
0: 그렇죠.
1: 지금은 네. 누가 봐도 정책이잖아요.
0: 정책이죠. 개발 도상국 때가 어떻게 보면 좋았어.
1: 그렇죠.
0: 진짜.
1: 지금 이제 AI로 뭐 GDP가 계속 확장되고는 있지만 사실 일자리는
0: 오히려
1: 줄면서 맞아. 확장이다 보니까 다들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0: 8964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 쪽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1: 오호.
0: 프로덕션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굉장히 늦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아, 늦게라도 받으셨네.
0: 주변에 보니까 못 받는 친구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런 거는 이제 없겠죠? 하시는데
1: 다른 분야 쪽은 모르겠고요. 국악 쪽은 일단 이제 그래도 지금은 네.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 문화도 굉장히 잘 정착이 됐고요.
0: 네네네.
1: 투명하게 하고는 있는데 이제 파이가 큰 네. 제작을 하는 애들은 실제로 무너지거나 그러면 못 받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
0: 저도 못 받은 적이 좀 있습니다.
1: 저도 있었어요.
0: 네네. 어렸을 때니까 네, 경험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뭐더라 무슨 출판 기념회인가 거기를 갔어요.
1: 네.
0: 또. 우산 들고 한복 들고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갔죠.
1: 출근을 또 했어요.
0: 뭘 했어.
1: 네.
0: 어렸을 적에.
1: 네.
0: 그랬더니 너무 잘하시네요.
1: 오.
0: 그래서 이제 그래 나 이제 이거 받아서 나도 치킨도 사 먹고 그래야지 꿈을 안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1: 그때 당시 현금으로 줄 때죠.
0: 그렇죠.
1: 네.
0: 현금으로 줄 때죠.
1: 네.
0: 그런데 이거 귀한 거라고 이거 출판 기념회라 했잖아요. 귀한 거라고.
1: 종이는 이거. 종이네.
0: 책을 한 세 권을 여기 딱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0: 책을 딱 주시더라고요.
1: 아, 그런 분 종이잖아요. 뭐라도 네. 받았잖아요.
0: 그렇죠. 그래가지고
1: 저는 예전에 어디 뭐 장기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0: 장기?
1: 네. 그러니까 장기로 네. 오래 공연을 얼마나. 했었는데 아예 출연료를 못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대 때였었어요.
0: 네. 네, 네. 저도 또 있어요. 이거는 짧아.
1: 아,
0: 그냥 네. 가서 그냥 뭐 해드리고 오면 돼. 그래서 했어요. 이제 뭐 한 20분 하고 이제 집에 딱 갔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1: 네.
0: 연락이 오겠거니.
1: 네.
0: 아, 근데 안 오는 거예요.
1: 네.
0: 돈도 안 오고.
1: 연락도 안 오고.

0: 근데 어떤 자리인 줄 알아요? 경찰서장 퇴임식이었어. 그래서 뭐지? 뭐지? 뭐야? 그랬습니다.
1: 경찰 측의 문제라는 얘기요?
0: 그래서 이게 뭐지?
1: 임금을 체불했다고요?
0: 경찰
1: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0: 서장님의 퇴임식이고 그분이 불렀어. 그분이 퇴임하는 그분이 불렀어.
1: 그러니까 부르는 건 부른 건데 어떻게 임금을 체불할 수가 있냐고요.
0: 그래서 아 세상엔 참 다양한 일들이 있구나.
1: 주작 아니죠.
0: 어휴 그
1: 경찰이.
0: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서 지나가다가 예. 봤더니 어? 여기가 그 경찰서인데? 우리 집 근처
1: 경찰에 신고해요.
0: 됐어. 10년
1: 경찰에 신고를 해.
0: 10년도 내가 어떻게 그 큰 조직에
1: 경찰에 떼어먹혔습니다 이렇게.
0: 됐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으면
1: 그거 진짜 특이해요.
0: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버리.
1: 그래도 그런 건 다 행사잖아요. 전 네. 장기 공연했다. 연습부터 해가지고 에이.
0: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 못 받으신 분들 행복하시죠?
1: 아 근데 진짜 옛날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정말 많았었어요.
0: 아 나는 근데 그 출판 기념회 그 책은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
1: 책이라도 받으신 게 어디예요? 그 책은 어떻게 잘 있나요?
0: 바로 저기 분리수거하는데 갖다 버렸지.
1: 아 그래도 그 책이라도 읽으시지. 무슨... 지식이라도 남았으면 돈보다 더 큰 거 남기셨는데.
0: 아유 됐어요. 에이 소금 뿌리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1: 자. 또 볼 시간이 없구나. 아이고
0: 왜 그 책 어떻게 찾고 보내드려요?
1: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집에 책 많아가지고 회냉맹님 것까지만 볼까요? 월급 받고 그때 참 좋았다고 그걸로 부모님 내복 사드리고 통닭 먹었던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돈이 우리를 울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추억을 또 만들 수 그러니까.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0: 서장님이 통닭이라도 한 사먹으라고
1: 그 얘기를 해요.
0: 2만 원이라도 좀 주셨으면 참이라도 안 들지. 야.
1: 아 오늘 여러분들의 문자 많이 읽었는데 결국 경찰 퇴임식밖에 기억이 안 남네.
0: 그분은 또 연금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어? 평생 연금도 나오시는 분이.
1: 아, 그분 대체 누굴까요?
0: 아이고.
1: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유. 또 기억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커피 사고 싶다. 똑딱이 퀴즈 노래하고 싶다. 이것저것 이놈 저놈 묻지마 따지지마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바투의 상사디야.
3: 아 용녀 어딨어? 아 나봐 오능. 어? 그리고 영규 너 말이야 저 시원한 미숫가루하고 오이 도시락 그거 좀 준비해.
4: 아니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3: 아니야 빨리.
4: 아니 앞뒤 없이 갑자기 무슨 미숫가루에다가 오이 도시락을 챙기라는 거예요?
3: 아니 저기 말아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냥. 어? 앞뒤가 왜 없냐고. 앞에는 미숫가루 뒤에는 오이 도시락. 어 이게 어려워 이게. 어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K컬처부터 남산타워에 어 북한산 관악산 등등 K등산을 한다잖아. 우리도 말이야 저기 저 K등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라고.
5: 아니 잠깐만. 어, 정말 이 양반씨 왜 이래 진짜. 어? 아니 K등산이나 G등산이고 간에 아우 정말 이 날씨에 무슨 등산을 하겠다는 거지. 아유,
3: 지금 나한테 지라 그런 거야 지금?
5: 아 그러면 그냥 자기한테 그냥 지라 그러지 그러면은.
3: 제트라 그런 거야 지라 그런 거야.
5: 지라고 한 거죠.
3: 아, 나 여기 제트라고 써있는데 지라고 하고 있네. 아, 나 참.
5: 아무튼 몰라. 나는 못해. 갈 거면 당신이나 가세요, 진짜.
3: 아니, 저기.
5: 아, 그리고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자기가 챙기면 되잖아, 자기가.
3: 아니야, 용녀.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나이가 들수록 세상 돌아가는 거, 유행도 좀 따라가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아유,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진짜, 그게 좋은 거라고.
5: 저 사람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3: 아니야.
4: 아니, 장인어른. 아니, 그러면 K등산 말고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K전통시장. 이게 어떠세요? 아니면 장도 저기 봐야 되니까요. 그 일석이조잖아요.
3: 아니야. 난 K등산! K등산 하고 싶다고. K등산! 용녀! 저 지난 봄에 내가 그 등산복이랑 등산화 사줬잖아. 빨리.
5: 정말 이럴 때 또 생색을 내.

0: 있잖아요 또.
1: 비싼 거 살 때마다 가고.
0: 아 요즘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 여행을 한번 하면은 부산병에 걸려가지고 또 가고 싶어 한다던데. 진짜 이쁜 수영복 요즘 많던데 차라리 수영복을 사주면은 내가 부산에 따라가겠지.
1: 부산 야 수영복 아 나 이거 참 이거 이거 말이야 저기 저 영규
2: 아 예
1: 저 그러면 가서 기차표 끊어.
2: 아 그러면 저도 수영복 사주시는 거예요?
1: 아이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2: 지금 바로 끊을게요.
1: 아니야 끊지 마.

0: 예결밴드의 경발림 듣고 왔습니다.
1: 자, 서울 AI 재단이 국내 통신사에 외국인 유동 인구 데이터를 활용 분석했더니 N 서울 타워, 북촌 한옥마을, 낙산공원 등의 K-POP 데몬헌터스 배경지와 남대문 광장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북악산, 관악산 등의 K-등산지를 가장 많이 갔다고 합니다. 서울을 즐기는 관광 패턴이 이렇게 다각화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0: 그리고 부산도 외국인들이 한번 다녀가면 또 가고 싶어 하는 일명 부산병에 걸린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K관광 지금 사계절 내내 흥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1: 야, 이제 부산이 끝이 아닐 겁니다. 부산, 그다음에 뭐 경주,
0: 창원,
1: 그럼.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0: 그렇죠.
1: 거죠. 나
0: 남해안 쪽으로 가
1: 그럼.
0: 여수, 뭐 진도까지도 가고 그럼 너무
1: 동해는
0: 좋겠네요.
1: 동해대로, 서해는 서해대로,
0: 맞아요.
1: 또 충청은 충청대로 뭐 이런 식으로. 아, 좋습니다. 네.
0: 네.
1: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지난 화요일 밤 11시 22분쯤 부천시 경인국철 송내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1: 아이고.
0: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현직 간호사가 다른 승객들과 함께 환자를 승강장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마침 또 다른 병원의 간호사가 보고 달려와가지고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역사 내에 설치된 이것을 활용해 응급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119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AED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산소호흡기, 2번 자동심장충격기, 3번 혈압측정기. AED 이거 뭐 건물마다 있지 않습니까?
0: 있어요.
1: 뭐 다 아시는 건데. 네네.
0: 예.
1: 아무튼 한 번
0: 이런
1: 더.
0: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 그럼 위급 상황에서 응급조치하라고 이런
1: 그쵸.
0: 것들이 설치가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1: 너무 감사하게 또 그때
0: 국악방송에도 있죠.
1: 예. 현직 또 간호사님들이 또 타고 계셨네.
0: 너무 다행이에요.
1: 감사합니다. 진짜 생명을 살리셔서.
0: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그 건물 안에 AED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해 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1: 네, 예.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위급한 상황일 때 물론 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위급한 상황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야, 부천시면 우리 동네네.
0: 그러니까요.
1: 세상에. 자, 보겠습니다.
0: 심정지 상태라는 거 자체가 네. 힌트 아니겠습니까?
1: 그 사실 힌트 더 드리기가 좀 뭐한데 드라마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0: 드라마요?
1: 아, 이거 이미 나와버렸네. 심정지라는 게 다 나와버려가지고.
0: 그니까 지금 제가 내내 계속 심정지, 그러니까. 심정지 얘기한다.
1: 300줄, 400줄, 500줄
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그 그거잖아요.
0: 붕컹, 붕컹 뭐 이러면서.
1: 그쵸 그쵸. 그건데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0: 이게 이제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클 수
1: 네,
0: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우리도 그 기억해야 되고 알고 있으니까
0: 네.
1: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을 발표할까요?
0: 오늘 뭐 힌트가 마땅히 없네요, 저희가.
1: 힌트 저는
0: 미리 커피도 사셨는데 하나 질러 보시지. 시원하게 한번
1: 지르다니요.
0: 아, 그 소리 질러 보세요.
1: 아,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면은 제 심장이 충격받죠?
0: 통쾌하다.
1: 나대지마 심장아. 이렇게 떨리니? 나대지마.
0: 오, 시원하다.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만큼이나 시원하네요.
1: 이렇게 충격받죠?
0: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정답 발표했죠?
1: 자동 심장 충격기였습니다.
0: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8878님. 그러게요. 아, 용기도 좀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하죠.
1: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면 사실 처음에 놀래죠.
0: 맞아요.
1: 얼고.
0: 네.
1: 그렇지 않습니까?
0: 저희도
1: 네.
0: 근데 심폐소생술 배워봤는데
1: 네.
0: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 아, 맞습니다.
0: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도 익혀두시면 좋고요.
1: 네.
0: 떡 선물은 8004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떡 자,
1: 맛있게 드십시오.
0: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 맞

0: 맞춰주시고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염소불도 녹는다는 절기 대선데요. 제주와 영동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오락가락하는 장맛비 때문에 중부지방도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후텁지근한데요. 더운 날씨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지만 특히 중장년 노년층은 밤에 덥다고 이것을 습관적으로 마시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인데요. 무슨 물일까요?
1: 1번 얼음물, 2번 미지근한 물, 3번 꿀물.
0: 네, 다 좋은 물인데
1: 밤에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걸 마시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확 갑자기 수축이 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0: 맞아요.
1: 어우.
0: 수축을 시킬 수 있는 물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얼음물, 미지근한 물, 꿀물.
0: 뭐든지 변화가 급격하게 한 번에 크면
1: 네.
0: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더운데 갑자기 이걸 마셨다? 그러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습니다.
0: 실내외 온도도 그래서 5도 정도, 6도 정도로 조절해라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것과도 연관이 있고요. 땡 하겠습니다. 땡.
1: 저도요. 놀이.
0: 네.
1: 우리 이제
0: 하면 땡.
1: 하고 술래잡기.
0: 맞아요.
1: 비슷한데 이제 멈춰 있죠.
0: 네.
1: 네. 이거 땡 놀이가
0: 너무 쉽네요.
1: 납니다.
0: 에이, 저는 고드름 드리겠습니다. 고드름.
1: 고드름.
0: 네.
1: 고드름과 같은 거죠.
0: 냉동실 드리겠습니다.
1: 냉동실에 얘네가 살죠. 얘네 네. 집이
0: 네.
1: 냉동실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고등어와 함께 세팅이 돼 있죠.
0: 그렇죠. 항상 네. 그 자리 하고 있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요즘 이거 정수기도 참
0: 나오고요.
1: 네, 네. 나오고 있지요.
0: 그렇습니다.
1: 서빙고. 또 얘가
0: 아, 전 동빙고.
1: 아, 네. 서빙고 동빙고가 또 얘네의 또 옛날 집이었죠.
0: 그렇죠.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0: 자, 힌트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1: 네.
0: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장년 노년층은 밤에 너무 덥다. 너무 덥다고 갑자기 이걸 벌컥 드시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네.
1: 정답은 1번 얼음물이었습니다.
0: 말씀 안 드려도 이게 나쁠 거라는 생각은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미지근한 물 드세요. 미지근한 물.
1: 부담을 주니까.
0: 아이스팩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목베개처럼 사용하시거나 뭐 네.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0: 네, 미지근한 물 드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1부 끝내고요.
0: 떡 선물 드려야죠.
1: 아, 떡 선물이죠. 8497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이제 2부에서 눈대문극장 판슐랭 이어집니다.
0: 네.
1: 우리 봉혁 씨가 지금 신봉사에 그 몰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0: 아, 네.
1: 그 몇 주간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0: 지금 계속 안 된다 이놈들아 못 보낸다 이놈들아 이걸 지금 3주째 하게 생겼어요.
1: 네네네.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예.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0: 게다가 이게 빌드업 없이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바로 가야지.
0: 딱 로고 나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놈들아
1: 어디서 감히
0: 뭐가 안 된다는 거지.
1: 그렇죠. 그런 거 뭐 앞에 뭐 서사 에. 이런 거 없어요.
0: 그건 지난주에 들으셔야 이게 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1: 이따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음악 듣고 코너 넘어가서 바로
0: 못 간다 이놈들아.
1: 지금부터는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경기소리그룹 나비의 접점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0: 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와, 미국 대학생들이 제주 바다에서 해녀들의 물질 체험을 했다네.
1: 아, 그래. 나도 못 해봤는데 엄청 좋았겠다.
0: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글로벌 썸머스쿨 참가자 25명이 어제와 그제 해녀 문화와 전통 연희를 배우는 제주 문화 클래스를 가졌대요.
1: 한국 드라마와 온라인 콘텐츠로만 제주와 제주 해녀를 접하다가 직접 제주에서 지역의 문화와 전통예술, 제주 바다와 해녀들의 물질까지 체험했으니 얼마나 신났을까?
0: 당연하지. 제주 해녀 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이기도 한데, 물질도 하고 사물놀이에 제주 미녀와 상모, 버나, 강강술래까지 배웠다니까 얼마나 좋아.
1: 제주도는 제주대학교와 협력해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대학생에게 K-콘텐츠 속 제주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클래스를 올해 4차례 운영할 계획이라는데, 일본, 중국 대학생 등 8월에만 제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
0: K-콘텐츠와 함께 K-컬처의 뿌리인 우리 전통 문화도 쭉쭉 세계로 뻗어가면 좋겠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23일 목요일 2부 첫 곡 다올 소리의 숨빗소리 듣고 왔습니다.
1: 네. 어우 참 부럽습니다.
0: 아 진짜. 물질. 물질.
1: 이 지금 같은 날씨에 제주 바다에서 해녀들의 물질을 체험했다. 네. 아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요?
0: 하고 진짜. 싶어도 근데 진짜 할 수가 없죠.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1: 그렇죠.
0: 제주대학교의 글로벌 썸머스쿨은 제주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의 대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1: 이미 중국과 일본의 대학생들도 상반기에 많이 경험을 했고 8월에도 또 썸머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물놀이와 전통연희와 함께 제주 해녀들의 물질을 체험할 거라고 합니다.
0: 물질 딱 하고 나서 그걸로 이렇게 뭐 요리 같은 거 해먹으면서 옆에서 겐지겟기 겐지겟기 막 치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막 놀면서 먹고 축제죠 축제.
1: 제주도에 그 핑크 막걸리 그거 딱 먹으면서
0: 왜 또 거기서 막걸리가 그 또 핑크 막걸리는 또 뭐예요?
1: 아 그곳 그게 거기가 제주였나 어디 TV 프로그램에 네.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인데 네. 뭐 해물 라면 하나 전복 라면 하나 주세요.
0: 아 그럼 뒤로 이렇게 넘어가
1: 아니 아저씨가 아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경

0: 그러니까 물질하러 가셔가지고
1: 막 나가가지고 존복을 이렇게 타가가지고
0: 마치 뒤에 밭이 있는 것처럼 잠깐 따오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
2: 그 생각이 납니다.
0: 네. 네. 제주는 그렇게 멋진 문화와 바다가 있고요. 또 전통 문화도 확실히 함께 체험을 해보시면 아, 참 매력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너무나 너무나 매력 있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겠죠.
0: 누구요? 네.
2: 있어요. 수영 잘하는 긴 따러 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0: 바닷속으로 안 가고 맨날 작업실로 간다 그랬는데 지하 작업실.
2: 작업의 바다에 살아. 작업의 바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물질해. 그러니까. 맨날 그 물질을 해야 네. 먹고 사니까.
0: 아, 그렇죠.
2: 그분만의 바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0: 파 파 판소리 해르본
1: 눈대목 극장
2: 판슐랭.
0: 오늘이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지만 달력을 보면요 2주 뒤가 입춥니다.
1: 자, 2주 견뎌야죠. 버텨야죠.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목소리, 가을을 부르는 시원한 이 목소리의 주인공 김수영 성우와 함께라면 시원해집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거 맞죠?
1: 시원해.
2: 원하시던 거 이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 김수영입니다.
1: 아, 시원해. 하자.
2: 오프 오프.
0: 아, 근데 남부 지방은 모르겠으나 네. 지금 서울 경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다운 여름?
2: 네.
0: 계속 좀 이게 좀 비가 계속 왔다
1: 갔다. 습해요, 습해.
0: 이날씨로만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2: 뭐 그러게요. 저 그쵸? 이렇게 엄청 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냥 막
2: 작업실에만 있어서 그런가?
1: 그건 작업실에서 있어서 그래.
0: 좀 습기가 많은.
1: 저는 어제 축구 보고 왔거든요.
2: 어, 네. 저,
1: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비는 왔는데 거기는 안 맞으니까. 근데 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나요.
2: 아~
1: 이 습도 때문에 후텁지근해가지고.
2: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밤에는 되게 시원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에어컨 켜서
2: 약간
1: 그런 거
2: 의심해, 아닐까요? 의심해 눈빛이 진짜. 맞고요. 예.
0: 알겠습니다.
2: 네.
0: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입추되기 전에 지금 굉장히 좀 습하고 덥기 때문에
2: 네.
0: 여러분들께 또 감동도 있고 또 재미도 있는 판슐랭 한번 가봐야겠지요.
1: 자, 오늘이 대서고 대서고 2주 뒤가 입추라 그랬잖아요.
2: 네.
1: 그 사이도 몇 개 있지 않아요? 절기가?
2: 중복, 입추, 말복.
1: 아.
2: 그렇게 어떻게 닭 요리 좀 하셨 많이 해서 드셨나요?
1: 이번에 못 먹었네요. 초복 때는.
2: 아 진짜요?
1: 중복 때 중복이 그러면 언제예요? 토요일인가요?
2: 네, 이번 주 토요일이요.
1: 이번 주 토요일이죠.
2: 네네네네.
1: 중복되면 뭘 좀 먹어야 되는데.
0: 그렇죠. 좀 드세요. 네, 요즘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2: 아, 뭐,
0: 요즘 계속 뭐 작품 활동 뭐 하시느냐고. 잠을 잘 못 자.
2: 잘 챙겨 드셔야 돼요.
1: 아, 감사합니다.
2: 아까 그 제주 그 해녀 가고 전복까지 따서 전복 삼계탕 이런 거.
1: 어, 네. 좋죠. 네. 와, 기가 막히게
2: 너무
1: 맛있겠다.
2: 썰깃 썰깃.
1: 그래요. 자, 그러면 상원 씨 말씀처럼 이제 판슐랭 들어갈 건데
2: 네.
1: 오늘 아직 심청이가 아직 그 뱃사람들 안 따라갔어요. 그죠?
2: 그렇습니다.
1: 따라가기 직전이죠.
2: 그렇죠. 그렇죠.
1: 네.
2: 네. 승상댁 부인은 심청이와 이별하기 전에 그리울 때마다 보겠다고 심청이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었고요.
1: 네.
2: 마지막으로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달라고 했어요.
1: 네.
2: 그래서 모녀로 인연을 맺자마자 헤어진 그 다음부터 오늘 판슐랭 이어가겠습니다.

0: 아이고 맨 진짜 이거 아 갈 길이 이거 바쁜데 이거 이거 심낭자가 너무 늦네 이거.
1: 안 된다 이놈들아, 안 된다 이놈들아, 못 간다 이놈들아. 뭐라 갈 길이 바쁘기 무시가 바빠. 그 이거 어디라고 내 딸을 데려가느냐. 안 된다 이놈들아, 못 간다 이놈들아.
0: 아이고 참, 아이고 어떻게 이러세요. 아이고 저 심낭자 이제 갑시다.
1: 안 된다 이놈들아, 못 간다 이놈들아. 성 안 된다, 안 된다. 아버지, 가만 안 된다.
2: 아버지, 아버지, 불효 자식 정이 이제 가옵니다.
1: 아이고 정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애비가 잘못했다 정아, 가지 말거라. 애비가 잘못했다 정아.
0: 따라간다.

간다. 상인들을 따러 간다. 끌리는 치마 자락을 거듭 앉고

0: 눈물 홧기세 모두다 척척한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허둥지둥 정의가 떠나간다.
1: 아가, 이진사댁 작은 아가. 작년 5월 단오날에 앵두 따고 놀던 일 기억하지? 올해 7월 칠석 밤에 같이 놀자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못 보겠구나. 나 없으면 바느질 수놓기는 누구랑 같이 할 거니?
2: 에? 언니? 어? 창희 언니? 어디 가? 왜 울어?
1: 아가, 너희는 부모님 모시고 잘 있어? 나는 오늘 우리 아버지랑 이별하고 죽으러 가는 몸이란다.
3: 정아.
1: 아, 그래. 친구니까 내 마음 알지. 우리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죽은 후에 우리 집, 우리 아버지가 계신 집에 자주 가서 우리 아버지 좀 챙겨줘.
4: 저그러지. 아이고, 내 슬프다.
3: 아이고, 하늘도 너무 아시지. 저 착한 정이를, 정아.
4: 아이고, 보소. 저 하늘도 슬픈지 저 봐봐. 저 태양은 어디 가불고 구름만 자욱하이. 문 돌아 척괴꼬리.

돌아가지 못하리. 내 아무리 울건 많은 돈을 받고 팔린 청이 어느 해 어느 때나 이제 다시 돌아오리. 봄 사는 치

0: 사리우고 아
1: 심청이 집으로 돌아오니 부치는 뛰고 굶굴고 야단이 났는디 선인들은 재촉이라 부친을 동인들께 당부하고 선인을 따라갈지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그리지는 조마 자락을 거듭 안고 피같이 흐르는

보도다 그 사보고 찬다 없어지며 자빠지며 전방지축 따로 갈제 건던지 바라보이며 이지엔 사댁 작은아가 천역으로구멀 탄원 다르고 앵도 따르고들 행견이가 있지 않느냐

아니야. 너희 애들은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잘 있거라.

동네 남녀도 소없이 눈이 붓게 모두 울지 한원짐도 아신 바라 폐기를 어디 가고 어머니 차고 거유

그런 값을 받고 팔진 분비에 부르정 어때나 돌아오리 춘사르고 지는 꽃이 치고 싶어 치랴만 온 사세부도

0: 하더니 뱃머리에 도판 놓고 심청 긁힌도 고요 배짱아루 안친 후 행선을 챗 주고 그러구나.
1: 바다가 보입니다. 어서 배 띄워라.
2: 그때요, 심청이는 세상사를 하직하고 큰 배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만경창파 높이 떠서 인당수로 떠나 가는디.

0: 탕, 탕은 물결이라.
1: 물결 위에 둥덩실 떠나간다. 망망한 푸른 바다, 힘찬 물결이 이는구나. 물가 섬 갈매기는 빈 언덕으로 날아가고 저 강의 기러기는 양자강 돌아드네. 구슬피 나는 저 소리 피리인가 여겼더니 사람은 모습 없고 산빛만 푸르르네. 뱃소리에 온갖 근심, 나를 두고 이르는 것일까? 장사땅 지나가니 예치이는 간 곳 없고 명라수 강물 바라보니 시인의 혼백은 안녕하실까? 저기 뱃사람 어르신.
2: 예.
1: 여기서 제 고향이 어디쯤일까요?
2: 고향은 모르겠고 저기 보이는 누각이 봉황되고 세 산이 우뚝 솟아있고 두 줄기가 흐르는 강이 이태백이 놀던데요, 심낭자.
3: 소동과 놀던 곳도 여전히 있다마는 조조가 일세 영웅이나 지금은 어디에 있겠소이까?
1: 저기 강 건너 여인들은 사랑가를 부르네요. 계곡의 원숭이는 자식 찾는지 슬프게 울고 귀향 간 시인은 몇 번이나 울었을까요?
4: 심청을 배에 싣고 임당수로 떠나는디.

0: 아그리도구나
1: 하루 다시
0: 백빈조 갈매기는 홍여득도 따라 들고 돌아 듣는다
1: 다시

소산 난도 동남북

0: 동江虎鳄捉鳖，愁思念。
1: 啊，去。

0: 비누온
1: 아, 쓰고,
0: 자시의 잔등은 슬프고

0: 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오정숙의 소리로 심청가 중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을 처음에 들으셨고 이제 지금 들으신 소리는 범피 중요였습니다.
1: 네. 자 이제 심청이가 진짜 마지막 길을 떠나고 있는
2: 그러게요.
1: 그 여정을 장면으로 만나봤고요.
2: 네.
1: 이상화 씨 소리꾼 맞네 맞아 해냉면님. 이중창이네요. 좋다. 바투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소리네요.
2: 그렇죠.
1: 아, 이 대목이 범피 중류인가 보네요. 이런 내용의 노래였군요. 하시면서 이해가 된다라는 회냉면님의 메시지.
2: 회냉면.
1: 감사합니다.
2: 네? 갑자기 그게 확 꽂히네요. 회냉면.
1: 회냉면.
0: 회냉면. 너무 맛있죠.
1: 네. 닉네임 중에 재밌는 닉네임 많아요.
2: 네. 어제 먹었거든요.
0: 혼자?
2: 그럴 리가요.
1: 혼자가 아니면
2: 여자랑 먹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군두어매님이 네. 오늘 우리 애들 생일이자 제 출산 기념일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네. 수영 성우 오시는 판슐랭이 저의 최애 코너예요.
2: 와우. 출산 고생하셨어요. 갑자기 마음을 막 너무 고생하셨어요. 마침 제가 최근에 그 출산하는 그 웹툰을 봤거든요.
1: 웹툰
2: 그래서
1: 있어요?
2: 경이롭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진짜 대단하신 것
0: 엄마,
2: 같고
0: 엄마들은 진짜 맞아요. 거기다 또 쌍둥이까지 그러면
2: 어머나.
0: 더 대단하죠.
1: 훈동호회님이 쌍둥이.
2: 어머.
1: 아 훈동호회님이 곧 있으면 또 그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절제술 하셔야 된다고.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2: 부디 무사히 건강히 돌아오시길 바라고.
0: 그러니까.
2: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1: 네 맞아요.
0: 밝은 분이시라.
2: 예예. 기운 드리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네. 자 퀴즈. 주셔야죠.
2: 네. 판소리 여러분 눈동국장 판슐랭 퀴즈.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떠날 때 두견새가 슬피 울었습니다. 다음 네. 중 두견새 울음소리는 무엇일까요? 1번 괴척도.
1: 오.
2: 2번 미인도. 3번 거제도. 뭘까요?
1: 아 재밌다. 오.
0: 같은 음으로 하니까
2: 일부러 너무 티나면 안 되니까요.
1: 너무 좋았어요.
2: 대금으로도 사실 이 소리 많이 냈었거든요.
1: 많이 내죠.
0: 맞아.
2: 이렇게 진짜 새 소리처럼.
1: 그렇죠.
0: 맞아. 자 귀척도 미인도 거제도 중에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수영 씨가 너무 잘하니까 세 개 다 붙네 소리에.
0: 그러니까.
1: 개척도 미인도 거제도
0: 뭐야 지금
2: 두견새 아니고 까마귀 같았어요.
0: 지금 혹시 두 번째 이야기
1: 네.
0: 벌써 목소리 튜닝하신 거죠?
2: 튜닝 네.
0: 선수야 선수.
2: 역시 퍼러다 퍼러.
1: 그러면
0: 한번 가보겠습니다.
2: 네. 네 오늘은 추억의 전래동화 콩쥐 팥쥐 만나보실게요.
1: 옛날 어느 마을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혼인한 지 10년째 되던 해 예쁜 딸 콩쥐를 얻었죠. 하지만 콩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부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0: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딸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공지 내 딸 우리 딸 공지 어허 둥둥 공지
2: 아버지 아버지
1: 그래,
2: 아버지
1: 그래.
2: 힘드시죠? 아버지 힘내세요. 공지가 있다나요? 아버지 힘내세요. 공지가
0: 홍지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마음도 곱고 얼굴도 고운 14살이 되었어요.
3: 쉬고 쉬고 들어간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4: 각설이.
1: 아우 배고파라. 배고파요.
4: 아우 배고파.
5: 얘들아 이리 와서 주먹밥 좀 먹고 가렴.
1: 역시 내 딸이네. 아이 저리 착하니 애비 저지도 이해해 주겠지. 부인 이리 오시오. 저기 공지야, 이 애비가 이웃 마을에서 새 엄마를 모시고
4: 이렇게,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하루 종일 걸어서 왔더니 고단해 죽겠네. 오고 내 딸 팔찌 우리 팔찌 오고 이쁘다. 너도 힘들지? 우리는 들어가서 좀 쉬자구나.
1: 저기 팔찌야, 콩지 언니에게 인사를 먼저.
3: 아 배고파요. 밥 주세요.
1: 아 고독하다 진짜.
4: 아 배고파.
1: 임자 저녁상을 차렸는데 콩지도 불러서 같이 먹읍시다.
4: 아이고 콩지는 혼자 먹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2: 팔찌야 요요요요 물고기 요거 고기 엄마가 팔려주냐?
3: 아 나 물고기 말고 소고기 내놔 소고기.
2: 아이고 소고기는 저녁에 구워줄게. 차 먹어. 아 아이고 잘 먹는다.
5: 괜찮아. 찬밥이면 어때?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
6: 나도 배고파.
5: 두꺼비들이네.
6: 눈치 챙겨라고.
5: 미안. 너희들도 배가 고프구나.
6: 배고파.
5: 알았어. 그래, 나눠 먹으면 되지 뭐. 참새네?
3: 아 배고파.
4: 달려주는 캐릭터를
5: 참새야 쥐야.
4: 참새 아 배고파.
5: 어머 아 너네도 배고프구나.
4: 배고파.
5: 아 그럼 이거 찬밥인데 그냥 다 같이 나눠 먹자. 자 맛있게 먹어. 천천히
6: 널도 달아. 고마워 금지야.
1: 참새들 너네는 인사 안 해.
4: 콩지야 어디 있는 거야? 얼른 앉혀 나와. 그리고 우리 파쥬 이리 오렴.
3: 아, 왜 불러?
5: 어머니 부르셨어요.
3: 불렀으니까 왔겠지. 왜?
4: 자 호미랑 점심 줄 테니까 오늘은 밥값을 좀 해야겠다.
3: 와 내가 좋아하는 밥밥이네.
5: 어머니 제 밥은 좀 쉬었나 봐요. 냄새가. 아, 그리고 호미 손잡이 나무가 헐거워요.
3: 어디 봐.
4: 보긴 뭘 봐. 콩지 너는 저기 산 너머 비탈진 돌밭을 메고 파찌는 우리 집안 모래밭으로 출발.
3: 매미가 기침을 하네. 아우 참 팥밥을 먹고 나니까 졸리다. 아우 한숨 한번 자볼까.
5: 아무리 돌밭을 해도 돌이 너무 많잖아. 그래 밥을 먹고 잠시 쉬어야겠다. 어머 까마귀야 내 밤 낚아채 가면 어떡해.

0: 나도 배고프단 말이야. 아는 수 없지. 빨리 돌을 가려내고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 응? 자, 호미야, 호미야, 너까지 부러지면 어떡해?
1: 울지 마. 이거 먹고 쉬는 동안에 내가 밭을 갈아줄게.
0: 하늘에서, 그래, 알았어. 하늘에서 내려온 검은 소야.

0: 여여여여 여망 안 간 것 같으라고 어떻게 그 많은 돌을 다 갈아낸 거지? 아 맞다! 봤지요?
1: 왜 엄마?
0: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니까 예쁘게 치장하고 가자구나.
1: 아 진짜 콩지도 가?
0: 콩지는 집을 봐야지. 콩콩콩콩 콩지야 너도 올 테면 와보렴. 대신 저기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배 한 필 짜놓고 마당에 있는 벼는 다 지어놓고렴.
1: 고생 좀 해봐라. 엄마 가자.
2: 나도 가고 싶은데.
3: 으쨔.
2: 응? 으쨔. 물이 왜 안 차지? 세상에. 항아리 밑이 깨졌네. 아, 깨진 항아리에 무슨 수로 물을 채운다. 두꺼비네.
4: 홍지야. 울지 마. Don't cry. 우리가 항아리 구멍을 막아줄게.
2: 두꺼비야 고마워.
3: 그렇다면 이번엔 별을 찧어볼까?
2: 아 근데 너무 많다.
3: 참새들, 참새들이야.
1: 공주야, 공주야, 공주야. 이건 우리가 도와줄게.
3: 그러면 이젠 배를 짜야겠다.
2: 배틀이 고장났잖아. 이래라 어떡해. 이건 두꺼비도 참새도 못 도와주는데.
5: 무슨 걱정이니 착한 콩지야. 내가 하늘나라 선녀님인데
2: 엄마.
5: 배를 짜줄 건데 뭐가 걱정이야. 걱정 하나도 하지 마.
2: 하나도?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5: 잘라도 해야 잘라도. 자, 버러롱. 다 됐다.
2: 어머.
5: 콩지야.
2: 네.
5: 이 한복과 댕기와 꽃씨는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이제 눈물을 닦고 don't cry. 이제 잔치집으로 let's go. 알았지? 하리야, 하리야, 달려와서.
2: 고마워요, 왕꽃선녀님.
6: 어찌나 서둘렀는지 콩쥐는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꽃신 한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잔치집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뒤 냇가를 건너던 마을 원님이 꽃신을 발견했죠.
7: 아니, 이 누가 새 꽃신을 잃어버렸군. 그나저나 꽃신이 어찌 이리 고울까? 여봐라, 날이 밝는 대로 이 꽃신의 주인을 찾아라.
8: 예, 알겠습니다.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 꽃신은 제 거래요.
8: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한테가 크잖아요. 다음.
1: 아유, 왜 이렇게 안 들어?
8: 야, 꼬맹아, 발 빼, 발 빼.
1: 아니, 한 번만 더.
8: 아, 저 발 빼라고.
7: 거기. 숨어 있는 낭자도 앞으로 나와 신어 보시오. 네, 그럴 줄 알았어.

0: 낭자 발에 꼭 맞는구려. 낭자의 이름이 무엇이오?
1: 콩쥐라 하옵니다.
0: 아니, 콩쥐라면 내 소문을 들었소이다. 마음씨가 꽃보다 곱다는 콩쥐가 바로 낭자였구려. 어떻소? 나와 혼인해 주겠소?
2: 가자 갈 때가 됐다. 가자.
3: 오오오 오. 한대오.

0: 조선블루스의 사랑하는 말을 담은 듣고 왔습니다.
1: 어, 두꺼비 어디 갔네요. 퇴근했나 봐요.
2: 듣고 왔어요.
1: 마지막에 동네 강아지도 나오던데. 네. 어, 대본에 없던.
0: 아, 보영 씨 고생했어요.
1: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동물들 퇴근하시느라고. 예.
1: 대환장 파티라고 흥겨우니.
0: 대본을
3: 대시골 파티.
1: 예. 동물농장이었다고.
0: 받자마자 예. 아, 이것은 밥값을 오늘 하고 가라는 명령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팥쥐는 날아가기 직전이라고.
3: 날아가기 직전.
1: 비상하기 직전이었고. 아~ 질문이 있습니다. 6186님이 수영씨 네. 휴가 어디로 가세요?
3: 궁금하네요. 저요? 네. 침대요.
0: 아, 제발
3: 부럽죠.
1: 그러면 네. 여러분이 궁금할 휴가 이야기 말고 네. 이제 정답부터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파스리를 해본 눈뜨고 극장 판슐랭 퀴즈.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는 배 몸을 싣고 떠날 때 두견새가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다음 중 두견새 울음소리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네. 1번 쾌척도가 정답이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3: 아, 정답 맞히신 분은 9754님 유산균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아, 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1: 해냉면님께서는 너무 웃겨가지고 눈물이 났다고 하셨고.
3: 해냉면.
1: 역시 수영 씨가 오면 분위기가 환해지고 네. 밝아집니다.
0: 훈둥 후배님도 청취자들을 웃겨서 우네요.
1: 아, 웃겨서 운다.
0: 돈 크라이 하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3: 아, 저 너무 웃겼어요. 애드립이셨는데.
1: 네, 맞아요. 자, 수영 씨 오늘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예. 네.
1: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네, 고맙습니다. 시원한 한 주 되세요. 네.
0: 자, 아, 이렇게 또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네.
0: 아, 굉장히 좀 습해가지고.
1: 중부는 습하고요. 남부는 덥습니다. 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고요. 물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한데 네. 또 얼음물을 막 벌컥 드시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후에는 또 이열치열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고요.
1: 오히려 시원해요.
0: 네, 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못하죠. 열이 많아가지고요.
1: 얼주가 얼주가.
0: 네. 네. 자, 남은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지금은 바튜 시대.
1: 바튜의 상사입니다. 내벼.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0: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더위를 식히는 8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솔밭에서 활 쏘기, 회나무 그늘에서 그네 타기, 빈 누각에서 투호놀이, 시원한 대자리에서 바둑 두기, 서쪽 못에 핀 연꽃 감상,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 비오는 날 운자 뽑아 시 짓기, 달밤에 물에 발 담그기. 상상만 해도 힐링이 되는 피서법인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거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밤에 물에 발 담그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 대서라고 합니다. 큰 더위라는 이름만 들어도 더 더운 것 같은데 나만의 방법으로 잠시 더위를 잊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민요 박연폭포 시원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김옥심, 이은주, 장국심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김옥심, 이은주, 장국심의 소리로 경기민요 박연폭포 보내드렸습니다. 절기상 가장 무더운 시기인 대서라고 합니다. 아마 이보다 더 이제 그 더운 날들이 앞으로 펼쳐져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기후가 이제 너무 많이 변해서 이 정약용의 더위를 이 식히는 방법 8가지 방법 소서팔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보통 휴가 때 피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더위를 피한다는 뜻인데 소서는 더위를 가시게 한다. 아, 더위를 잇는다라는 뜻이니까 좀 더 능동적인 어떤 그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밭에서 활쏘기부터 달밤에 물에 발 담그기까지 당대 천재라고 불렸던 학자의 그 더위를 이기는 방법 상당히 천진난만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피서 방법도 다양해지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그 피서 방식 8가지로 굳이 꼽아보자면 에어컨 하나로 다 이 8가지 단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집에 가면 일단 더운 그 방에서 에어컨을 틀까 전기요금을 아낄까 한참 고민하면서 일단 이미 더위 속에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죠. 에어컨 계속 틀어놔도 전기세가 덜 나오는 방법 네, 이걸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색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인

0: 사람인지 정석형인지 예, 구분해 하죠. 그래서 그 제품 그 설명이 담겨 있는 그 제품 스티커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낑낑거리면서 열심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내 마음에 드는 아, 올해 틀어도 전기세가 안 나온다, 덜 나온다만 골라서 읽으면서 어떤 정당성을 확립을 하죠. 여기까지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드디어 에어컨을 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리모컨이 안 보이죠. 예, 리모컨을 찾는 거. 그리고 여섯째, 드디어 에어컨을 켜고 바람이 가장 잘 오는 명당 자리를 사수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을 더 덜기 위해서 이 선풍기를 같이 틀죠. 예, 선풍기로 냉방 효율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선풍기 앞에서 어릴 때 하던 그 선풍기 바람을 마주보고 아, 요걸 한번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노래가 좋다 듣기. 예, 요게 요즘에 소서 발사에 버금가는 에어컨 발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사는 솔숲과 연꽃 그리고 달빛으로 더위를 이겨냈고 우리는 검색창과 리모컨과 그리고 에어컨으로 여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것, 이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마지막 피서법으로 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잠시 웃을 수 있는 여유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산 선생님도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에어컨이 인버터인지 정석형인지부터 확인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라도 좀 시원한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랑씨. 오늘 어제 갈치 낚시 다녀와서 휴식 중에 인사드립니다. 왕갈치 사진 한 장 올립니다.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마 뒤에 생략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냉동 아닙니다. 예. 엄청난 크기의 갈치 사진, 말 그대로 왕갈치 사진과 함께 와 비늘이 막 번쩍번쩍하네요. 이 이한식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밤새 이제 조업하시면서 분명히 힘드실 텐데 생기 도는 그 눈빛, 예, 눈빛이 아 이때 얼마나 자랑하실 생각으로 즐겁게 사진을 찍으셨을까 이런 상황을 예상케 하는데 조과는 뭐 100마리도 안 돼요라고 하셨는데 아유 그래도 예, 밤새 이 정도 크기의 갈치를 잡으신 거면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밤새 고생하셨을 텐데요. 예, 푹 쉬시면서 회복하시는 시간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구 중에서 창부거리 보내드릴 텐데요. 김유감 명인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그 겉모습으로 보이는 그 카리스마만큼이나 소리에서도 서슬이 예,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 어르시고 어르시고 어르시고

김유가 명인의 소리로 서울 굿 중에서 창부거리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에서도 그 카리스마가 기세가 됐.

대단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이어지는 곡은 육자백이 보내드릴 텐데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분의 조합의 노래는 아 이게 이 명창분들을 두고 제가 조합이라는 단어를 불경스러운 단어를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의 소리로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소희, 박귀희, 안향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육자백이 보내드립니다.

육자백이 함께 들었습니다. 김소희, 박귀희, 안향년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음악학자이자 또 우리 국악방송 국악산책의 진행자이시죠. 송지원 선생님의 대금의 신선 김계선이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황지 가악부 소속으로 연주 활동을 펼치던 김계선은 당시 아악부의 김간판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최고의 경지를 구가하였다. 사실 일제강점기 시절 이왕직 아악부의 연주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간판이라는 호칭에 대해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의 귀빈이 방문한다거나 특별한 목적의 몇몇 행사에서는 외부인들에게도 공개되는 연주를 했다. 일반인들이 아악부의 음악을 들으려면 이왕직에서 발급하는 아악 배청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했다. 외부인들에게 공개해서 연주하는 음악회 대부분은 궁중음악이었지만 그 가운데 김계선의 대금 독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계선의 연주를 들은 외부 인사들은 그의 연주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급기야는 아악부의 김간판이라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요즘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왕직 아악부의 간판급 스타 정도가 될 것이다. 그의 대금 소리는 방송계에서도 놓치지 않았다. 당시 경성방송국에서는 김계선의 대금 독주를 고정 프로그램으로 정해서 생방송을 하기도 했다. 라디오가 귀하던 시절 동네에 어쩌다 한 집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집에는 김계선의 대금 소리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라디오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크게 하여 창문에 걸어놓고 잠시 그의 가락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배려하기도 했다. 가장 인기 있는 곡은 김계선의 장기인 평조회상 중의 첫 곡 상영산과 청성곡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간판

이라는 호칭을 넘어 대금의 신선이라거나 김계선 이전의 김계선 없고 김계선 이후의 김계선 없다라는 극찬의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악기 연주자로서 이러한 평가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다. 김계선의 대금 연주로 대금 독주 청성곡 보내드립니다.

김계선의 대금독주 청성곡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송지원 선생의 저서죠. 한국음악의 거장들에 담긴 대금의 신선 김계선이라는 글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글이 전체가 좀 길긴 한데요. 김계선 명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을 요즘 식으로 조금 바꿔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대금의 신선, 김계선 이전의 김계선

김계선 이후에 김계선 없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명인이다라는 극찬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정작 이런 평가와는 달리 김계선 명인 스스로는 매우 겸손한 태도를 가지셨다고 해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평을 따르자면 나도 제법 천품을 타고난 듯한데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봐도 나에게 음악성이 남달리 있는지 어떤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있다면 누가 묻더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또 자랑이라도 할 것이 있다면 남의 곱절 아니 몇십 배 더 많이 대금을 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연주자에게 어떤 게 제일 자랑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약간 거의 이런 느낌인데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명인들의 연습 과정 속에서 생겨난 뭐 일화들이 있죠. 대금을 한번 불고 그 다음에 모래 한 토를 이렇게 그 신고 같은 신발에 넣고 대금을 또 한바탕 불고 모래 한 토를 신발에 넣고 그래서 그 신발이 모래로 다 찰 때까지 대금을 불었다. 심지어 나중에 그 신발에서 나무가 자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참 그 연습을 이제 죽자사자 할 때 그때는 뭐 김계선 명인의 어떤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만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연습 다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됐군 이러고 악기를 싸서 연습실 문을 나가면서 흠칫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기를 다시 가져가서 다시 풀고 내가 아까 됐던 게 진짜 된 건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자는 거죠. 예, 못 가는 거죠. 그러고 됐군 이러고 이제 집을 가게 되는데 마치 약간 굳이 비유하자면 여자친구 만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같이 가서. 이번엔 내가 데려다 줄게.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요즘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글이 주는 울림 덕분에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연주자는 그런 것 같아요.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과 연습실을 가는 사람.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후자에 속할 수 있게 어떻게 수를 좀 내봐야겠습니다. 전숙희 명창의 소리로 경기 작가 선유가 보내드립니다.

전숙희의 소리로 경기 작가 선유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농부가 보내드릴 텐데요.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듣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생겨지지저고사 생겨지저고사 하나는 은진하며 땅은 은진하겨나 천지급신지의 한이온뿐이로다. 태극에 거진 후 음행이 모호하야 지리가 생겼구나. 천황신은 천하마려 지황신은 지화마려 염제실농신은 농사마려 노실적에 높은 데는 밭을 질고 야진 데는 눈포로 500옥씩 실을 던져 여기저기 뿌려놓고 매거니 갖고 오거니 정신이 지었네요. 걷고 어째 가냐 척 공산 들어가서 돋은 나무를 다고 피었네요. 부드럽이고 흙모 다듬었다. 화가나무 그들을 통해 동신전 동신을 동신전 동신신을 모두 잡아 화가나무 그를 적에 꼬져 꼬를 서냐 청소들 화걸 파고 고지나무 고이 맞춰 대추나무 살게 끊고 화뜻 걸었는데 덩 그렇게 걸어놓고 이소인간 청하네요. 여기저기 붙여놓고 인가 튀어로 방안을 뛰어내요. 나라기가 준시 대동 받쳐 큰 아버지 가지고서 여러 인간 먹게 마련 하약스러운 마련 하신 지게 마련 하실 척에 무조비 개구에서 초선치국 마련한다. 첫번치국 잡는다. 경상지구 서울은 김비대왕이 치국이요. 두번치국 잡는다. 전라도 전주 서울은 국민왕 치국 마련하고 세번치국 잡으시니 충청도 부여 백제와

0: 이용우의 소리로 이용우의 소리로 세성주굿 고사덕담 들었는데요. 경기도 다음굿의 무악 중 일부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입체창 수궁가 중에서 상좌 다툼부터 범 내려오는 대목까지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지금의 원로 배우이신 분들의 젊었을 때의 모습 보면서 저렇게 멋있었구나. 저때 저렇게 주연을 하셨구나. 조연인 적도 있었네.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음원 보시면 정관진 명창의 도창, 조상현 명창이 자라 역을 맡았고요. 신영희, 김동해, 안숙선, 강형주, 은희진 명창 등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여러 동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이분들이 여러 동물인 적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 분 한 분의 그 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음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상좌 다툼부터 범 내려오는 대목까지 입체창으로 보내드립니다.
1: 저 타령고 앉았을 때 마침내 그날 자 말고 김생들이 모두 모이는 뒤 조술양풍 서기양선우 여러 짐승 다 모인다 공부자 척춘추 불피로도 온기니면 삼군산에 가동의 천자오유르 코케리 옥경승관 승비오니 풍쇄 좋은 사자로 오거나 주린 풍족 더불면 흉내 벽오니요 거기시 양상의 길로 내는 노양사양창의 역사박낭사 저격어도 온다라니 뭐 강수도 유거 야성 설치우는 잔내 꽤 많은 여우 불존사심 도피생 서양노루 발단 무길단 복 토끼 토끼 누리고 소리 맥도까지 모두 다 이리저리 내려골쩌 이런 찬관이 또 있느냐 또 한편을 바라본 즉 날김쟁들이 모두 모아들어 야단이 났는디 앵무새가 썩 난더니만은
2: 자 오늘 이 모임에는 앵무새 내가 상좌에 앉으리라
3: 어라 이놈 물러거라 네가 어디라고 봉황 나를 제쳐놓고 상좌에 앉는단 말이냐
2: 여보시오 나는 능히 말으려 이 세상 사람들과 은사가 상통하여 상자감이 되지만은 당신은 무슨 연유로 상좌에 앉는단 말이오

0: 불얼째 손상반주 좋은 열매 양식을 삼었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1: 그 다음에는 까마귀 내가 앉을 내력이 있어.
2: 어라 이놈 물렀거라. 나는 부엉이로다. 너희는 주둥이 길고 전신에 흰빛 없고 눈구멍에 검은 창 뿐인 놈이 어디를 상자에 앉는단 말이냐.
1: 엄마, 아 이놈 부엉아, 대가리 크고 몸에 털 넓죽하면 네가 어른이냐? 내 이놈, 내 근본을 이렇게 들어봐라.

난 그런데도 네 심사불치어요. 열두 가지 울음을 울어 화부집 남기 앉아 울음으로도 얼째 까오까오 도락도락 까박까박 굽벅굽벅 괴한 음성으로 수절과 부유인어 내 소리 꽝꽝 달며 세상인가 아니 비워라 돈 들어온다 일째 너날 잡혀 떨어지니 세상이 비운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모임에는 기린 선생을 강자로 모십시다. 그 말씀이 당치 않소.

0: 그렇다면 노루나도 한 말이 할 말이 있어. 기린 선생은 별세계 모시기로 하고 오늘 상자는 연치 찾아 정키로 옵시다.
1: 아이고 그 말이 옳소. 아 그럼 저 장도감은 언제 났소?
0: 예, 내은하을 실작신년 익경산천 이태백이 달과 둘이 동접하야 광산신이 그럴 짓하 태백은 진제로서 옥경으로 상천하고 나는 미몰 짐승이라 길이 존케 되었으나 태백과 영가디니 내가 상자를 못하겠소.
1: 장도감은 너구리 내 아래요.
0: 아니 칼파총은 언제 났소?
1: 내

0: 언제 났소?
1: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본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봐. 한광무 시절에 간이 돼.

0: 새삼 일이었죠. 이때 마침 호랭이가 우르르르르르 하고 달려드니
1: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2: 이놈들 그 너희가 지금 무엇들 하냐?
1: 예 오늘 우리 잔치옵니다요.
3: 그 잔치 잘한다. 그 잔치 잘한다. 이건 바로 대잔치로구나. 그 잔치 잘한다. 살찜 좋은 놈 한 놈 다오니라. 우선 시장끼나 변하자.
1: 장군님 오늘은 전체 자주 상좌에 앉기로 하였으니 잡사도 상좌에 앉아 잡수시오. 장군님은 언제 나셨소?
3: 이놈도

0: 모자는 한턴 쪽에 모자라요. 광석은 따듬어서 하늘은 때우시던 여환씨 동갑이지 내가 어른이가 아니시네요. 우르르르 쏙 나와.
1: 예. 장군님은 어저께 낳더라도 저절 사사사사 상자로 앉으셔요.
0: 너 그 아부 것이라 그 우선 한지까지 받고 가져와.
2: 아이고 저 장군님 그 식량에 사소한 김생들은 일담 없어 안될 테요. 애돼야지 큰자식이 지금 저보다 팔더라도 열량값이 분푸느니 가져오라고 하시더라오.
0: 그 여우 내가 도량 있어. 뭐? 날들여 호생원이라고? 봄날이여 온다, 봄날이여 온다. 장님께 본걸로 새한 김생이 내려온다. 문을 중돌중 버리는 자 한발이나 넘고 번개 같은 앞다리 진압 같은 뒷다리 엉금엉금 내려온다. 찢어지고 새낫 같은 발등으로 전지부리 황홀해를 헤르르르르르 주공 직접 벌리고 허리렁거란 소리 계산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질 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그리고 가만히 엎적갔다. 하루가 날 불러 그 누구가 날 불러 분명히 누가 불렀는지 아무리 봐도 검대 김의 긴 일이로다.

0: 무엇이 날 불렀나? 그건 묘하게 생겼다. 에? 에. 돈이 평판을 붙여놓은 국김에도 갔다마는 코순내가 아니라니 그도 아니오. 누워 마른 쇳똥 같으면 조 잠수낙비에 피맞은 터가 있을 것인디 그도 아니오. 이리 보아도 둥글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둥글 둥글둥글 우두구라. 마? 에? 이것이 무엇이오? 어허, 아, 이것이 하나님 똥이구나. 에? 하나님 똥 먹으면 약될 것인께 시장은 발에 한입까심 해볼까?
1: 여보, 당신이 뉘라고시오?
0: 에? 아따, 이것 봐라. 그거 생긴 뽀는 돌이 좀 짓쏘고 배암 잡아드는 것 같이 생긴 것이 그 중은 인사성은 막네? 에? 요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허, 그래.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 어른이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1: 예, 나는 명색이 자래 새끼라고 그래요.
0: 뭐 자래 새끼여? 안시구, 라전시구. 지와자자 좋을시고 내 평생의 권익이는 왕배탕이권일러니 오늘날 만났으니 맛진 진미를 먹어보자.
1: 아이고 나 잘해하니요.
0: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1: 내가 두께비요.
0: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아. 너를 불에 살던 술에 담 먹었으면 반드시 추명약이라거니 내가 너를 그저 먹으리라.
1: 아이고 내가 두께비도 아니고 나나나나 남생이요.
0: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아. 습기에는 질이라거니 너를 산채로 먹으리라.

입재창 수군가 들었습니다. 상좌 다툼부터 법 내려오는 대목까지였는데요. 정권진의 도창, 조상현의 자라, 그리고 남해성의 토끼역이었고요. 여러 동물로 등장하는 명창들이 계십니다. 신영희, 김동해, 안숙선, 강형주, 은희진 명창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합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합치다 할 때 그 합입니다.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의 가락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곡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단선율로 한 가락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을 다른 가락들을 구성을 좀 달리해서 성금연휴의 이 산조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 윤도희의 가야금, 조봉국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 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준, 윤도희의 가야금, 조봉국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준 씨가 현재 성금 연휴 가락의 그 가야금 산조의 예능 보유자이신 지성자 명인께 오랜 기간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곡을 구성을 하면서

선생님께 혼날까봐 대단히 걱정을 하면서 이 곡을 선생님께 들려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잘했다라는 칭찬을 아끼시지 않은 그런 곡이었다고 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음악 오늘은 대동강물을 마시고 자란 마지막 서도명창 오봉녀 선생의 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봉녀 선생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흉내를 잘 내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고요. 15살 때부터 서도명창 장금화 선생께 소리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온 선생은 가야금, 가곡, 정제, 시비잡가 등을 당대 명인들에게 두루 배웠는데요. 한국 전쟁 중에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소리와 멀어졌다가 옛 친구였던 김정현 명창을 만나 다시 소리를 하게 되었고 1971년에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보유자가 됩니다. 1990년 10월 선생은 민간 주도의 남북 문화 교류였던 범민족통일음악회의 일원으로 고향인 평양에 갑니다. 평양 공연에서 선생은 수심가와 난봉가 그리고 개탈령을 불렀고요. 고향 집이 남아있는지 찾아가 봤는데 흔적도 없어서 아쉬워하셨다는 이야기가 제자들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봉녀 선생은 수심가처럼 고향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던 소리가 본 고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을 안타까워하셨고요. 서도소리를 잘 지켰다가 통일이 되면 고향에 다시 서도소리를 전파하겠다는 이야기도 자주 하셨습니다. 선생이 생전에 귀하게 지켰던 서도소리 중에서 수심가, 역금수심가를 보내드립니다.

0: 오봉녀 명창의 소리로 서도민요 수심가 역금수심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정선 역금아라리 보내드릴 텐데요. 그야말로 이제 노랫말을 이렇게 착착 엮어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정선아리랑 보존해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팔남구암자 유정사 법당 뒤 칠성단을 모아놓고 팔자 없는 아들 딸 나달라고

니첼자나 네팔자나 네모반들 왕골방에 샛별 같은 논요강을 발침문 짐던져 놓고 원앙금 진자벽에 예고옥 같은 너를 안고 잠자보기는

산진매야 수진매야 히히 칭칭 보라매야 절금 밑에 풍경 달고 풍경 밑에 방울 달아 암난산 불가투리 한 마리 툭 차가지고 적응 중에 높이 떠서 빙

우리 집에서 방이 문 잘랐던지 못 났던지 얼거 메고 지거 메고 장치 다리 곰배 발이 녹아진 나무지게 우에 엽정 성냥 걸머지고 강

0: 잘 다녀오세요.
1: 십리 밖에 신나무, 십리 안에 오리나무, 칼로 찔러 비나무냐, 꼭꼭 찔러 찔레나무, 이편 저편 양편 나무, 달가 운택에서 나무, 향기 나는 동방나무, 도웅박을 따가지고 짤게 들에 짤건 자서

팔자나 한번 여차 죽어지면 건 몇 끼 일곱 몇 끼 소옥 몇 끼 일곱 몇 끼 이칠 십사 열네 몇 끼 질끈 젤끈 꽁꽁 묶어 초롱구나 불밝혀라 상두구나 발맞춰라 오호나 넘차 떠들어 미고 복만산천에가

강대곡에 들어선이 층대바위 병풍바위 좌우절벽 용청폭포 개수청청 골뱅이소 비령소의 선녀폭포

처량한 듯하면서도 예, 절절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와중에 위트도 있고 예,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탁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오프닝에서 그 피서와 예, 소서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들을 이렇게 힘들고 예를 들면 좀 속상한 일들을 피하는 것보다 예, 지금처럼 그 속상함을 가시게 하는 노래들 예, 그게 우리 노래의 힘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에 보내드릴 노래도 예, 뭔가 힘듦을 이겨내는 노래라기보다는 힘든 그 어떤 상태를 가시게 하는 그런 노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대서입니다. 말 그대로 더운 날.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속지 않죠. 왜냐하면 내일도 더 더울 거고 모레는 더 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더운 날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예, 더위를 예, 이겨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일인데 이기는 방식, 가시게 할 건지 피할 건지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끝곡입니다. 해남 우수영 들노래 2인자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오나
1: 도자 강변에 비뜰기 한 쌍이 물콩 하나를 물어다가 암놈은 물어 숭놈 주고 숭놈은 물어서 암놈 주고

또랑또랑 독새또랑 여자 복숭을 심었더니 가지는 뻗어서 희희방이요 뿌리는 뻗어서 성장이라.

멀었다가 피는 꽃은 방실방실 웃는 것이 기생 되도록 오나.

사상골짝 비둘기 사상골짝 비둘기 삼천만 잡고서 해뱅뱅

0: 님을 꿈에 잠깐 보이길래 만두 정에만 할래.
1: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지방 곳곳에서도 한여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국악 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오후 4시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공명 콘서트 기린자리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오산문화재단이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의 첫 무대로 선보이는 공연인데요.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무대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공명은 박승원, 송경근, 강선일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60여 개국, 200여 회가 넘는 해외 공연을 통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인정받아왔는데요. 이번 공연엔 판소리 신유진, 전통무용가 장수지를 비롯해 건반과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들이 함께하고요. 기린자리, 전쟁과 평화 등 모두 14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음악의 세계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7시 남원 국악공연장 청아원에선 청년예술단체 청연과 LED무용팀 달빛유랑이 함께하는 빛나는 밤의 청연이 펼쳐집니다. 여름밤의 어둠을 아름다운 빛과 신명나는 연희로 채워가는 공연인데요. 빛을 따라 펼쳐지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속옷춤, 번화놀이, 꽃춤, 죽방울놀이, 부채춤, 용기놀이까지 우리 전통 연희의 흥과 화려한 LED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여름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음악과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생황의 매력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7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인천 트라이보울에선 2016 트라이보울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 생황 연주자 김효영의 숨, 구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김효영은 우리 전통악기 가운데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생황의 매력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연주자이자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이번 공연은 제목처럼 숨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생황의 깊고 맑은 숨결이 전통음악과 전자음악 그리고 무용과 만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창작 공연입니다. 이렇게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생황의 신비로운 울림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김효영의 이번 공연과 함께 특별한 여름밤 보내보세요. 우리 전통 성악의 가장 깊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됩니다. 오는 7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 정기연주회가 열리는데요. 가곡풍류보존회는 2017년 창단 이후 우리 전통 성악인 가곡풍류의 보존과 연구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전통 가곡의 기틀을 세운 금하 하규일 선생이 이왕직 아악부에서 가곡과 가사, 시조를 전수하기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은 이를 기념해 남녀창, 다른 노랫말 발췌 그 다섯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평소 자주 접하기 어려웠던 가곡의 노랫말 12곡을 엄선해 소개하며 익숙한 가곡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매력과 깊이를 새롭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무대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인 강권순 명인이 여창을, 홍창남 명인이 남창을 맡아 깊이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요. 여기에 가야금 이지영, 검은고의 유영주, 피리 박영기, 대금 김상준, 장구 김웅식 등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 가곡 특유의 품격 있는 선율을 완성합니다. 또 서울 예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하주화 교수가 해설을 맡아 가곡의 음악적 특징과 감상 포인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줄 예정인데요. 천천히 흐르는 선율 속에서 우리 전통 성악이 지닌 절제의 미학과 깊은 여운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내 모습이 담긴 졸업앨범, 여러분은 가끔 펼쳐보시나요? 나이가 들면 그 시절의 모습이 아무리 촌스러워도 그 젊음 자체가 그립지만요. 정작 그 당시엔 그때가 제일 예쁜 때라는 어른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죠. 사춘기를 통과하던 10대 중후반 무렵, 우리 인생에서 식욕도 가장 왕성하고 피지 분비도 왕성할 때라 대부분 살찌고 여드름 난 모습에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고 경직된 표정이 그대로 담겼으니 적어도 스물 몇 살, 아니 서른 몇 살까지도 중고등학교 졸업앨범은 세상에 절대 공개돼선 안 될 흑역사 모음집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기발한 패러디 사진으로 매년 화제를 모으는 학교도 있는 걸 보면 졸업앨범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두고두고 웃음 지으며 떠올리는 청춘의 한 컷. 졸업앨범엔 없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엔 여러 컷 간직돼 있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국악 앙상블 꽃비의 연주와 노래로 청춘가 들으면서 7월 23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졸업앨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해마다 졸업사진만 찍었다 하면 화제가 되는 의정부고의 졸업사진이 올해도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 일부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 의정부고 졸업사진만 봐도 그 해의 이슈와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러고 보면 정말 이 졸업앨범 한 권에 담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과거 사진이 귀하던 시대에는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학창시절의 모습을 남기는 몇 안 되는 기록물로서 정말 귀한 물건이었고요. 그러다 이제는 하루에도 수십 장, 수백 장의 사진을 찍는 게 익숙해진 세대에서 의정부고처럼 자신만의 개성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졸업앨범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인사진 수록을 줄이거나 단체 사진만 남기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이제는 졸업앨범도 기록과 보호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중에는요, 이 졸업앨범 사진이 마음에 들게 나온 분 계실까요? 아니면 졸업앨범 말고 내 청춘의 모습이 담긴 앨범에서 가장 자주 찾아보게 되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오늘은 우리 각자의 청춘의 사진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가 두고두고 꺼내보는 청춘의 한 컷입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옥수수 숯꽃입니다. 오가는 길보다 조금 낮은 곳이라 때를 기다려 나란히 줄 서서 자라고 있는 옥수수를 찍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오가다 만나 사진으로 남기는데 여기 옥수수는 자라는 때를 기다리고 숯꽃이 피는 때를 기다려 찍었습니다. 꽃 모양은 살필 수 없지만 나란히 서서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남길 수 있으니 그

또한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정밀한 사진을, 꽃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이 옥수수가 줄지어서 자라고 있는 들판을 이렇게 또 옥수수 밭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근데 이렇게 또 줄지어서 쫙서 있으니까 이 또한 모습이 장관입니다. 5169님께서요, 조금 전에 퇴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내를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치킨 주문해서 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왜 시켰냐며 화내지 않고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분명히 좋아할 것 같아요. 오프닝 멘트를 들으니까 아내와 고등학교 때 미팅하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10년 전쯤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하시면서, 와! 이게 정말 낭만입니다. 아내분과 이렇게 교복 입고 흑백 사진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셨네요. 아, 이거 정말 낭만적이에요. 그럼 두분 고등학교 때 만나신 거예요? 아, 너무나 멋지십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손 붙잡고 삶을 일구어오신 이 모습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치킨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도 만나 시작하는 시간에 퇴근 시동을 거네요. 즐거운 가야금 가락의 맑은 노랫소리 들으며 퇴근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인설님께서는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맛있는 라디오가 있죠. 오늘 대서네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오늘 대서입니다. 네. 아이, 정말 대서답게 장맛비도 쭉쭉 내리고요. 그쵸. 비가 또 내리니까 습도도 올라가서 찜통 더위. 아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수분 보충 잘 해주시고요. 네. 감기 이럴 때또 냉방병 유의하셔야 되죠. 건강하게 이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대서인데 비가 오락가락해서 덥지는 않네요. 만나 시간에 맞춰 비가 그치는 것 같네요. 추억이 방울방울 뽀송뽀송 그리운 학창시절,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저녁이네요. 해주셨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더운 또 지역이 있고요. 또 조금은 비가 내려서 선선한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에 계시든 좀 뽀송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정말 승승장구님 말씀처럼 뽀송뽀송하니까요. 오늘은 좀 그리운 시절 떠올려 보셔도 좋겠네요. 드들강님께서요. 경직된 모습으로 뭔가 불만인 듯한 표정의 흑백 사진의 졸업앨범. 그래도 지나기엔 걱정 없었던 마음, 지나 외에는 걱정 없었던 마음 편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때로는 졸업앨범에 사진 보는 듯 걱정 없던 그 시절 같은 오손도손 정겨운 만남입니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요. 공부 말고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쵸?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들으시면서 그 시절만큼 이렇게 걱정 다 털어버리시고요. 좋은 음악만 마음속에 꼭꼭 남기고, 네.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싱싱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청춘가.

싱싱의 연주와 노래로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덕덕궁 앱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네, 마음속에 사랑 사진은요. 만나 방송실에서 방송하시는 모습을 이쁘게 찍어서요. 포켓 속에 넣어놓고요.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요. 돌아서서 미소 지어봅니다. 하셨는데 만나 방송실에서 방송하는 모습을 방송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 어디서 찍으셨는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꿀꿀님. 3790님께서요. 와,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습니다. 매일 네이크로버를 찾아서 코팅해요. 와, 몇 개를 찾으신 거죠, 지금? 일단은 이 사진 속에는 6개의 네이크로버가 코팅되어 있는데요. 매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개의 네이크로버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신기한데요. 어떻게 이걸 매일 찾으시죠? 아, 그 뭔가 네이크로버를 근데 잘 찾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뭔가 눈에 레이더가 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와, 너무 부럽습니다. 이걸 찾으실 수 있는 이 시력과 뭔가 그 주의력을 가지신 게 정말 부럽네요. 7237님께서도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습니다. 딸

엄마 저예요. 닮았나요? 3대가 모여서 어느 날 햄버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아주 젊은 내 청춘 40대가 그리워요. 다음 주에 여름 휴가를 갑니다. 엄마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엄마 사랑해. 곧 뵈러 갈게요. 해주셨네요. 와, 우리 3대가 함께 찍으신 사진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세 분이 꼭 닮으셨습니다. 아유, 이 사진 정말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지만요. 이 초상권이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사진은 좀 올려드리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만 보고 있기는 좀 아까울 정도로 세 분이 정말 아름답게 꼭 닮으신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네, 여름 휴가도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하시면서 오늘은 좀 덧붙여주셨어요. 운전 중이라 이제 보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안전하게 네, 지금 주차 다 하시고 보내주시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3517님께서요. 노을이 있어도 식지 않는 저녁이지만 집에 가려고 시동 걸고 나오는데 어깨 춤나는 음악에 피로가 확 날아갑니다. 해주셨네요. 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운전 중에는 여러분 절대로 네, 문자 안 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주차하시고 네, 그렇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운전하시는 동안은 즐겁게 만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아리수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청춘가.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1: 댕기 왔나? 어데 새민정은 어떻게 생겼나 좀 보제.
0: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해 가라는 문자를 받고 주민센터에 다녀왔더니 엄마가 당장 내 새 주민증을 궁금해하신다. 짠! 하고 엄마 앞에 내밀었더니
1: 이야, 새 거라 그런지 비커번쩍하대. 진작에 바꾼 것이지 그 귀신 같은 사진을 어째 들고 다녔노? 라고 하신다.
0: 엄마가 귀신 같은 사진이라고 하신 건 바꾸기 전 내 주민증 사진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 사진은 세월 탓에 표면이 마모돼 얼굴 반쪽은 아예 닳아서 사라지고 반쪽 얼굴만 흐릿하게 남은 상태였다. 그 남은 반쪽 얼굴이 사춘기 학생 특유의 염세적인 표정을 짓고 있어 한층 더 호러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을 완성해주고 있었다. 사실 그 사진은 내가 중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세월에 마모돼 얼굴 반쪽이 날아가기 전에도 원본 자체가 그리 마음에 들게 나온 사진이 아니었다. 그런 사진이 내 신분증에 박제돼 버린 데는 나름의 기구한 사연이 있다. 엄마, 예전에는 그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마분지 같이 두꺼운 종이였던 거 기억나세요?
1: 하면 기억나제. 내도 그 종이증 한참 쓰다가 카드로 바꿔야 칸데서 다시 만들었다 아이가.
0: 그니까 내가 민증 만들 때가 딱 그 해였거든요. 종이에서 카드로 바뀌던 해. 그래서 먼저 만든 친구들 보니까 종이증으로 먼저 나오고 언제까지 카드로 재발급 받으러 오라고 했다더라고요. 나도 그럴 줄 알고 재발급 받을 때 사진 예쁘게 찍어서 바꿀 생각으로 일단 집에 있던 아무 사진이나 갖고 갔던 건데 아유, 아니 그게 바로 카드에 박제돼서 나올 줄은 몰랐죠. 그런 사연으로 박제돼 버린 내 중학생 때 얼굴은 내 나이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기구한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사실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야 할 일이 가장 잦았던 건 20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법적으로 술을 마셔도 되는 나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 때마다 그 앳된 사춘기 소녀의 얼굴은 본인이 늙지 않는 게 민망했는지 지갑의 좁은 틈을 드나들 때마다 조금씩 마모되어 늙는 대신 아예 사라지는 선택을 한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운전면허도 못딴 관계로 어딘가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때마다 별 수 없이 얼굴 반쪽이 날아간 호러 주민증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재발급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껏 미뤄온 건 순전히 사진을 새로 찍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이미 원치 않는 사진이 신분증에 박제돼 본 경험이 있기에 더더욱 신분증 사진은 잘 찍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이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어온 숙제를 결국 다른 이유로 해치우게 됐는데 그건 바로 최근에 내가 이직을 결심하면서 이력서에 붙일 사진이 필요해진 것이었다. 어차피 찍어야 하는 사진, 이참에 민증 사이즈로도 뽑아달라고 해서 두 가지 숙제를 한 번에 해치운 것이다. 야야, 어차피 네

0: 생긴 대로 나오는 기 사진 아이가. 그래 유난을 떨더니 그냥 네 생긴 대로 나왔다 아이가. 그래 엄마? 나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보정 많이 한 거예요. 놀랍게도. 아 어쨌거나 이제 은행 앱도 가입할 수 있고 신분증 인식 안 돼서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불상사는 없을 테니 사진이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새 신분증 생긴 거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1: 하나
2: 둘
1: 하나
2: 둘
1: 셋 넷

아카펠라 아카시아의 노래로 청춘 예찬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졸업앨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청춘 시절의 사진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졸업앨범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10대 후반의 모습이 신분증에 담기게 되잖아요. 중간에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신분증에는 몇살 때의 사진이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계속해서 내가 두고두고 꺼내보는 청춘의 한 컷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제 얘기 같아요. 저도 20살에 만든 주민등록증 아직도 쓰고 있어요. 제 주민증도 사진이 반쯤 사라졌어요. 가족들이 새 걸로 바꾸라고 하는데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계속 사용 중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정말 이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의 그 시절에 내가 그리워서 어쨌든 민증은 자주 사용하는 건데 딱 보면 그때 내 모습이 보이니까요. 아, 이런 이유로 바꾸기 좀 꺼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드들강님께서요. 목요일에 또 다른 멋, 보미님의 홀로 라디오 극이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들의 보미님, 멋진 변신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해주셨네요. 끝없이 변신하렵니다. 네, 목요일마다 또 기대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윤혜성님께서요. 민증이라 20, 30년대 생인가요? 해주셨네요. 아, 그때도 민증이 있었을까요? 있었나요? 그때 만들어지나요? 졌나요? 아, 이것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언제부터 이 주민등록증을 쓰기 시작했을지. 네, 궁금합니다. 와, 3790님께서 제가 그 네이클로버 어떻게 이렇게 매일 찾으시는지 궁금하다고 레이더 달리신 거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세상에 오늘도 찾으셨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와 오늘은 다섯 니파리를 찾으셨대요.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건 정말 재능이신 거죠. 그쵸? 와 멋집니다. 자 그럼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승승장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신고산 타령, 오늘은 전병훈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고 이별이 잦아서 나무 살겠네. 추나 추동 사시절에 소년 행락이 얼마나 될까. 청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 사네 못 사는 세월을 허송을 말아. 청춘 청춘 말로만 말고

0: 김용우의 노래 장명서의 피처링으로 청춘가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이었죠. 전병훈의 노래로 신고산 타령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강원 영월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영월에 있는 동강사진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의 공립사진박물관으로 지난 2005년에 개관했는데요. 이곳에서 해마다 열리는 동강국제사진제가 올해도 7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맑은 날보다 흑백사진 같은 날이 더 많은 올여름 장마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의 장마가 지난 19일에 끝난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중부와 남부도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장마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일단 내일은 중부에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강원 내륙에 최대 60mm,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오늘 대서절기답게 찜통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많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3도, 광주 34도, 포항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쌓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충청과 남부지방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추다의 노래로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2813님께서요. 와, 가는 줄만 알았던 청춘이 다시 오고 말 것 같이 신납니다. 선곡 짱입니다. 해주셨어요. 7237님께서도 우리 추다유님 목소리 들으니까 없던 기운이 나네요. 만나에도 나와주세요. 해주셨는데요. 아유, 우리 만나의 고정 게스트이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또 모실 날이 올 수 있다면 좋겠네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와, 추다임님 노래는 역시 힘있고 신나고 좋아요. 얼쑤 하시면서 아우 가.

가사도 좋군요. 찬란한 영원한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원히 찬란한 청춘 같은 마음으로 살면은 되죠. 2738님께서는요. 첫 신분증을 만들러 가던 날 사진 미리 찍어놓고 설레었던 생각이 납니다. 똑같은 증명사진인데도 더잘 나온 게 있나 비교해봤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때의 기억은 다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 생각하면은 물론 그때 당시에도 슬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날들이 있었을 텐데도요. 모든 기억이 다 아름답고 예쁘게 남아있죠. 0118님께서는요. 지는 주민등록증 1986년도에 받은 걸로 기억해요. 해주셨어요. 아, 이게 바로 떠오르시나요? 아, 저는 언제 받았죠? 네,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 그래도 그때 기억하면 뭔가 그 장면만은 선명하게 떠오르죠. 저도 사실 그 이렇게 종이로 코팅된 네, 그 주민등록증을 먼저 발급받고 이후에 예, 플라스틱 카드로 바꿨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내가 두고두고 꺼내보는 청춘의 한 컷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아라연의 연주입니다. 젊은 날의 눈물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오늘은 시어머님 반찬 해다드리고 집에서 머리 염색하고 저녁 해먹고 치우면서 만나랑 함께하네요. 이래저래 바쁜 하루였어요. 보디도 잘 보내시고 오신 거죠? 그쪽은 비안 왔나요? 해주셨네요. 네, 지금 상암동도 현재 잔뜩 흐린 하늘 아래서요. 비가 조금씩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고 있습니다. 2887님께서는요. 여기는 원주.

7, 80. 그 이후는 늘 봄날이길,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서 정말 맑은 하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후는 늘 봄날이길, 이 말씀 참 좋네요. 그쵸? 우리 언제나 또 봄날이면 참 좋겠지만요. 인생에도 또 이렇게 좋은 날도 있고 또 때로는 안 좋은 날도 있고 또 그런 게 인생이기도 하죠.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앞서 방송 어떻게 저를 못 보시는데 사진을 간직하시냐 이렇게 제가 막 말씀드렸더니 방송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갖고 싶단 뜻이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유머를 또 제가 이해하지 못했군요. 이 유튜브에 국악 FM 치고 들어가시면요. 예전에 맛있는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방송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제 모습 오늘 이제 청춘 사진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젊은 저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2723님께서요. 저의 청춘의 사진은 20대 후반 회사 입사 사진인데요. 가장 예쁘고 젊었던 것 같아요. 회사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직원들 중에서 모델로 참여했던 시절이었어요. 너무나도 그리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픈 시절이네요 하시면서 예쁜 꽃사진 3장 함께 또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홍보물 제작하는데 모델로 참여하실 정도면 굉장히 미인 아니신가요? 그쵸? 아유, 지금도 너무나 아름다우실 거예요. 김인설님께서요. 이제 생각나네요. 저는 두고두고 꺼내보는 사진은 엄마가 살아계실 때 대천에 놀러가서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해주셨어요. 이런 사진은 너무나 소중하죠. 네, 매일매일 봐도 질리지 않고 늘 그리운 그런 사진일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타니모션의 MJ라는 곡을 띄워드릴 건데요. 이 노래가 아마도 이 가사에 거짓말과 변명을 많이 했던 네, 누군가, 네, 아마도 사람 이름일 것 같습니다. MJ, 이 사람 이름의 약자인 듯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죠.

봄비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은 골목길 뉴스. 서울시가 택시 호출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택시 이용을 돕기 위해 동행 온다 콜택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전용 콜센터 1855-0120번에서 이용할 수 있던 동행 온다 콜택시를 이달 6일부터는 다산 콜센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한 것인데요. 동행 온다 콜택시는 고령자 등 스마트폰 앱 사용에 익숙치 않은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년 전 서울시에서 출범한 서비스입니다. 콜센터로 택시를 호출하면 원하는 장소에 택시가 배차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개시 1년 동안 누적 이용 건수 4만 4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전용 콜센터 번호를 외우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제부터는 지역번호 02에 120번만 누르면 연결되는 다산 콜센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120 다산콜로 이용자가 전화 신청을 하면 온다 콜센터로 연결돼 원하는 장소에 맞춰 택시를 배차해주는 방식이고요.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택시비 외에 콜 비용이 따로 추가되지 않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안도현의 시, 홍순관의 노래로 그대에게 가는 길, 국악사랑 꿀꿀이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꿀꿀님께서요, 시간 틈새 있으시면요, 홍순관의 그대에게 가는 길 틀어주세요. 인기 프로 만나에게 가는 길 해주셨어요. 잘 오셨는데요. 조금 슬프게 오셨네요. 네. 승승장구님께서요. 오, 이런 서비스가 있군요. 앱 사용을 잘 못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겠어요. 좋은 골목길 뉴스네요. 굿 해주셨어요. 저도 이 뉴스를 듣고 아 정말 이건 좋은 서비스다 생각했거든요. 네,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자, 9249님께서요. 이번 주 특별하게 한 곳도 없는데 만나에 놀러 못 왔어요. 보미님, 저희 집에 호야꽃이 피었어요. 어제 활짝 핀 호야꽃을 보고 보미님께 보내야지 하면서 담아두었는데 오질 못했어요. 벌써 목요일 부랴부랴 들어왔어요 해주셨는데요. 아유, 아쉽게도 이 초점이 조금 맞질 않아서 선곡표에는 이 꽃사진 올려드리진 못하겠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호야, 저도 키운 적 있었는데 이렇게 꽃이 예쁜 꽃이 피는군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2887님,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1252님,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7042님께 보내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7월 23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수풀님의 연주로 종이배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선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립과학원 예학당입니다. 오늘은 생중계로 전해드리는데요. 지금부터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헤리티지 더 패트리어틱 레지넌스 공연을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설과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송현민입니다. 헤리티지 더 패트리어틱 레지넌스, 우리말로 한다면은 위대한 유산, 애국적 울림이라고 번역이 될 텐데요. 이번 공연을 맡은 국방부 군악대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병들과 전문 군무 경력관, 그리고 전문 연주인 등 각 분야의 최상급 기량을 갖춘 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 부대입니다. 행사와 공연에 따라서 그 편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관악대, 전통악대, 팡파르대, 교향악대 등 여러 형식으로 변경해 나가는데, 오늘 공연은 우리 군악이 걸어온 역사를 돌아보고 전통군악의 소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관악 앙상블과 국악관현악의 언어로 다시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국방부 군악대대가 1989년에 창설된 이후 정기연주회를 오늘 이곳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여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관악대와 전통악대, 또 교향악대와 팡파르대가 함께하며 전통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편성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연 크게 2부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1부는 권정선 중령의 지휘로 국방부 군악대대 윈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습니다. 첫 곡으로는 한재현이 작곡한 대치타 주제에 의한 환상곡입니다. 임금의 행차와 군대의 행진에 쓰였던 대치타의 선율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고요. 이어서 박다은의 사신도 있는데요. 이 곡 역시 관악기 중심의 윈드 오케스트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1부가 끝난 뒤에는 잠시 인터미션이 이어지고요. 2부에서는 장현우 대위의 지휘로 전통악기와 서양악기가 함께하는 믹스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습니다. 강상구의 천마의 노래, 최지혜가 작곡한 첼로 협주곡 미소,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가와 서양악기 그리고 전통악기가 함께하는 헤리티지 군의 노래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군 장병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 단복을 입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곡은 한재현이 작곡하고 김강현이 편곡한 대치타 주제에 의한 환상곡입니다. 대치타는 임금의 행차나 군대 행사 혹은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국가 행사에서 연주

했던 음악입니다. 이 작품은 대치다의 대표적인 선율인 무령지곡을 중심에 두고 현대적인 관악 합주로 확장했는데요. 2024년 처음 발표된 작품이 오늘 새롭게 윈드 오케스트라로 구성되어 연주됩니다.

네, 아주 시원한 연주였습니다. 한재현이 작곡하고 김강현이 편곡한 대치타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었습니다. 오늘 FM구학당을 통하여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의 헤리티지 더 패트리어틱 레지던스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국방부 군악대대 관악대 전통악대 팡파르대 교향악대 여러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전 들으신 곡에서는 전통악대가 대치타로 문을 열고 이어서 관악기 중심의 윈드 오케스트라가 그 선율을 이어받았다가 마지막에 국악과 양악이 한데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무대에서는 군악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관계로 여러 의계 속의 군악의 모습도 영상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박다은이 작곡한 사신도입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상상 속의 동물 청룡, 주작, 백호, 현무를 네 악장의 곡으로 그렸습니다.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로 국립과학원 예악당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 헤리티지 더 패트리어틱 레조넌스 국방부 군악대대 장현우 대의 지휘로 박다은이 작곡한 사신도 만나봤습니다. 크게 네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악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리듬이 청룡이 하늘을 힘차게 가르는 모습을 연상시켰고요. 2악장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민요 새야새야의 선율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3악장에서는 서쪽과 가을을 지키는 백호를 상징화했는데요. 국악의 칠체장단과 타악기 또 팀파니의 힘찬 리듬이 잘 어우러졌고 4악장에서는 의외로 또 잔잔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국립과학원 예악당에서의 공연을 통해서 국방부 군악대대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입체적인 모습으로 만나보고 계시는 군악대대 정기연주의 헤리티지 더 패트리오틱 레조넌스 공연인데요. 오늘 이렇게 인터미션을 중간 다리 삼아서 제 옆에는 국방부 군무지원단 군악대대 운영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한미 소령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옆에 계시는데 아주 정복이 멋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일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일부 객석에서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또 중계부스에 올라와 주셨는데 객석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1: 네, 오늘 무엇보다 관객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0: 네.
1: 1부에서는 관악과 치타대가 함께 우리 군악의 뿌리와 웅장함을 선보였는데 관객 여러분들께서 음악 하나하나에 깊이 몰입해 주시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0: 네.
1: 그만큼 이번 공연의 메시지가 잘 전달

0: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어지는 2부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현재 국방부 군악대대의 운영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이 군악대대만의 특징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0: 저희 국방부 군악대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상급의 군 예술 부대입니다.
1: 네.
0: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연주자들이 함께하면서 국가 주요 의전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공연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군악부터 관악, 오케스트라까지 폭넓은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우리 대대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은 2부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를 이번에 국립과학원 예약단에서 처음으로 가져본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이렇게 첫 공연을 가져보는 것, 특히 국립과학원 예약단에서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저희 이번 공연의 주제는 헤리티지, 즉 유산입니다.
1: 네.
0: 그래서 공연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공연이 펼쳐지는 공간에도 같은 의미를 담고 싶었는데요. 예악당은 우리 전통예술의 역사와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전통예술의 상징적인 무대입니다.
1: 그렇죠.
0: 그런 공간에서 군악의 13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전통과 현대를 함께 담아낸 이번 공연을 선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겨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우리 군악이 이어온 유산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갈 더 넓은 가능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 이번 공연은 헤리티지라는 이름처럼 군악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그 가치와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예악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더욱 깊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1: 네, 오늘 그리고 또 무대 위에 여러 장병들이 입고 있는 여러 단복들도 멋있어서 지금 예약단 관객석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 남성들이 나도 군악대를 한번 지원해볼까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만큼 오늘 찬란하고 또 빛나는 유산들이 무대 위에서 여러 선율과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의 만남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군악대대가 보여주고자 하는 군악의 유산은 무엇인가요?
0: 오늘 군악대대가 보여주고자 한 군악의 유산은 군악이 가진 역할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로부터 군가는 군의 사기를 북돋우고 장병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교육훈련과 신호의 역할까지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도전의 오행출진가와 오늘날 취타의 뿌리인 황풍악을 통해 그 전통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오늘의 음악으로 이어가면서 군의 사기를 북돋우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며 국민과 군을 음악으로 잇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군악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정도전의 오행출진가 그리고 또 치타 이렇게 여러 군악대의 유산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악기들이 한자리에서 펼쳐지는데요. 전통악기와 서양의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전자음악 또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에서 이번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0: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조화입니다. 음악은 내 소리만 내는 예술이 아니라 서로의
1: 네.
0: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서로 다른 악기들이 각자의 색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낼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이 됩니다.
1: 네.
0: 그것이 이번 공연에 추구한 음악적인 균형이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1부 인터미션이 현재 진행되는 가운데 제 옆에는 국방부 군무지원단 군악대대 운영과장님 이한미 소령님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이제 2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0: 네.
1: 2부에서는 어떤 점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까요?
0: 2부는 1부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윈드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현악기와 관악기, 전통악기, 그리고 전자음악, 보이스가 함께하는 믹스드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더욱 다채로운 음색을 들려드리게 됩니다. 또 각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와 왜 이 곡들이 이러한 순서로 이어지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0: 감상하신다면 이번 공연이 전하고자 하는 헤리티지의 이야기를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믹스드 오케스트라. 참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가 군악대에는 없었는데
0: 네.
1: 지금은 또 서양 악기와 이렇게 우리 악기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형식으로 2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강상구 작곡의 천마의 노래, 또 최지혜가 작곡한 첼로 협주곡 미소를 박진우 일병의 협연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황풍악을 편곡한 헤리티지 군의 노래가 여러 군가와 어우러지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군악대대가 어떤 문화적, 외교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하고 계신가요?
0: 앞으로 국방부 군악대대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음악으로 전하는 문화사절단이 되고자 합니다.
1: 네.
0: 군악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군의 가치를 함께 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 군악의 전통과 예술성을 널리 알리고 음악으로 국민과 세계를 잇는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전통과 예술성을 널리 알리고 또 국민과 세계를 잇는 역할, 그 가운데 군악대대의 앞으로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또 군악대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선보이고 있는 헤리티지 더 패트리오틱 레조넌스 공연 인터미션을 잠시 이용하여 군악대대 운영과장 이한미 소령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적인 작품인데요. 첸스는 1958년부터 1959년까지 서울에서 미팔군 군악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아리랑이라는 우리의 민요로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선율을 주제로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 곡은 아리랑 주제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섯 개의 변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빠르고 경쾌한 변주 형태로, 두 번째에서는 고요한 변주 형태로, 세 번째에서는 분위기를 바꿔서 행진곡풍의 음악으로 흐르다가 네 번째에서는 넓고 장엄한 합창곡처럼 펼쳐지고요. 마지막에서는 전체 관악단이 아리랑의 선율을 웅장하게 연주합니다. 그럼 존 반츠 첸스가 작곡한 한국 민요에 의한 변주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악 편성의 연주로 한국 민요에 의한 변주곡 들어봤습니다. 1958년부터 1959년까지 서울에서 미팔군 군악대원으로 복무했던 미국의 작곡가 존 반즈 챈스가 작곡한 곡으로 아리랑을 주요 소재로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아리랑인 나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홍규 감독이 일제 강점기 때 조선 민족의 한을 담은 무성 영화 아리랑이 1926년에 나왔는데요. 그때 이 아리랑이 삽입되면서 지금 민족의 노래로 자리 잡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인지 오늘 이렇게 또 관악 편성의 연주로 들어보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립과학원 예악당에서 국방부 군악대대가 선보이는 헤리티지 더 패트리오틱 레저넌스 공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목이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우리말로 한다면은 찬란한 유산, 위대한 공명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장병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무대를 장식했는데요. 먼저 1부에서는 윈드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만나봤습니다. 한재현이 작곡한 대치타 주제에 의한 환상곡, 그리고 박다은이 작곡한 사신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두 곡 모두 민족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곡이라 할 수 있겠죠. 대치타 주제에 의한 환상곡은 역시 대치타를 소재로 하여 그 앞과 뒤를 열었던 곡이고, 사신도는 상상 속에 나오는 네 마리의 상상의 동물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처럼 군악대의 음악이라고 한다지만 뭔가 구령, 호령 등등 딱딱한 어조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작곡가들이 펼쳐내는 여러 가지 상상력을 또 군악 장병들의 다양한 연주를 통해서 오늘 다양다종하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이 다양한

감이 더욱더 극대화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믹스드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방부 군악대대는 전통악대를 비롯하여 서양 악대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편성입니다. 그렇다 보니 믹스드, 즉 혼합이라는 형식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 들어보실 2부의 첫 곡으로는 천마의 노래입니다. 강상구가 작곡한 곡으로 천마, 즉 하늘을 나는 말이 힘찬 발걸음으로 달리다가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을 음악적으로 서사화한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최지혜가 작곡한 첼로 콘체르토, 즉 첼로 협주곡인데요. 제목이 미소입니다. 앞서 만나보신 데치타 주제 이하 환상곡이라든지 혹은 박다은이 작곡한 사신도처럼 민족적 소재를 역시 최지혜 작곡가도 차용을 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에서 의료와 교육 활동을 펼쳤던 로제타 셔드홀 선교사의 삶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그가 조선 땅에서 보여줬던 헌신의 모습,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이어간 한 인물의 마지막 미소를 첼로 협주곡을 통해서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헤리티지 군의 노래입니다. 군악대의 원래 기능은 군악, 즉 노래를 반주하기 위한 악대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50년이 넘도록 군악을 통해서 선보였던 여러 가지 육군, 해군, 공군의 군악 노래들을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옛 군악과 한데 어우러지도록 새롭게 해석한 곡입니다. 즉 군가와 전통음악이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각 군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선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해군 특유의 진취적인 기상이라든지 공군의 힘찬 비상, 또 해병대의 투혼, 육군의 굳건한 의지 등등을 담은 군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2부의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이곳 중계부스가 있는 곳은 2층 발코니석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통악 악대와 또 서양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 믹스드 오케스트라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데요. 앞서 보셨던 일부보다 더욱더 큰 편성으로 편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부의 시작에 앞서서는 이 군악대를 소개하는 영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영상을 살짝 말씀드린다면은 여러 의궤 속에 담겨있는 군악대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한제국 황실 의전부터 또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조선 왕실의 군악대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식 군악대의 모습은 20세기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그 이전, 그러니까 대한제국 이전으로 올라간다면 조선시대도 있었고요. 또 그런 군악의 역사는 고려시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삼국시대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앞서 130년 전통의 군악대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거의 1000년이 넘는 여러 군악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후예가 바로 오늘 만나보고 계시는 국방부 군악대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이곳 예악당을 가득 메우면서 군악대대를 이루고 있는 여러 악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악대를 비롯하여 전통악대, 그리고 또 서양악대 등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군악대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펼쳐지면서 또 K군악이라는 그런 시그니처 표어도 붙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악대는 군인들을 위한 악대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의장대라든지 혹은 여러 현장 행사를 맡는 그런 예술 부대인 만큼 다양한 편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대한민국 군악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들어보실 작품은 천마의 노래입니다. 강상구가 작곡한 작품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천만은 땅을 박살.

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상상 속의 말을 뜻합니다. 이 작품에서 천마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며 사람들의 소망과 생명의 기운을 싣고 먼 곳으로 달려가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음악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 점차 속도와 힘을 더해 나가는데요. 천마가 힘찬 발걸음으로 달리다가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으시면은 이 작품의 흐름을 보다 쉽게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악대는 단합의 소리와 또 하모니를 연출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오늘 만나보고 계신 국방부 군악대대는 한 명 한 명이 아주 뛰어난 젊은 음악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만나보실 첼로 협주곡 미소에서는 그러한 군악대 일원의 한 명인 바로 첼리스트의 실력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국방부 군악대대 교향악대 소속의 박진우 일병이 협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했고요. 성정 콩쿠르 1위, 이화경향 콩쿠르 1위, 제17회 신한음악상 등 여러 수상을 한 바 있고요. 서울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여러 협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 무대가 열렸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장현우 대위가 지휘를 했는데요. 2부에서는 권정선 중령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자, 눈앞에 아주 거대한 믹스드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는데요. 강상구가 작곡한 천마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원 예약당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헤리티지 더 패트리어틱 레저넌스. 국방부 군악대대장 권정선 중령의 지휘로 강상구가 작곡한 천마의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강상구 작곡가는 또 세계 문경 군인 올림픽 개막식 작곡 및 음악 감독으로도 활약한 바 있죠. 지금 제 눈앞에는 믹스드 오케스트라가 펼쳐져 있는데 아주 장대한 편성입니다. 지휘자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해금과 가야금, 오른편에는 아젠과 거문고, 그 뒷줄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같은 서양 현악기와 그 뒷줄로는 호른, 트롬본, 그리고 그 뒷줄로는 피리, 대금, 생황, 그리고 서양 타악기와 전통 타악기가 나란히 한 줄로 서 있는데요. 이제 이런 믹스드 오케스트라와 또 서양의 대표적인 현악기인 첼로가 함께하는 최지혜가 작곡한 첼로 협주곡 미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협연자 박진우 일병이 나와서 현재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이 땅에 도착했던 외국인 선교사가 바라본 그의 희생, 그리고 그의 기도,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미소를 이 곡에 담아봤다고 합니다. 이제 음악이 시작되는데요. 자연음향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오케스트라의 음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최재해가 작곡한 첼로 협주곡 미소였고요. 국방부 군악대 대의 연주 그리고 장현우 대의 지휘로 만나봤습니다. 크게 세 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습한 새벽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성교사 로제타 셔우드홀의 모습이 비쳤고요. 2부에서는 그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하는 모습을 첼로의 선율로 들어봤고 마지막 3부에서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삶을 이어간 한 인물의 마지막 미소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연의 마지막 곡으로 다섯 번째 헤리티지 군의 노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조선의 옛 군악 곡들을 재해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50년 이상 된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는 여러 군가들과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작품인데요. 먼저 정도전의 군가인 오행출친가의 가사 일부를 차용했고요. 길군악의 선율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육군가, 해군가, 공군가 그리고 해병대 최초의 군가인 나가자 해병대가 이렇게 네 곡이 차례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육군의 굳건한 의지와 해군의 진취적인 기상 또 공군의 힘찬 비상과 해병대의 툰 등등이 담겨 있는데요.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국립과학원 예학당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의 헤리티지 더 패트리어티 레저넌스 그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헤리티지 군의 노래였는데요.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이렇게 네 개의 여러 병사들이 한자리에서 펼친 음악 작전이라고 해도

우리의 전통 국악기와 또 서양악기가 한데 어우러진 국방부 군악대대의 믹스드 오케스트라. 네,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앙코르 곡은 아리랑이었습니다. 1926년에 나은규가 감독한 영화 아리랑에 삽입된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올해 100주년을 맞았는데 또 이렇게 앞서 멋있는 군가를 들려준 장병들의 목소리와 연주를 통해서 만나보니까 이 민족의 상징이 더욱더 빛났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립과학원 예약당에서 선보였던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의 헤리티지 더 패트리어틱 레저넌스, 위대한 유산, 애국적 울림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텐데요. 오늘 공연은 대치타와 황풍악을 비롯하여 전통 군악의 역사부터 출발하여 관악합주와 국악관현악 그리고 협주곡과 군가가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군악이라는 음악은 군대의 행진과 의식을 위한 음악이면서도 또 이렇게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연결해온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무대는 이러한 군악의 역사를 돌아보는 동시에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또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새로운 군악의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1부와 2부 진행되었는데요. 1부에서는 윈드 오케스트라, 즉 관악기를 중심으로 한 관악밴드가 무대를 수놓았고요. 2부에서는 서양악기와 전통 국악기가 한데 어우러진 믹스드 오케스트라를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군악대라는 음악, 군악을 연주하는 실용음악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한국의 문화가 담긴 민족의 음악이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이한미 소령이 이곳 부스에 올라와서 잠깐 인터뷰를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군악대는 군악을 위한 음악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의 K-군악 또 K-컬처를 위한 문화 외교적 사절로서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립니다. FM과학당 오늘은 국립과학원 예학당에서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헤리티지 더 패트리어틱 레저넌스를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가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올지 몰라 비 맞지 않도록 옆자리에 우산을 올려두었어. 정다연 시인의 시 옆자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내 옆자리의 사람을 아끼고 챙기는 마음, 그 사소하고 작은 배려가 결국 우리의 세상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7월 23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놀이터에 너를 기다리며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진 2026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헤리티지 공연 생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기다리셨죠? 오늘 오프닝에서 온 정다연 시인의 시 옆자리의 한 대목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몰라서 내 옆에 앉을 너를 생각하면서 우산을 준비해두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면 하지 않을 일들도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꺼이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 우리에겐 마음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더욱 깊게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마음 잘 돌아보고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아유, 현민님, 시간 맞춰 그론도 들었는데 군가가 나오고 있어서 저 모르는 사이에 군과 음악의 온도로 바뀌었나 했어요. 재입대한 기분 짜릿했습니다 라고 저도 근데 듣고 있다가 앞서서 이제 앞선 시간 방송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군가가 울려 퍼져가지고 어머어머어머 하면서 그치 군악대대지 이 생각하면서 또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밥방면 밥방면님, 평소와 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앞선 방송 라이브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제가 실수로 국군방송 잘못 눌렀는 줄 알았습니다. 하하, 덕분에 힘차게 시작하는 저녁이에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033님, 인찬영님, 15분 늦은 방송이네요.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507님도 오늘 결방인가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오늘도 생방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어요. 네, 아, 약간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더 알차게 시간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앙컬처밴드 1의 너영 나영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중앙컬처밴드 원의 너영 나영 듣고 왔습니다. 박하사탕님, 저도 결방인 줄요. 인별 보고 다시 들어왔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3911님, 군가 듣고 깜짝 놀라서인지 오늘따라 더욱 반갑습니다. 3677님, 시인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군가가 나와서요. 이제 안심하고 남은 시간 함께 할게요. 휴! 라고. 아니, 어머, 세상에. 다들 놀라셨군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아까 현미님이 군과 음악이 온도라고 하셔가지고. 그 말이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네요. 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 생방송. 오늘은 이야기의 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궁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궁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0507님, 오늘 일이 있어서 서울에 왔는데 버스를 타고 걷다가 본 정류장에서 시인님 시가 생각나는 종로 몇 가들을 계속 봤습니다. 종로 4가 특히 좋아하는데 나중에 또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이 계속 흐리더라고요. 덜 더워서 좋은데 그래도 맑아지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이라면서 또 이 버스 안내 표지판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종로 4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종로 1가부터 5가까지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듣고 그 관련해서도 이렇게 생각난다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종로 4가라고 하는 시가 또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생각의 여름에 종로 4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의 여름의 종로 사과 전해드렸습니다. 5784님, 아이코 인찬님, 저 좀 무심한 엄마인가 봐요. 내일 아이 생일인데 미역국 끓일 것도 안 사놨네요. 이번엔 외할머니가 아이 생일이라고 용돈 주시고 미역국 끓이냐고 물어보셔서 아차차 했어요. 병원 다녀가는 길에 마트 문 닫기 전에 얼른 장 봐서 들어왔네요. 라면서 신청곡 또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 성년 되는 생일이라 더욱 특별한 생일이랍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렇군요. 네,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이, 참 미역국 뭐 그거 안 끓여줘도 되죠. 사실 뭐 그거 뭐 끓여주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거고. 사실 뭐 생일 선물로 용돈만 좀 챙겨주시면 그 또래는 가장 반갑고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간에 네, 너무너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신청하신 음악은 이따가 상황 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잽싸게 넘어가 봐야겠죠.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가겠습니다.

먼 옛날 불효로 이름이 높은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들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갔죠. 청개구리의 어머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청개구리의 어머니는 청개구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산에다 만들지 말고 개천에 만들어 달라고요. 청개구리가 말을 반대로 따를 것이라 예상한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부모님의 말을 항상 반대로만 따르던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청개구리 우는을 할 정도로 정말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마 이 다음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개천에다 자신을 묻어달라 부탁한 어머니의 유언을 들은 청개구리는 평생 듣지 않았던 부모님 말씀을 처음으로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깊었던 거죠. 그리고 유언을 따라 개천에 무덤을 지은 청개구리는 비가 올 때면 어머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비 올 때마다 울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청개구리의 성정을 고려해서 거꾸로 말했더니 오히려 어머니의 그 생각마저 거슬러버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효도든 혹은 그 무엇이든 언제나 때를 놓치면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음악 듣고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죠. 토핑 앤 마스터즈의 핫 개구리 타령 전해드릴게요.

비굴 비굴

네, 토핑의 마스터즈의 핫 개구리 타령 듣고 왔습니다. 네, 이야기의 밤, 오늘의 주제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평생 부모님 말씀을 거꾸로만 따라던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말씀을 제대로 따랐다가 결국 후회할 일이 일어나고야만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 결국 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때가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아이러니한 비극이 생기고요. 부모님께 효도할 때를 놓쳐버리면 영영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효도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항상 때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때가 꼭 다 맞을 수도 없고요. 때로는 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때가 잘 맞아서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청개구리의 결심도 뭐 잘못한 건 결코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우쳤긴 하지만 그래도 그 깨우침 자체가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결국 잘못을 뉘우치고 유언을 따르려는 결심을 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을 뉘우친 것만 못한 결과를 만들고야 말아버린 겁니다. 아, 이렇게 보면 또 옛날 이야기치고 상당히 시니컬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좀 뭐랄까요?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이야기가 이 청개구리 이야기인데요. 아, 근데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결국 모든 건 다 어느 정도는 운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우린 다 포기하고 운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야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정말로 더 궁금한 건요, 그리고 상상해보고 싶은 것은 이 잘못을 겪은 이후에 청개구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나의 열심히 때를 놓쳐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의미한 일은 결코 아닐 테니까요. 청개구리도 아마 그렇겠죠. 그러면 이 청개구리, 성실한 청개구리가 되었을까요? 아, 뭐 사실 또 그거는 100% 자신할 수는 없긴 한데요. 그래도 아마 청개구리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청개구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만큼은

분명 청개구리의 결심도 수확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3033님, 인찬영님, 저도 직장에서 청개구리 타다가 큰일 날 뻔했지만 지금은 저도 사고 방식을 고쳐서 다행입니다. 라고 그래요. 직장에서 청개구리 타기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칭칭이님, 잊고 살았던 청개구리 이야기 들으니까 어렸을 적 생각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좀 어릴 때 좀 보통은 이제 어릴 때 들려주는 이야기고, 왜 그러냐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전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 때릴로 치면 안 되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는 없죠. 보통은 아유 바보 같은 청개구리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냥. 네, 아무튼 간에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밤산책님,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청개구리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안 그럴까요? 시애님도 청개구리 같으셨나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그래요. 왜 한 4살 5살 이때쯤부터 이제 싫어, 안 해, 안 할 거야 말하고 이렇게 막 말하기 시작을 하고, 초등학교 막 이제 막 입학할 때쯤 되면 그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취학을 앞둔 이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아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말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성장 과정에서 이 청개구리식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또한 어쩔 수 없이 있는 모양입니다. 간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이야기 들으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어쩔 수 없고 엄마는 아직 계시니 잘 해드리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매일 전화하고 주마다 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거 너무 효도인데요. 매일 연락드리기, 그리고 일주일마다 매주 찾아가기, 다 보통 일이 아닌데 아유 참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7426님, 인찬시인님, 8시 58분에 알람 맞추고 출첵이 늦었어요. 집안일은 웨이터로 끝이 없을까요? 냉장고 쓰레기 정리 등등 퇴근한 남편이 자꾸 말을 시켜서 시인님 목소리 들어야 한다고 그만하라고 했어요. 아니 어머 세상에, 7416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편분과 다정한 대화 잘 나누셔야죠. 네, 그래도 오늘 또 잊지 않고 크론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 또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청개구리, 박다울, 다비, 장하은, 김솔, 다니엘이 함께합니다.

네, 청개구리였습니다. 박다울, 다비, 장하은, 김솔, 다니엘이 함께한 곡이었어요. 박가사탕님, 경연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곡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구성들이 한데 모여서 또 멋진 뭐 곡을, 멋진 콜라보를 또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나리님, 인찬님, 그리하니까 엄마가 매일 전화 안 해도 된다고 가끔 하라 하시고 주마다 맛있는 거 사들고 방문하니까 그렇게도 오지 말라 하시는데 그래도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라도 하루 건너뛰면 뭔 일 있나 하고 전화 와요 라고 또 이렇게. 아유, 간나리님도 아까 그 효도 관련한 얘기 전해주셨는데, 아유, 부모님들 그 하지 말아라 필요 없다는 얘기 다 거짓말이요. 다 거짓말이고 그냥 무조건 다 해드리면 다 좋아하시고 해주다 안 해주면 섭섭해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간나님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셔요. 네, 그럼 이번에는 5784님이 아까 신청하셨던 곡이에요. 리베란테의 샤인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리베란테의 샤인이었습니다. 5784님 신청곡이었고요. 5784님 또 마침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생일이면 이 곡이 생각나요. 가사 말이 뭉클해요. 인차님은 생일이 언제신가요? 우리 딸은 예정일에 딱 태어났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방금 신청하신 음악 그 따님의 생일이라고 또한 신청해 주신 음악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제 생일은 잠깐 생각을 했네. 제 생일은 4월이고요. 저는 봄에 태어났답니다. 아, 네. 밥방면 밥방은님, 저희 아버지도 음식점 모셔가면 맛도 없다 맛도 없다 하시면서 두 그릇씩 드십니다. 아유, 아버지가 잘 드시니까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나이 드시면 정말 음식 잘 챙겨 먹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럼 또 저희 슬슬 맞춰갈 시간 되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요, 5784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요즘 장마가 계속돼가지고요. 정말 너무 덥고 습하고 축축 처지고 계속 그런 날들인데요.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정은혜와 까데오가 함께하는 비나리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내일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1: (목소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

온갖 재난 액사는 다 느껴가서 백천 가지 일들이 마음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말씀마다 향내나고 걸음마다 꽃이 피고 어두운 데는 등 돌리고 밝은 데로 앞을 돌려 선인 상봉, 귀인 상봉으로만 인도하시라고 천만 축수, 만만 발언으로 비웁니다.

0: 것이 산발 던지고 하고 호황이 생겼구나 호황 눌러 대벌 짓고 대거라 패는 대거라 패는 대거라 패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음식점을 선택할 때 별점이 몇 개인지 리뷰가 어떤지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하는 건데, 아 근데 별점이 높은 식당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만족스러운 식당일까요? 별점을 매기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누군가는 최고일 때 5개를 주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괜찮은 정도에도 5개를 줍니다.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느라 후한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 기존 점수가 높은 걸 보고 비슷하게 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 별점도 참고하되 발길이 이끄는 곳으로 스스로의 느낌을 믿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이 별점 밖의 세상에서 인생 맛집을 찾을지도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테티서의 트윙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어떤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별점에 굉장히 후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별점 테러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실제 만족도보다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준다라고 답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참고는 하되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나만의 취향이나 느낌 곁들여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긴 그렇지 않아요? 막 우리가 진짜 뭐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해서 속이 많이 상해서 나오지 않은 이상 아주 낮은 점수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인정상 예, 안 됐잖아요. 그 음식 맛없고 이러면은 뭐 장사 안 될 거 뻔한데 예, 뭐 진짜 기분이 상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낮게 안 주는 것 같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별점이 높아도 나하고 취향이 안 맞으면 아주 별로일 수 있고 별점이 아주 뭐 형편없어도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좋아하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민트소다님께서 요즘 음식점에 가면 영수증 이벤트가 있는데요. 음료나 다른 서비스 주는 대신 별점 개수나 리뷰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모로 별점도 온전히 믿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영수증 이벤트라는 게 그런 거죠. 영수증 이렇게 첨부하면서 리뷰 쓰면은 그리고 별점 좋은 거 주면 음식

갖고 먼저 하라고 또 몸그 모든 게 1분도 안 걸리던데요? 별점 올리고 음식 서비스가 나오기까지. 야, 이런 거구나. 근데 뭐 맛있어서 별점 줄만 하긴 했었는데. 제가 예전 제 노래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음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 이건 왜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하트가 많고 댓글이 많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뭐준 모양이더라고. 그 당시에 댓글 쓴 분들한테 뭐 추첨을 통해서 공연 티켓을 줬든지 아니면 음반을 줬든지 뭐 그런 게 이렇게 대놓고 주세요 이런 아닌데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나. 티가 나더라고요. 좋은 마케팅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데이브레이크입니다. 들었다 놨다.

신청곡의 기준은요, 1년 이내에 나온 곡으로 할까요? 아니, 아닌 것 같아. 1년 이내에 나온 노래, 나 아는 노래가 거의 없어. 좀 아는, 아마 여러분도 아닌가? 난내 노래밖에 몰라. 1년은 너무했고요. 3년으로 하겠습니다. 3년. 지금 몇 년이야? 2026년이죠?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3년 동안 발표된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 즐겨 듣는 노래. 그러니까 예전 노래 즐겨 듣는 음악도 뭐 좋지만, 어? 야, 이 노래 좋은데? 싶었던 최신곡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뭐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도 좋고, 또 뭐 주위의 어린 후배나 자녀들 추천으로 듣게 된 곡도 좋고요. 추천하고 싶은 최신곡. 그러니까 1년으로 하고 싶은데 1년 하면은 범위가 너무 줄어들어서 3년까지 넓힌 건데, 괜찮은 곡이면, 그렇다면 뭐 가장 최근 곡일수록 선곡의 확률은 높아지긴 할것 같습니다. 아우, 나는 1년 몰라! 이러지 마시고 3년까지 찾아보자고요. 자, 2부에서는 이 음반 편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K클래식 한 장도 2부에서 넘겨봅니다. 자,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십시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 알려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겠습니다.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8066님, 오늘은 회사 에어컨 청소 때문에 강제로 칼퇴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해가 떠 있을 때 퇴근하니 좋긴 했는데, 그 여파로 내일은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야근이 예약됐네요. 오늘의 여유를 마음껏 즐기고 내일은 다시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뭐왜 칼퇴했는데, 아, 내일, 아, 오늘 일이 내일로 넘어간 건좀 부담이구나. 근데 어찌됐건 에어컨 청소는 해야죠. 에어컨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세균들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감기들 많이 걸리고 그러시던데, 예, 해야 될일한 거니까 뭐 이렇게 된거좀푹 쉬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일 화이팅입니다. 미아오의 노래 듣습니다. 띠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오늘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함께합니다. 선곡 주제는 추천하고 싶은 최신곡입니다. 최신

아, 미아오의 띠로리 듣고 왔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글씨가 채팅 글씨가 좀 커졌어요. 저는 오늘 보니까 확 커진 걸 느끼겠는데 여기 여러분들께 여쭤봤더니 어제부터 커졌다고. 아, 그렇군요. 그 와중에 우리 어떤 분께서는 피디님 배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피디님 고맙습니다. 구글에 연락하신 거죠? 이거 글씨 우리 것만 좀 키워달라고. 영어로? Hello, big size please, okay? 이음밤 only. 영어 잘하세요. 예. 아무튼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 팥빙수님께서 오늘이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데 메시지로 안부 나누다 보니 중부는 장맛비, 남부는 폭염. 같은 하늘 아래 날씨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오늘도 쭌디 목소리로 더위와 습기까지 싹 날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아, 팥빙수 아이디만 봐도 예, 더위와 습기가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님, 아, 우리 예, 아마추어 작사가님이시죠?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역시나 뭔가 또 작품을 하나 발표하셨어. 저 오늘 저녁 먹고 커피숍에서 곡 하나를 취미로 작사했는데요. 제목이 불볕 더위에게란 곡이에요. 너무 덥고 습해서 만든 노래예요 하셨는데 궁금하네요. 대충 뭐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 아닐까요? 불볕 더위에게 꺼져줄래? 그런 거 아닌가? 제가 너무 락킹하게 갔나요? 부들부들님, 최신곡 기준이 3년이라니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건가요? 왠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리메이크는 최신곡으로 쳐주시나요? 했는데 아예 아니죠. 리메이크는 최신곡 아니고 여러분 배려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저 최신곡 다 따라다니기 아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최애 가수의 최신곡은 당연히 어제 나와도 오늘 10시 18분에 나왔어도 알겠지만 예. 다른 좀 두루두루 너무 내 가수들 것만 뭐 들을 건 아니고 두루두루 한번 요즘 추세를 살펴보자라는 의미니까요. 예. 꼭 3년 아우 전 3년 일기 괜찮아요. 예. 대충 최근에 나왔다 싶으면 그냥 듣죠. 뭐.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아시는 최신곡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는 추천하고 싶은 최신곡입니다. 요즘 나온 노래 중에 즐겨 듣는 곡들, 이음밤에서 함께 듣고 싶은 곡들 추천해주세요. 이음밤이 사실 선곡의 폭이 굉장히 넓죠.

신곡부터 아주 뭐한 7, 80년대 노래까지 다양하게 소개가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1, 2년 사이에 나온 노래들은 그렇게 쉽게 선곡하기가 힘들어요. 예, 진짜 우리 패밀리, 이 음반 패밀리 가수분들의 신곡이 아니고서야 들을 일이 잘 없는데, 특히나 아이돌 노래 이런 거는 그런데 오늘은 왠지 좀 듣게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올라온 노래가요. 예. 이 노래 몇 분이 신청해 주시네요. 누구누구세요? 예, 일단 정지 좀 해주세요. IOI의 갑자기란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 노래를 그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양의지 선수의 응원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나뉘어서 여자분들이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 하면 남자들이 양의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울려 퍼지는, 되게 KBO의 그 히트작이에요. 응원가 가운데. 그런데 이 노래가, 이 갑자기란 노래가 그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하고 좀 비슷하게, 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갑자기에다가 양의지를 붙여가지고 커다란 밈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버전으로 막 쏟아졌던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응? 그런 일이 있었어? 하실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갑자기란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게 될 수도 있으니, 들어보시고 이참에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1476님, 디미니시님, 또 0901님 다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IOI의 갑자기.

10cm의 일말의 가능성이란 곡이었습니다. 청해 주신 분은 센치너이시고요. 10cm 새노래 나왔어요. 일말의 가능성. 지금까지 발표했던 곡들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진짜 다르네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땐 어? 이게 10cm야? 싶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 특유의 뭐 창법과 음색이 새어 나오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10cm 그 권정열 씨의 창법이 되게 쫄깃쫄깃하다 느꼈었는데, 이 곡은 좀 끈적끈적하게 부르신 것 같아요. 창법을 아예 이렇게 바꾸신 건지 아니면 이 노래에서만 이렇게 시도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느낌, 예,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듣기 좋았어요. 7416님, 너무 습한 더위에 선풍기 바람은 눈을 심하게 건조하게 해요. 눈물약을 달고 사

살아야 하는 여름이에요. 맞아요. 그 바람은 인위적인 바람들은 건조하게 하죠. 그래서 바람 좋은 날 빨래가 잘 마르잖아요. 빨래만 잘 말리면 좋은데 우리 눈까지 마르게 해서 문제지. 약간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건가? 눈물 약까지 달아야 할 정도면 예, 어우, 눈은 한번 모든 몸이 다 그렇지만 눈도 특히 한번 안 좋아지면 회복하기가 진짜 힘들지 않아요? 관리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9315님께서 어제 예쁜 해바라기 보러 갔다가 아직 다 낫지 않은 발목을 또 삐었어요. 아직 덜 나은 상태였는데 또 삐니까 너무 속상해서 눈물까지 났어요. 토닥토닥 해주셔요. 아이고, 저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때린데 또 때리는 사람이네. 어떻게 삔데를 또 삐었어. 삔데 또 삐. 무슨 약간 일본 사람 삔데 또 삐. 일본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른들한테 만약에 어렸을 때 이렇게 되면 그렇게 거기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혼날 일인데. 그러면 더 아픈 것도 속상한데 혼나면 더 혼나고. 어른이 되니까 뭐라고 그렇게 혼내는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하네. 9315님, 예,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돼요. 삔데 또 삐었는데 그거 또 삐면 진짜 큰일 나니까. 조심조심. 예, 괜찮아질 겁니다. 예. 장범준 씨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1123님. 장범준 님 가사가 늘 독특하잖아요. 이 노래 역시 장범준이 장범준 했네 같은 느낌이에요. 언젠가는 장범준 씨가 하는 새벽 버스킹도 직접 한번 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들려주실 거죠 하셨는데 예 들려주신답니다. 몰랐던 그대를 아 그래요. 저 역시 아까 10cm의 노래도 그렇고 이 노래도 처음 접하게 됩니다. 1123님 덕분에 들어볼게요.

허용별의 별의 순간까지 듣고 왔습니다. 2553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며칠 전에 카페에서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데요.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허용별, 허각, 신용재, 임한별 세 분이죠. 예, 별의 순간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허용별 가운데 신용재 씨와 임한별 씨는 이제 이음밤 찾아주셨고 허각 씨만 한번 모시면 되겠다. 얼마 전에 그 임한별 씨, 임한별 씨는 이제 가수이자 그 소속사 대표이기도 하죠. 임한별 씨와 함께 일하는 매니저분하고 이제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라디오 찾아주실 때쯤에 원래 라디오 활동을 전혀 안 하시던 때였대요. 근데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섭외가 왔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아유 거긴 가야죠 해서 와주신 거래요. 그래서 아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안 그래도 노래 한번 틀어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253님이 청해 주셔가지고 함께 들었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약간 문제가 있군요. 지금 다시 괜찮아졌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나 그러면? 예. 칭찬을 못해. 좀 아까 글씨 키웠다고 이제 고맙다고 했더니 그냥 사람이나 기계나 잘한다 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나 왜 안 되냐. 아무튼 노래 더 듣고 오면 되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 라디오답게 모처럼 소리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평양냉면님께서 피디님 또 영어 출동하셔야겠어요. 유튜브 컷 Why? Stop! Why stop? Fix please! Right now! 매니 청취자들 angry 영어 잘한다 나. 아 박하사탕님 친구가 인터넷으로 소설 연재를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연재 도전하기까지 용기가 많이 필요했고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데 잘 읽히고 재밌어요. 친구의 도전을 축하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와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예전엔 그 등단이란 거 뭐 책 내고 이런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질 있는 분들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여러 경로들이 다양해졌다는 건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뭐 얼마나 더 계획하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예, 잘 쓰시고 재미있게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면 좋겠네요. 박하사탕님께서 옆에서 든든하게 계속 응원해 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8459님께서 리메이크 곡도 최신곡으로 쳐주신다면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메이크 곡은 제외하겠다고. 아 근데 이 노래가 제가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예외로 하고 예 한 곡만 들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예 청해 주신 노래가 김건모 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입니다. 김건모 씨가 최근에 발표하신 노래인 거죠? 이 노래가? 아닌가? 최신곡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전에는 아 그 올해 7월 1일에 맞아. 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는 예전에 옛날 가수분이시죠. 전영씨. 전영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얼핏 들으면 남궁옥분 씨 같기도 하고 막 약간 되게 독특한 음색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미취학 아동 시절에 엄청 좋아하고 잘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김건모 씨가 부르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8459님의 신청곡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김현철, 윤상, 이현우, A Breeze of Memories. 제가 좋아하는 세 분이 함께 공연하시면서 작년에 새로운 곡도 발표하셨는데 여름에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하시면서 평냉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김현철, 윤상, 이현우. 예전에 윤종신 씨까지 노총각 4인방으로 활동하셨었죠? 그게 언제야 벌써? 이미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막 자녀분들이 장성하시고 뭐 더러는 막 연예인으로 가수로 막 데뷔하고 아이돌 생활하고 있고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군요. 아, 3903님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왔죠. 아직 습하고 덥긴 하지만 저녁 식사 후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 데이트했네요. 1시간 20분 걷고 가까운 편의점에 들러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맛나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무덥고 습한 여름도 곧 지나가겠죠? 우리 모두 화팅요 하셨는데, 예, 더위와 습함, 아주 그 불쾌함에 맞서는 정말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얼핏 사연 보고는, 아, 뭐 행복이 별건가, 이게 행복이지 하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 아주 특별한 하루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2811님이십니다. 어제 갑자기 필이 꽂혀서 강릉 여행 다녀왔어요. 바닷물이 어찌나 깨끗하던지 너무 좋았네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한동안 못 갔던 동해 바다인데 평일 찬스로 다녀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그렇군요. 하늘이 아주 파랗지는 않지만 바닷물이 예, 깨끗하다는 거는 또 사진으로도 느껴지네요. 워낙 맑아서 그런가. 아, 이렇게 그냥 확 땡길 때 바다에 혼자서 그냥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뭐 이런 낭만, 이거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못하는 건데 부럽네요.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폴킴의 마음의 여행, 예, 일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예, 좋은, 최근에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었던, 최근에랜다,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었던 신곡들 많이 들었어요. 1279님의 신청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2부에서는 다시 돌아오나요? 이제 이 음밤으로? 예. 익숙한 노래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부 첫 곡은 박학기 씨의 자전거 들었어요. 자전거. 이 노래가 제목이 자전거라서 그런지 이 난 지금 난 깨닫고 말았죠 이렇게 부르실 때 자전거 타고 오르막길 갈 때 우리가 페달이 힘들어지니까 거의 일어나다시피 해가지고 난 지금 난 깨닫고 이렇게 밟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리에 힘이 약해가지고 오르막길이 힘듭니다. 9076님 첫째가 오늘부터 방학 시작이에요. 그래도 겨울보단 여름방학이 더 짧으니 괜찮다며 저 자신에게 애처로운 위로를 보내는 밤입니다. 전국의 엄마 아빠들 우리 딱 한 달 바짝 힘내보자고요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방학을 했는데 어제 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침에 이게 등교 라이딩을 안 해도 되니까 한마디로 늦잠을 잘 수 있어서 맨날 7시 때에 일어나다가 이제 9시 때, 10시 때까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수가 있으니 사실 너무 좋거든요. 이제 너무 제 입장인 거고 엄마들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예, 힘을 내셔야 될 텐데 아유 저만 좋아서 죄송하네요. 어떡하죠? 저 혼자 그냥 일어나서 운동이라도 할까요? 주정나님께서 이세준님 목소리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져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뭐 일단 무엇이든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성과 성격 뭐 지금 현재 심리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증거죠. 아무리 세상 최고의 성우가 얘기를 해도 예, 네, 속이 시끄러우면은 편안해질 수가 없을 텐데 예, 이런 편안한 마음이 오래오래 지속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편안하신 분도 계시고 아이들 방학해가지고 걱정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저처럼 참 이게 좋아해야 될지 미안해야 할지 헷갈려.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여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과일은 뭐 아무래도 시원한 수박이겠죠.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무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수박. 오늘은 이 수박에 얽힌 추억 한 편을 소개해드릴게요. 호두 열매님의 이음반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동네에서 소문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특히 여름방학만 되면 엄마가 제발 오늘은 사고 치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할 정도였죠. 아, 그런데 꼭 그런 날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4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땀을 뻘뻘 흘리며 동네 골목을 돌아다녔던 날이었어요. 골목 끝 슈퍼 앞에는 여름이라 그런지 초록색 수박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걸 본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수박 진짜 많다. 그런데 저는 그 수박을 보자마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하나 굴리면 어디까지 갈까? 친구들이 제 표정을 보더니 불안했는지 바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지마! 아저씨한테 걸리면 진짜 큰일 나! 하지만 저는 말 안 듣기로는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이였습니다. 에이, 살짝만 밀어보는 건데 뭐. 저는 슬쩍 다가가 수박 하나를 손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무거운 수박이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주어 수박을 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대굴

0: 대굴대굴 대구 대굴. 하필이면 슈퍼 앞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수박은 점점 속도가 붙더니 골목을 신나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1: 야 잡아!
2: 아니야 니가 잡아!
1: 니가 잡아!
0: 친구들과 저는 우왕좌왕 난리가 났죠. 그렇게 몇 초 뒤 철푸덕 수박이 산산조각 났고 빨간 속살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순간 골목은 조용해졌지요. 그때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목소리,
3: 이놈들!
0: 저와 친구들은 동시에 외쳤습니다.
1: 튀어!
0: 친구 두 명은 골목을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갔는데 아, 왜 하필 저만 슬리퍼를 신고 있었을까요? 뛰는 순간 슬리퍼 한 짝이 벗겨졌어요. 다시 신을까? 그냥 맨발로 뛸까? 고민하던 찰나 저는 슈퍼 아저씨에게 목덜미가 잡혔습니다. 결국 아저씨 손에 이끌려 집까지 갔어요. 문을 연 엄마는 저와 아저씨를 번갈아 보더니 모든 상황을 눈치채셨습니다. 엄마는 허리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하셨고 수박값도 바로 변상해드렸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1차로 혼났고 저녁에 퇴근한 아버지께 2차로, 다음날 할머니께 3차까지 제대로 혼났습니다. 지금도 여름이 되면 마트에 수박이 잔뜩 쌓여있는 모습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수박은 굴리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잘라 먹는 거라는 걸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름에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화를 내고 그러시지. 김창완님의 개구쟁이. 약간 그 수박 가게 아저씨 사장님 느낌이었어요. 아유 저놈의 개구쟁이.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호두 열매님 편지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김창완 씨의 개구쟁이. 옛날 그 원곡 버전보다 조금

점잖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버럭 하시고 끝내시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개구쟁이였던 초등학교 4학년 때 슈퍼에서 팔고 있던 수박을 내리막길 아래로 굴리셨대요. 아, 진짜 보통 개구쟁이가 아닌가 보다. 이, 보통 호기심에 무슨 일들을 벌이곤 하는데 수박을 굴리면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눈으로 꼭 확인해야겠어. 이런 개구쟁이였던 거죠. 자, 그 뉴턴인가요? 나무에서 그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렸다고 우리 호두열매님은 수박 굴려보고서는 예, 깨지는 거 보고서 수박은 굴리는 게 아니라 예, 쪼개서 먹는 거라고 깨서 먹는 거라는 예, 인생의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초록사랑님, 여름 이야기는 먹거리가 많군요. 지난주에는 콩국수였는데 복숭아나 자두도 괜찮겠네요. 아니면 냉면 하셨는데 저 오늘 콩국수 먹었는데 낮에 집에서 그리고 복숭아를 누가 집으로 보내주셨는데 누가 보내주셨는지 안써 있어가지고 뭐더라 복숭아 아빠인가 뭐 이런 누구시지 근데 알고 보니 그 이제 농장 이름이고 아무튼 잘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뻥이야님, 수박 한개 깨진 게 다행이네요. 쌓아둔 수박이 다 와르르 했으면 더 혼났겠죠. 저도 이거 걱정했거든요. 뭔가 산처럼 수박이 쌓여 있다는 거에서 저거 다 굴러떨어지면 어떡하냐, 저거. 근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사랑빛님, 수박은 어릴 때 먹었던 게더 달콤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옛날 수박이 지금보다 당도가 더 높았으려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사실 우리 먹거리 중에 이렇게 단게 많지 않았죠. 뭐 키키야 사탕, 단 거는 이 당분은 주로 과일을 통해서 섭취했었는데 오죽했으면 전 집에서 진짜 단거 먹고 싶으면 설탕물 타서 먹었었어요. 요즘 애들은 그거 상상이나 하려나? 네. 맛있는 음료가 먹고 싶은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물에다가 설탕 타서 설탕물 타 먹었었는데. 8399님, 제 별명이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수박 귀신인데, 전 사연을 들으니 깨진 수박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거기 또, 이입을 수박한테 하셔가지고,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쓸어 담았겠죠. 쓰레받이로. 뭐야. 엽서 사연이 하나 있어요. 예, 손편지 사연이 하나 도착해서 이것도 읽어드려야 되겠다.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8274님이셨군요. 우리 저기 작가님이 이렇게 F용지에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걸로 읽을게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의 사연을 들었어요. 초등학생 시절에 실직 상태였던 아빠께서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셨는데 그분은 그런 아빠가 고맙기는커녕 창피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아빠의 나이가 되니 참 죄송스럽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청취자의 사연을 듣고 있노라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가을 운동회 때 한복을 곱게 입으신 엄마께서 카메라로 저와 제 친구들을 찍으려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엄마들보다 많이 늙은 우리 엄마가 참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엄마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빨리 엄마가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라며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 고개를 푹 숙였는데 엄마는 잠깐 고개를 든제 모습을 서둘러 찍으시곤 다른 곳으로 가셨지요. 이제 엄마는 안 계시고 그때 사진 한 장이 지금껏 저의 앨범에 남아 있네요. 아이고 세상에. 엄마께서도 아신 거죠. 저것이 내가 온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가버렸. 그래도 우리 딸 사진 곱게 한장 남겨야지 하고 고개 잠깐 들었을 때 찰칵! 예, 순간 포착 너무 잘하셨네. 어우, 그 사진 아니었으면, 그 사진 안 남아있으면 얼마나 섭섭했고, 예, 허전했을까. 예, 엄마께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다 감사하네요. 자, 8274님께는 떡 선물, 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이음반 편지 채택되신 호두열매님께는 떡 세트와 두유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알려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여름 추억이 담긴 편지 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한 장면
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편지 소개되는 분께는 선물 두 개 세트.

로 보내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음밤fm@gmail.com이에요.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고요. 예, 펜으로 꾹꾹 눌러 써주신 손편지도 좋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 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이 음반 홈페이지에 주소 나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김은미님께서 매일매일 국악방송 앱으로 듣다 오늘은 유튜브로 들어와 보았네요. 모두 반가워요 해주셨는데, 아, 김은미님이 우리 오늘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저하고 기타 이 조형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거? 판때기? 아니, 뭔 말인지 알지? 여기 이거 하여튼 이거 보내주신 분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름 이야기에 이어서 이세준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 여름 그 골목.

더 클래식의 여우야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우야, 이게 여자 여자에다가 비우자에 밤야자죠. 여우야, 여우야, 여우야, 그거하고는 다른. 여우야 하니까 여우락 페스티벌 생각나네요. 자, 0760님께서 초대 티켓으로 가기 시작한 여우락 공연 또 다녀왔어요. 오늘은 김수인,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조합이었어요.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춤추는 김수인님 보고 왔답니다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우리 김수인님 또 언제 오시지? 예, 만나면 오면은 아 우리 0760님이 잘 보고 오셨답니다 라고 전해드려야겠다. 아 퀴즈

합니다. 예, 커피 쿠폰이 걸려있는 검색 없는 상식 퀴즈. 오늘은 커피를 다섯 잔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다섯 개를. 아우, 요즘 비가 많이 오죠. 뭐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마? 이제 우리나라도 우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기상청에는 아직 좀, 기상청에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아무튼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요즘 우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예. 장마라는 말, 이 무슨 뜻일까요? 장마. 앞에 장자는 길장자라는 걸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 마는 뭐지? 오늘의 문제입니다. 장마에서 마는 어떤 의미일까요? 1번, 한자, 말마자. 긴 말? 모르겠네. 두 번째, 물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 3번, 요사스러운 장애물. 이제 마귀, 악마할 때그 마자, 마라 마자라고 합니다. 한자로. 자, 이 가운데 어떤 걸까요? 예, 장자는 길장자에서 온것 같은데, 마는 한문일까, 이것도? 아니면 한글일까? 예, 순수 우리말일까? 1번, 말 마자다. 2번, 물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3번, 요사스러운 장애물을 뜻하는 마라 마자다. 자, 샵 0302, 우물정 0302, 문자만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검색하면 금방 알수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예, 재미로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정답 맞춰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5분을 뽑아서 쫀디가 사비로다가, 오늘 제가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3잔 쏘는데 오늘 5잔을 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습니다. 신화의 Once in a Lifetime.

Once in a Lifetime, 신화의 노래였습니다. 항상 요 타이밍에 어떤 그 힌트가 되는 노래를 들려드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게 무슨 힌트인지 한참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드린 노래 죄송해요. 아이고 저런. 자, 장마의 마는 어떤 뜻일까요? 이게 말 맞자냐, 그냥 물이냐, 뭐 마라 맞자냐. 6280님, 2번 물. 비가 안 와도 걱정,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네요. 3572님, 퀴즈 정답 물일 것 같아요. 울산에도 비가 내려서 더위를 조금 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6시에도 뜨겁습니다 하셨는데, 아, 참 그렇군요. 저희 방송국이 위치한 곳이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씨 얘기할 때 이제 서울 위주로 이제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곳이 있어요. 비 너무 자주 온다고 투덜댔던 게 너무 죄송해지네요. 아, 그래, 이 비가 울산으로 좀 촥 가주면 참 좋겠는데요. 정답은 2번 물이었습니다. 예, 마라는 글자가 물 혹은 비 이런 걸 뜻하는데요. 근데 제가 비라는 단어는 그냥 일부러 뺀 것이 비까지 언급하면 너무 예, 문제가 싱거워질 것 같아서 그냥 물만 언급해드렸고요. 장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길 장자에서 온 게 맞는데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완전 순우리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마 해서 그냥 순우리말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검색이 안 돼요. 예, 마가 한자가 없으니까. 장마 참 특이한 경우죠. 한자가 하나 섞여 있는데 그냥 우리말이 되어버린 것. 자, 정답 맞춰주신 분 가운데 선물 예, 쭌디가 쏘는 커피 쿠폰 받으실 분 다섯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2113님, 6306님, 4101님, 6280님, 3572님 이상 다섯 분이십니다. 아까 어떤 문자 보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라고 하셔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해봤더니 주소랑 뭐 이런 인적사항 보내주시긴 했는데 저희 방송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 보내신 거더라고요. 아마도 방송 끝나고 나서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 국악방송이 다 같은 샵 0302를 쓰기 때문에 10시부터 12시까지만 저희가 받고요. 예, 다른 시간대에 보내시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요. 거기서는 그 프로그램은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꼭 그날 보내시거나 혹시나 그날 나 몰랐는데 예, 늦었다 싶으시면 다음날 예, 어제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혹은 뭐 언제 당첨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제 커피도 드렸고 케이크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해금, 가야금, 피아노. 언뜻 생각해도 이제는 서로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죠. 이렇게 세 악기가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국악팀으로 앙상블 느비가 있습니다. 느비라는 이름은 늘 비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빛나는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이름에 담았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따뜻하고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실제로 들어보면 해금, 가야금, 피아노의 어울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굳이 국악기와 양악기의 조화라는 표현조차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강렬한 표현이나 음악적 실험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국악기 소리를 친숙하고 편안하게 가까이서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음악을 통해서 잘 전해지는데요. 오늘은 앙상블 느비의 음악 가운데 향기 안에서 우리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 어떤 향기가 연상이 되던가요? 우리는 누구나 꽃처럼 저마다의 향기를 품고 있고 서로의 향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앙상블 누비, 해금 성연영, 가야금 신미령, 피아노 김정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세 사람이 작곡, 편곡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가드님, 연주의 향기가 가득하네요. 허니러버님, 풀피리 같은 소리. 토파즈님, 국악방송에서 K클래식 많이 듣다 보니 이제 듣기만 해도 무슨 악기인지 딱 알겠네요. 다들 뭐 전문가 되셨어요. 예. 뿌듯합니다. 제가 예전에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앙상블 누비의 음악 우리 같이 듣고서 제가 이 팀이 너무 소리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딱 적어놓고 나중에 다른 곡들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같이 한 장 또 넘겨봤네요. 앙상블 누비의 향기 안에 우리,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아,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허세.

쎄 추다의 차지 쎄 노래 듣고 왔습니다. 2306님 이번 주 휴가라 여유가 생겼네요. 장마라 여행은 못 가고 친정 부모님과 맛집 투어 했어요.

오늘은 콩국수 맛집 가서 먹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네요.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쫀디 맛집 공유 부탁드려요. 강남 강북 다 좋아요. 어디든 슉 날아갈게요 하셨는데 아이고 정말 그냥 딱 지금 출발하실 태세네. 혹시 시동 켜진 거 아니죠? 제가 맛집을 잘 몰라요. 제가 초딩 입맛이라 어디든 다 맛있어가지고 전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줄 서서 밥 먹는 거. 뭐 그냥 옆집 가면 되지 뭐 굳이 줄을 서. 다 세상에 모든 게 다 맛있어서. 근데 며칠 전에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먹었는데 거기 그 요즘 그 뭐니 김부장의 그 금리빨로 열연하시는 조봉래 배우님도 거기서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수육집이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육이 문어 숙회랑 이런 거.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와 여기 나 이은밤 스태프분들하고 여기 한번 저기 저 회식하러 와야겠다라고 하고선 이제 메뉴판을 보고 안 되겠다 딴 데 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는데 부모님하고 가시면 좀 가격이 싸진 그러니까 거길 꼭 가셔야 되는 건 아니고 부모님들 콩국수 좋아하시면 수육 같은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문어 숙회 같이 팔고 그러면 맛있겠다 한번 서치해서 맛있게 드셔보실래요? 7416님 이은밤에서 보내준 범잔기지 떡 예, 식구들과 나눠 먹고 동네 카페와 도서관에도 나눔했어요. 늘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어유 고맙습니다. 이거 이은밤에서 받은 거라고 홍보 혹시 하셨나요? 6700님 저 너무 억울해요. 엄마 식사하실 때 갖가지 반찬을 항상 준비해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언니가 전화로 엄마 뭐 드셨어? 하니까 맨날 김치 국물이랑 먹지 뭘 먹어? 하시는 거 있죠. 아니 닭고기에 계란에 후식으로 복숭아까지 풀코스로 다 드셨으면서요. 어머니들은 왜 다들 이러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엄마 섭섭하네요 진짜. 그래서 가끔 또 언니가 밖에서 뭐 하지만 너밖에 없다 이러진 않으시겠죠 설마. 예, 항상 그 어머니께 해드리고 그날 이렇게 메뉴를 딱딱 적어서 어머니 문자로 남겨드리는 거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아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머니. 예, 맛있게 드신 거죠 그래도. 예, 윤덕원 씨의 노래입니다. 예, 친환경 달 여행 룰루랄라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2시간 감사했어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절기 대서입니다. 큰데 더울 서자를 쓰는데요. 대서는 음력으로 여름의 막내 6월에 들어있습니다. 농가 월령가에서 노래한 이 지음 풍경을 보면 참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초록이 무성해져서 파리와 모기가 모여들고 땅 위에 물이 고이니 참개구리 소리가 나고 봄보리와 밀과 귀리를 차례로 베어내고 젊은이들은 김매기에 전력하는 때라고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농가 월령가에서 노래한 이 무렵은 글로만 읽어도 참 바쁜데요. 할 일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집터 울타리 밑으로 돌아가면서 잡풀을 없애야 하고 날 새면 홈이 들고 긴긴해 쉴 데 없이 땀 흘려 일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정자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정해 점심 그릇 열어놓고 보리 단수를 먼저 한 잔 먹고 반찬이 있든 없든 줄인 배를 채우고 나면 시원한 바람에 잠시 낮잠을 달게 자고 일어나 일하다가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라고 농가의 풍경을 전했습니다. 대서절기가 들어있는 음력 6월 우리 농가의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농가 월령가의 기록만으로도 그 풍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그래도 정자나무 그늘 밑이 시원한 바람에 낮잠을 달게 잔다 하는 이야기만큼은 듣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평시조 태산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더라. 평시조 태산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종묘제례학 이수자 김병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절기상 대서이면서 음력으로 6월이라서 이쯤 농가 풍경을 돌아봤는데요. 농가 월령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쯤 풍경 전해드렸습니다. 초목이 무성해져서 파리와 모기가 모여드는 즈음이라는 거 실감하시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김매기에 전력해야 할때 하는 기록도 보이는데요. 젊은이들이 김매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요즘 농가에서 젊은이들은 여간에서 만나기 어려워서 농가 월령과 기록과는 좀 다른 현실이라 할수 있겠네요. 또 요즘 잡초 힘이 엄청나죠. 잡초가 논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터 울타리 밑으로도 얼마나 씩씩하게 자라는지 잡풀 없애기 바쁜 즈음이란 것도 많은 분들 동감하실 듯합니다. 그러니 날 새자마자 호미 들고 나가서 땀 흘려 이러다가 점심 무렵 정자나무 그늘 밑에 앉아 보리 단술 한잔하고 반찬이 있든 없든 줄인 배를 채운 후에 시원한 바람에 잠시 낮잠도 한잠 자는 그런 잠깐의 즐거움도 있긴 해서 그나마 농가의 모습이 다소간의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대서절기가 들어있는 음력 6월 즈음의 풍경을 오늘 농가 월령가 속 기록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농가의 이즈음 풍경이 연

오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10박 한장단에서 6박 도드리장단으로 바뀌는 그 음악적인 흐름 함께 느껴보셨죠?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중에서 세령산 가락더리,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까지 들으셨는데요.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정로학회는 1977년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정자의 발의에 의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같은 해 5월 24일 국립극장 소

한국극장에서 창단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어느새 창단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27년 창단 50주년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보뜰마을님께서 매미 소리가 두드러지는 아침 농가 원령가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곧 8월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음력으로 6월이고요. 또 좀 있으면 음력 7월, 양력 8월이 되겠죠. 아, 한참 요즘 매미 소리가 한참 들리고요. 이 소리가 당분간은 우리의 여름 풍경을 풍성하게 장식해 주겠네요. 또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밑도드리를 한 옥타브 위로 연주하는 음악 웃도드리 아명으로 송구여지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육박 도드리 장단의 그 기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들으실 송구여지 곡은 실내에서 듣기 좋은 아담한 편성의 연주입니다. 가야금 향비파 대금 편성입니다. 발현악기 두 대, 관악기 한 대, 이렇게 석대 악기가 일구어내는 선율의 조화, 그리고 음색의 조화를 감상하기 좋은 음악입니다. 조유회의 가야금, 김형섭의 향비파, 이승엽의 대금 연주로 웃도들이 송구여지곡 보내드립니다.

웃도들이 아명으로 송구여지곡 들으셨는데요. 조유회의 가야금, 김형섭의 향비파, 이승엽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향비파는 다섯 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이 직경입니다. 당비파가 목이 굽어 있는 곡경인 것과 비교되고요. 당비파는 넉 줄인데 이 향비파는 다섯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봄봄님께서 대서절기에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은 비도 오고 해서 그래도 기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습도가 좀 높고요. 그런데 남쪽 지역이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 많죠. 봄봄님 말씀대로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황계사입니다. 가사 황계사는 오늘날의 황계사란 이름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날의 여러 가집 기록을 보면 황계곡, 황계가 혹은 황계타령이라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무렵에 여러 가집에 이 황계사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 늦어도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널리 노래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또 검은고나 양금반주로 이 곡을 불렀다 하는 사실도 여러 고학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별한 이미 아마도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 체념해서 이를 지화자 좋으시고 하는 후렴구를 통해 역설적으로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가사 황계사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일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둔절하다. 지화자 좋으시고 좋을 좋은 경에 얼씨구 좋다 경이로다. 지화자 좋으시고 하루아침에 임과 이별한 뒤에 소식조차 끊어졌는데 어떻게 지화자 좋으시고 하고 노래할까요? 가끔은 혹시 임과 이별을 해서 정말 지화자 좋은 건 아닐까 이렇게 한 번쯤은 의심하게 하는 곡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애절한 서정의 노래를 만들진 않았겠죠. 역설적인 표현이라 보면 되겠죠. 이 곡은 특별히 속소리를 많이 써서 노래하는데요. 임과의 이별 후에 그 안타까운 심사를 노래하기에는 이런 속소리가 잘 어울리겠구나 싶은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금 연주곡 하나 듣겠습니다. 이영섭 가락 대금산조 준비했습니다. 이 산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에 처음 발표됐는데요. 대금 연주자 이영섭이 기존의 산조에 자신의 가락을 넣어서 이름하여 이영섭 가락 대금산조라 했습니다. 이영섭류 대금산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영섭의 대금, 윤석영의 장구장단으로 이영섭 가락 대금산조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존의 산조에 없는 신선한 가락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음악이었죠. 이 곡의 첫 시작 부분 다스름을 연주할 때 이거 혹시 청성곡 아닌가 하고 잠시 착각한 분 있으셨을 텐데요. 대금산조의 다스름을 이처럼 색다른 시작으로 해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죠. 청성곡과 유사한 선율의 다스름이 이내 대금산조 가락으로 바뀌고 진양조로 넘어가는 그 지점도 특별합니다. 장단마다 조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역동성이 느껴지는데요. 이영섭 가락 대금산조 들으셨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영섭의 대금 연주였고요. 윤석영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에 한국문화예집 코우스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녹음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글동무님 언제나 반갑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남도민요 몇 곡을 엮어서 기악으로 연주하는 곡 남도민요 기악합주 듣겠습니다. 남도민요는 성악 없이 기악 연주로 할 때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성악 부분이 없는 남도민요가 여러분께는 어떤 정서로 다가갈지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지은의 가야금, 김선호의 대금, 전계열의 장구장단으로 남도민요 기악합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주자들 호흡이 참 잘 이루어졌네요. 여러 곡의 남도 민요를 성악 없이 기악합주 연곡으로 들으셨는데요. 반주 삼아서 소리를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연지은 외 여러분의 연주로 남도 민요 기악합주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남도 민요의 구성진 가락을 기악합주로 들으니 색다른 흥과 더불어 아쟁의 농현에서 오는 더욱 애잔한 성음이 마음을 사로잡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가야금, 아쟁, 뭐 대금 이런 여러 악기들이 호흡을 참 잘 맞추어서 연주한 그런 곡이라서 아마도 흥취가 더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삼재풀이 준비했습니다. 삼재, 석삼자, 재앙재자를 써서 삼재라 부르는데요. 십간 12지 주기법, 이 간지 기념법에 의해서 삼재 기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2년마다 되풀이 되는 삶의 주기인 12지 중에 띠별로 특정한 해에 3년 동안 애군이 찾아온다 해서 3년 삼재라고 하는데요. 9년마다 삼재가 찾아오는 셈이죠. 이 삼재가 들면 첫 해는 들삼재, 둘째 해는 묵삼재 혹은 눌삼재라 하고요. 셋째 해는 삼재가 나가는 해라 해서 날삼재라고 했습니다. 이 삼재가 든 해면 애군이 찾아오니까 이를 풀어내야 하는 걸로 보았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삼재풀이와 같은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삼재풀이 소리로 들어보실 텐데요.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양주구 천항산 부모 모셔놓고 슬하자손 거느리고 작년 같은 해운년을 꿈결같이 다 보내고 신년새 접어들어 삼재살이 내려서

삼재풀이 들으셨는데요. 유지숙의 소리, 유병욱의 장구, 박부현의 북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에서는 드는 삼재를 입삼재라 했고요. 삼재의 두 번째 해는 묵삼재, 나가는 삼재를 절삼재라고 했죠. 이 삼재가 든 해에 다

가까우는 온갖 애군을 풀어내고 소원 성취 발원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죠. 보뜰마을님께서 삼합 개념을 적용하는 삼재 개념은 무속 역술에서 성공한 대표적 마케팅 기법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 항상 25%는 해당하니까요. 유지승님의 장구장단에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12띠 중에 항상 3띠가 포함되니까요. 확률상 25%고요. 10간 12지 주기법, 이 간지 기념법으로 계산하면 누구나 일생에서 삼재가 여러 차례 지나가게 되니까 그러네요. 마케팅 기법이라서 설명하시니까 또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기악합주 남도삼현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도삼현의 남도는 지역을 말하고요. 삼현은 삼현육각을 칭하죠. 삼현육각은 피리둘, 대금, 해금, 장구, 북 이렇게 여섯 악기로 편성된 음악을 말하는데요. 남도 지역에서 연주되는 남도 삼현은 이 삼현육각 악기 외에도 가야금과 아쟁 이런 악기를 편성해서 여타 지역의 삼현보다 풍부한 음향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남도 삼현은 굿판에서 조상에게 헌작을 하는 거상악이나 또 행악의 일환으로도 연주됐습니다. 남도 굿음악의 어법을 담고 있는 음악인데요. 오늘 여기에 소리도 함께하는 연주로 듣겠습니다. 기악합주 남도삼현을 변정섭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기악합주 남도 사면 들으셨는데요. 변정섭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 오늘 출석하셨는데요. 신청곡 만고강산을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보뜰마을님 신청음악 골랐습니다. 서도입창 놀량 사거리의 첫 곡 놀량입니다. 놀량이란 말, 노는 모양이란 말인데요. 예전에 사당패가 봄이 되면 산천 경계를 유람하면서 소리를 하며 다녔는데요. 그런 전통에 기반한 곡이라서 첫 곡이 놀량이란 제목이 붙여진 걸로 보입니다. 서도입창 놀량사거리의 첫 곡 놀량 들려드립니다.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이 장마철에 마음이 쾌청해지는 음악이네요. 보뜰마을님의 신청음악 서도입창 놀량사거리의 첫 곡 놀량 들으셨는데요.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윤혜성님 신청음악 단가 만고강산 안숙선의 소리 장덕화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만고강산

기울인 듯 잠든 구름.

꽃 푸른 집과 나른 나비 꽃난 새난 중광 춘색을 자랑한다 동네산 좋은 경치

윤혜성님의 신청음악 단가 만고강산, 안숙선의 소리, 장덕화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서라서 전국적으로 무더위에 폭염경보에 높은 습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일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비장의 무기가 있죠. 바로 우리의 단단한 마음입니다. 모든 걸 한 템포 늦추어서 천천히 하시고 긴 호흡 유지하시고요. 넉넉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다 보면 염소의 뿔도 녹인다는 이 대서지음의 더위도 큰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휴식도 필요한 날입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나 행숙기생이게 나오고 난디 손뼉을 땅땅 두드리며 정결부인 아기씨 소결부인 마누라야 너만 원 정절이 어디가 없으며 또 많은 수지우릇 나도 있다 조그만은 널로 하여 육방의 손도 각청도 모이기 다주가 난다 들어가자나 우느라 춘향이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행수 형님 자네 달과 무산 협의 있나

아닌가 두둑하자면 두둑하리 내가 두둑하면 형중론가 춘향이가 나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조와 대광보고 숙록태후 삼태계육경 안에도요 만중도걸 뚜리시고 뚜거뜬 사람은 팔자조와 만민백성 중그 안에 드여 아들 낳고 딸을 낳아 오메가 비우고 잘 싸는데 나는 무삼 팔자로서 기생무비가 태어났어 불러오느라

나 춘향 대령하였소. 사또가 영창문을 열고 지그시 내다보더니 오, 그거 옹굴직이 생겼다. 동원 협방으로 올라오래라. 춘향이 올라가 아미를 숙이고 서 있으니 사또 욕심이 대발하여 개 앉거라. 듣던 말과 과연 같구나. 침어나간이란 말을 과히 존가하였더니 패월수화하는 태도 보든 중 처음이요 짝이 없는 일세기로구나. 내 소문이 하장하여 경향의 낭자키로 내 밀양서흥 마다하고 간신히 서들러 남은 부사를 허였더니 오히려 늦은 바라 선착편은 되었으나 녹엽성음 참한지가 아직안이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일다. 그래, 구간자재가 네 머리를 얹혔다니? 그냥 반 가신 후 독수공방 했을 리가 있나? 응당 애부가 있을 테니 관속이냐 건달이냐 어려이 생각 말고 바른대로 말하여라. 응? 춘향이 공순이 여짜오되 소녀 비록 창녀의 자식이오나 귀안에 창명 않고 여염 생장하옵더니 구관댁 도련님이 연수한 풍정으로 소녀집을 찾아와겨 서상가약 한청하니 노모가 허락하고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단 맹세하였사온데 관속건달 애부 말씀 소녀에게는 당치 않소. 호호호호호. 그거 얼굴 보고 말 들으냐?

안팎이 일세기로구나. 오간종고 다신 누는 구양공어 글짝이라 인물 좋은 여인들이 절행이 없다건만 저 얼굴 꽃 같은데 마음마저 일세기로다. 내 마음 깃터거나 이도령 어리나해 귀가 떼게 장가들고 대과급지 하게 되면 천리타향 잠시 장난이지. 네 생각할 리가 있느냐? 너 또한 고서를 읽었다니 사기로 이르리라. 옛날의 예양이는 최초부 수절이라 너도 나를 위하여 수절하거든 이 양과 일반이 아니겠느냐? 오늘부터 몸단장 곱게 하고 수청 들게 하여라. 여보사 또

능력 지키다가 이 몸이 죽사오면 황등묘를 찾아가서 입에 홀

소절 하나는 무슨 조개는 당치 않소. 이렇듯 말을 하니 기특다 칭찬하고 고만 내어 보냈으면 관촌무사 좋을 것을 사또 속으로 괘씸하여 을러뵈면 될 줄 알고 절자로 한번 을르는디. 호 이런 시절 보소. 기생의 자식이 수절이라니 뉘안이 요절할꼬? 대부인께서 들으면 아주 기절을 하겠구나. 네 만년이 차칭 정절이라 분부 거절키는 간부사정 간절하야 별칭절을 다하니 네 죄가 절절 같으니라. 형장 아래 기절을 하면 내 청춘이 속절없지? 기생에게 충효가 무엇이며 정절이다 무엇이냐? 춘향도 그 말에는 분이 받쳐 불고 사생 대답한다. 여보 사또님이 듣조시오.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중세는 불사이군이에요. 열예 벌경이 부자를 사또는 너의 모르시오. 기생에게 충절이 없다하니 난 나치 아루리다. 청주기 생매어리는 삼충사우를 아이고 안동기 생일점호니 산열려문 세워있고 산천기생은 아희로대. 즐거운 한문 들었으니 기생에게 중에 없소 연령가 없소. 대부인 수절이나 소녀 춘향의 수절이나 수절은 일반인데 수절에도 상하가 있어. 사또도 군이 불행하여 도저히 강성하면 적하음 무릎을 꿇어 도임군을 섬기려 마을까지 마구 장요야식이라고 그리 마오. 사또님이 이 말을 들어놓으니 오장이 펄컥 뒤집혀 놓은 것이 미처 통인을 못 부르고 사령아 인연 잡아대리라. 골방어 수청 통인 우르르르 나오더니 급자 준향 잡아내리랍신다.

갑신다. 사령 우르르르 달려들어 춘향 머리채를 휘청청 아머지고 질러오면 냇더라리 동댕이 있지 냇더리며 춘향 잡아내렸어. 형님 부르라. 숙이라 형님요. 춘향 다짐 사연 분부모하라. 형님가 바라보니 춘향을 통틀에다 동그랗게 올려매놓았구나. 살뜩 놓이시니 장가의 소부로 동가식 서가 수건 96푼이요 장남부 이낭천은 본부 정성이연을 거미을 물경지설로 능멸관장지엄령하야 가해주상인즉 각별허명이시라는 다짐이시니라. 형리가 춘향에게 붓을 들려주니 춘향이 붓을 들고 사지를 펄렁 떠르더니 한일자 마음심자 일심으로 들으긋고 붓대로 흘러주노니 형님 붓대 받아 신옥을 그린 후에 집장사령 거동을 보아라. 형제형 하나라멀 아누다 동틀 밑에다 샤르르르르르르 펼쳐놓고 형장을 앉아서 흐른다. 이놈 곤란 이리 놓고 저놈 곤란 저리 놓더니만은 그중어 등심 좋고 손재비 좋은 놈 곤란 치더니만은 고두하려 각별히 매우쳐라. 선또 보시노 대는 엄녀의 지금 하고 춘향극을 보면서 송발로 말을 한다. 여봐라 춘향아 말 듣고라. 어쩔 수가 없다. 한두 난반 견디어라. 셋째 낮부터 눈 아시를 두마 꿈쩍꿈쩍 마라. 내부러질라 배우지라 해. 딱 즉건 벼르르르르르르르르 부러진 흉냥개비는 삼동극으로 동곡 나라 따서 상방 내 뜰을 앞에 갓도 거르지오. 춘향이는 충신이 맞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아픈 매를 억지로 참느라고

무삼지요.

아저씨의 이 형추가 웬일이오? 일개 형제한 치옵시니 일자 도와르리다 일편단심 모근마근 일세일가 편하리까 가망없고 무관해요. 둘째 나설 붙여 놓으니 일자로

좋니? 이제 막살이 내치셔도 가망 없고 안 되죠. 세체 나설 따 때려놓니 삼체 형문 치옵신다. 삼생가약 퓨라리까 예제 나설 붙여놓니

생각하며.

없소. 여섯째를 붙여놓으니 육국 딸랜 소진장도 소녀를 못 달래지오. 일곱째를 따 붙여놓으니 질척급 들어온 가를동 어서 목을 비어주오. 흉장으로 칠 거리에서 칠 때마다 동가리오. 여덟째 날 붙여놓으니 팔도 감사

아홉째 나설 따 진액 구곡 간장 흐르나 모두몰 구년 치수 거트구리라 열째 낯설 부처노니 십생무상 하울망지공 십보지를 변하리까 가망없고 무관해요

치고 짐작을 가 30도 맹장군이 태국 같은 두 다리요 검은 피만 어쩌던 형제도 눈물 흘리고 이방 후영도 눈물 흘리고 중계구의 정령 급창도 발 톡톡 서류를 잘적 매질하던 집장 사령도 배럴

나도 볼 수가 없네. 이제라도 나가서 문전걸 쓰고 털지라도

0: 하나가 나서더니 뭐지도 보다 뭐지도 보다 우울해서 뜨거움이 돌아 저런 매일이 도인 뭐냐 집장 사령 놈을 눈에 겨두었다 사부를 바꾸려면 꼽사를 내리라 저런 매일이 도인 뭐냐 나 돌아가 안다 내가 돌아간다 떨떨 거리고 나는 간다
1: 그때야 남은 읍중 여러 기생들이 춘향이가 중장하였단 말을 듣고 서로 끼리끼리 부르면서 드러난 뒤
0: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타려느냐 죽었단다 누가 죽어야 순향이가 매를 받고 그 죽게 되어야 된다 아주가구야 삼문 꺼거리를 탕토여 학교 강렬 자주 부르난디 아이고 동생 아이고 조카 보선제 같이 죽은거여 이 흥부대군지인가 어떤 기생이 들었은 병 추세를 쫓아 부른다고 아이고 서울지방 이리 울고 들어오고 또 어떤 기생이 들어서며 주먹을 주면서 도진다 얼씨구나 절씨구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구나절수야 요런 기생돌이 책망 온다. 아이고 윤윤 미쳤구나. 전날 효미가 있더라도 사람이 죽게 된디 네가 춤이 웬 춤이냐. 몰랐는데 몰랐네. 자네들이네 속 몰랐어. 진주기생 돈개씨 표양기생 개월량 우리 남은 교방청구 현파는 까비기 생겼네. 알쓰우절쓰우 기화대 아존대 헐 쓰구나 흐존대 얼씨구나 얼씨우야 준양 모친이 들어온다. 이 소문을 듣게야 들었던가. 엎떠지고 자빠지며 관문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세워 졸업구나. 이고 이게 웬일이냐. 이방상준 보장상준 내 딸이 무삼녀요. 작년 칠심 돌군년이 지뢰의 원족 하나 없이 다만 동료 춘향 하나 열쇠형 한막대로 행셀 공부를 일삼더니 이재경의 웬일이요. 지난군 수지월 한계에 크게 무섬주가 되어 목숨을 죽이시오. 나도 맞아 죽여주오. 가삼을 쾅쾅 버리도 찍고 여왕여죄 실성발광 지둥굴레리 둥굴복 지빈젤 털컥 여봐라 향단아.

하신 말씀이요. 서울로 변제하여 서방님이 복 얻으면 무용시하여 내 설치 못 하시고 속으로 편익을 할 것이니 부대 편익 마옵소서. 차를 뜨

주를 따라 어그러면 나려갈지 공문 앞을 랑도하니 사정이 거통 봐라 준향으로 기다 놓고 옥수를 철컥 재원론이 준향 못친 개가

아니야. 대종조는 장커녕와 절습당전 눌그러미런 느끼다 후지론 호두라는 말이냐. 아고거를 여고걸띠 여고걸 아고거니 내 울음을 누가 울어. 아이고 이러저러 할구나. 통탄영성 그어로구로구나. 그때여 춘향무치는 동네 여러 부인들께 붙들려 집으로 돌아갈지 춘향은 옥방에 홀로 왔요. 저희 모친 울음소리 차차차차 멀어지니 옥방의 터진 듯이 홀로 왔요. 옥방

0: 나.
1: 내 죄가 무삼진고 국곡투심을 허였는가.

옥사이 옥사 분을 마음 머리도 탕탕 우도 치

뭐라는 말이냐. 꿀이 그런 부기들이야. 유상 세진 늘어진들 고시의 춘광 저런 소리를 아름답고 슬프도다.

울구나 이피니고 사그레치니 고추고 탐풍시절인가 당목 한천 찬바람 홀로 피난적고 가는 등산고절 그 아닌가 먹은 마음이 가득 흐어야 푹푹 게 가늘려라 백설은 펄펄 휘날릴지 설중어 푸른 소란 차가운 구절에 늙을 지키어 있고

상추는 지금 부르고 좁하고 혼비건 서른 박을 차우네요.

있어 화다 풀헌니.

나 이렇듯 춘향은 옥중에서 고생을 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몽룡 씨 서울 올라가 놀지 않고 공부하야 과거를 보나는디. 서책을 품에 품고 장중 들어가 그탑을 바라보니 홍일산 홍양산 풍미선이 완현하고 평조반서 복명기 도청관읍일용금관 승사각신인 들어서 선상의 훈련 대장 후상의용 대장 유진호 근무대장 총용사별군직 좌우포장 도강중군 일대장의 대장금군 700명 들어서 걱조창생만 민선미 일시의 사례 헐제 허전풍류 낙공처 앵무새 춤추난 듯 대제 하그택 출하야 거지를 내리시니 도성제가 보셔내야 보장구의 법듯 군당 준세 고금동이라 둥두려 세월군에 시제를 펼쳐놓고 대제 생각하여 용연석의 담학을 가라 호황문무심필 일필휴지화야 일천우다가 선장원이 상시관이 그를 모시고 제아자비조미오 규관유라 상지상의 등을 따라 휘장 장원하연 어전의 속백하니 허주삼전 추시는 술철은 망극중얼시고 또 보기 칭찬하고 만인이 풀어니 세상의 좋은 것이 과거와 끝도 있나 어리우어 사와요 분배난 큰 포로다 금해와 동을 앞세우고 장한 대도상 푸르나그제기 신원이요 딸은 아니실래라 부모님 저러 영화 배우고 배실이 차차 올당할제 승문으로 문관오고 홍문관 정사 박사 초입사 주사 알게 목당의 요리 수찬 덩덩 명사로 물망이 자제하거든요 하루 난 의사 부르고 날 복직하여 들어가니 가만히 봉서 주시고 날 예수하고 물을 떠나와 열고 보니 허였으되 고남이 작추실롱되야 민정이 황급타 기로 너를 택출하야 보내니 수령 지불집 백성의 질고사를 세세히 탐지하여오라 수임 마패 들었거나 집도 기차 부거지고 수일을 속이고 서리역졸 졸에 마패 흐리신 지가신 후 거진 먼저 발송시켜 또 일랑 번져 떠나 전라도 유산읍에가 기다려라 남대문 박성 내다라 칠패 빨패 정패 배다리 동자화

수원들어 숙수오고 전한 삼거리 지내용 도리태 징겨영말 온투구기를 더무노 발봉영이를 낭도하니 통수소리 들리고 날 통수소리 잠깐 듣고 화론모란 광경 공주금강 월강 장기때 높은 행일 효기문에 비지내노 영천들어 중하고 도성 압술 막지내여 북기사가리 지내노 은진업 언론지나 황어정이를 당루하니 전라도 조입이라 양자영막하루 타고 여산업을 들어 가니 서리역줄 문안 그날 각주로 문발을 제중방역줄의등 문알일지 발행하여 익산고산 진산금산 우주중담진안장 순봉물의 동북나간 나나지 연문화대 품어부려하는 놈 형제윤기 모른 나놈 각골관장 꼭지공사 강변풍은 늑진주세 세준문화야 그 모를 14일 남은 풍문안으로 대룡하라 예. 중방역줄의등 문할일지 발행하여 중앙업일 임피오고 진재만교고봉등 순창다면 광나주로 세세주나여 그날 그시로 대룡하라 그때요 오사뚜난 폐파관을 차린

조라매봉 절대 없난 흔바디 버려줄 종축매연 누가 그를 따라 쓰고 자락 없난 흔매도봉 열도도 많이 흔들어 중당으로 잡아매고 집신 간발하고 주령을 들으면서 독담부를 지내야 숙곡에

0: 싶은 것인지. 심장. 우리 심장은 이렇게 뛰고 있는데
1: 지금
0: 이렇게
1: 지금
0: 이렇게
1: 어디로
0: 있는데
1: 우리는 어디로
2: 가고 있나요?

0: 바다
1: 바다
0: 바다는
1: 바다는
0: 넓고 깊다
1: 깊다
0: 우리 앞에 펼쳐진
1: 바다는
0: 바다는
1: 넓고 깊다
0: 깊다
2: 바다 우리가 이야기하던 바다는 어디에 그리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0: 버리는 제 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1: 너와 나
0: 걸어가야 해.
1: 바다는 그리고 우리
0: 넓고 깊다.
1: 너와 나
0: 바다는 넓고 우리

0: 비록 내게
1: 작은 뜰목밖에 없다
0: 하여도
2: 바다,
0: 바다 우리 앞에
2: 바다
1: 우리 앞에
2: 바다
0: 바다가 있다면
1: 바다를 건너겠다
0: 바다를 건너겠다
2: 넓고 깊다
1: 우리 앞에 펼쳐진
3: 향해
1: 바다겠다
0: 바다
2: 우리 앞에 펼쳐진
0: 바다
2: 건너겠다
1: 바다는
3: 바다는
0: 넓고 깊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러 길을 나서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도 조심해야 되지만요. 요즘 같은 한여름 장거리 운전하실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7월에 일어난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살펴봤더니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숨진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83%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그 운전하실 때 창문을 꼭 닫고 에어컨을 오래 켜두게 되잖아요. 이때 내기 순환 모드만 계속 사용하면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졸음이나 두통 또 집중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바깥 공기가 들어오도록 환기도 충분히 해주시고 또 눈꺼풀이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꼭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먼저 도착하는 것보다 무사히 도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산조 삼중주 진양입니다. 아쟁의 김일구, 가야금의 정경옥, 해금의 김성아,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산조 삼중주 진양이었습니다. 아쟁의 김일구, 가야금의 정경옥, 해금의 김성아,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여름철 장거리 운전하실 때 졸음운전을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에어컨의 내기 순환 버튼입니다. 더운 날에는 시원한 공기가 빠져나갈까 봐 창문을 꼭 닫고 내기 순환 모드만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밀폐된 차 안에서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이 내쉬는 숨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는 가끔 외기 유입 모드로 바꾸거나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이상 계속 운전했거나 피로가 느껴진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가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어디를 다녀오시든 가는 길도 또 오는 길도 천천히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9년 새 음원 시리즈 김상준의 대금 정악입니다. 그 가운데서 대금과 월금의 병주로 듣는 헌천수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이 헌천수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져온 오랜 역사를 지닌 음악인데요. 궁중의 잔치나 행차 때 연주되던 행악곡의 하나입니다. 불교의 가송에서 비롯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천수를 관악연불 또는 연불타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에 연불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리고

그리고 차분하게 이어지는 선율에서 기도하듯 정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헌천수는 춤을 위한 반주 음악으로도 쓰였습니다. 이때는 관악기들이 어우러진 편성으로 연주하지만 음악 자체로 감상할 때는 생황과 단소, 양금과 단소가 함께하거나 대금과 피리의 독주로도 연주됩니다. 오늘 음원에서는 대금과 월금이라는 특별한 조합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월금은 둥근 몸통에 긴 목을 지닌 옛 현악기입니다. 악기의 둥근 모양이 달을 닮았다 해서 달월자를 써 월금이라고 부릅니다. 맑고 길게 뻗어나가는 대금 소리와 짧고 단정하게 튕겨지는 월금의 음색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감상해 보시죠. 오늘 대금을 연주하는 김상준은 국가 무형유산 종묘제례악과 대금정악을 이수하고 난계 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대금 연주자입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며 정악은 물론 창작음악과 시조반주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쌓아왔습니다. 이번 음반에는 대금정악의 큰 스승이었던 고 김성진 명인의 음악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김성진 명인의 대금은 가락을 꾸며주는 미세한 표현, 곧 시김새가 유려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연주자만의 색을 더한 곡, 대금의 김상준, 월금의 고보석입니다. 헌천수 듣겠습니다.

김상준의 대금과 고보석의 월금으로 헌천수 듣고 오셨습니다. 대금의 넉넉한 호흡 사이로 월금의 맑은 소리가 조용히 점을 찍어주는 듯 했는데요.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에 담긴 우리 음악의 귀한 기록, 내일 이 시간에도 한 곡씩 정성껏 꺼내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들뼛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창가곡 개면조 소용 어흠합니다. 노래의 이동규입니다.

남창가곡 개면조 소용 어흠하였습니다. 노래의 이동규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속이 쓰린 증상은 위나 식도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속이 쓰리거나 특정 음식을 먹은 뒤 가슴이 타는 듯 불편하다면 위 건강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에서 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전 간식은 피하고 식사 뒤 바로 눕지 않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게 되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서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식사한 뒤 바로 눕는 습관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속쓰림이나 염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위산을 많이 분비하는 음식은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추, 후추, 겨자처럼 매운 자극이 강한 음식이나 커피도 위가 예민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파, 양파, 마늘처럼 향이 강한 채소도 불편을 느끼신다면 양을 줄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술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위 건강을 돕는 식품을 꾸준히 챙기는 겁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음식만으로 위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품들을 평소 식탁에 자주 올리는 습관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후고사 듣겠습니다. 소리의 매고동입니다.

거듭남 지성정 성루 여호와 주신들란 남댁가중 남댁동중 이러니 저러니 액설직설 떠들지라도 오늘 여기에 오신 가중 그대

상극인데요 사석경 고명가서 옥쟁반 금쟁반 손금쟁반에 진주를 굴린대 아름이에도 백로가서 어덕나무 상상가지 홍안같이 두절사실제 궁극은명이 대가중 천근같은 아들 따님 성명삼자로 저 달만 그린 듯이

광명이 대가중 창녕 같은 해운년을 꿈결 잠시도 보냈건만 신년새 접어드니 어디라니 출입을 하랴 뭐 월원자 가까울 근자 행기랭자 올래자 출입을 왕래할지라도 도중에 살게 쳐주고 동으로 가면 재수소망 서로 가면 만고복덕 북으로

만기로도 복이 없이는 못 사느니 저런 명은 예서주고 인명은 사려다 뭐 무생 목숨 돌건 따라 백세 상수를 누려 살 때 명을 남을 주시려면 옛날 옛적 삼천갑자 동방사건

보자 왕계 석숭 장자 김한테 복을 염지하니 만복은 받듯거니와 만구액사를 제쳐줄 때 삼재팔란 관제귀설 우한질병 잡기 잡신

0: 매고동의 소리로 들으신 후고사였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단가 호서가인데요. 소리의 박흥남, 북의 정화영입니다.
1: 벽천나무 배를 무어 명천수에 띄웠노니 당진으로 흘러놓아 호서를 돌아보니 굴륜산 중요뿐 백두산의 연산이라 항아수 내린 물이 한간수 대단 말가 물마당 해미언을 미마당 서산이라 산수도 저의 쓰고 긴거리 대응하니 한산의 찬양이요 도성의 공자나사 비단 멀리하고 인륜을 신찬이라 부자유증액인지요 군신유전으로다 자유유서의 산하니 이하니 덕산인가 만악찬봉 상응하니 국가의와 산이라 천수반 바다는 물이 골골 바닥 서천하니

이렇듯이 많은 물을 개뉴라서 우린 천하며 저렇듯이 많은 배를 개뉴라서 진짜 말고 성은이 물이 돼야 흘러간 이은이니라 교수는 태평나무 운덕을 승산이 부여하사 천지같이 넓은 덕을 순도로 보낼고 승산이 들어가사 절지동방빙이라 황성이 지공거니 흐부디 공주로다 360 넓은 홍주 성산이 영동하사 청안을 순상하니 가급이 청주로다 충신을 근면하니 차청 바닥 충주로다 유아성은이야 무슨 풍주천안나사 오이게 절리 옥천 땅에 해마다 연풍하니 문어도 가려온지와 가사걸 힘쓰리라 보철 미워 바철간 이하니 평택인가 산전으로 빛을 심어 직산이 되었구나 궁극의 틈을로도 돌을 모아 결성하고 석성이 구덕진이 사해 인기가 많게이다 예산물 영춘리에 그 산의 입이 피고 제천의 안덕구에 푸른 풀만 고아거늘 승지의 그늘을 진 이 아니 음소인인가 저는 낙이 치었다고 독수청산들을 하니 이산저산종산 없어 풍경도 그지없다 춘일이 오냥하야 화기를 잔낸 붉은 꽃이 타냐니오 잎이 청양이라 화초 섞여 내린 물이 남포 바다 되단 말가 날아가는 비용사나 내고 뛰어 행하느냐 풍광을 돌아보니 임천이 여기로구나 태안성세 이리 합성산 수구경 다니노라 하나 다니 이래 모임이 청풍고산 대안이면 일로 하여 마세포령을 하오띠오 영계봉에 춤을 추고 고천수의 노래할 때

1부 마무리 곡 단가 호사가였습니다. 소리의 박흥남, 북의 정화영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요.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그리고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사레밭 아리랑입니다. 소리의 조주선입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 오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임금이 무려 39날 동안 강원도 곳곳을 돌아봤다면 과연 어떤 길을 걷고 무엇을 보고자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560년 전 조선의 세조가 떠났던 순행길을 따라가 보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의 특별전 1466 강원도로 떠난 왕의 순행입니다. 이번 전시는 세조실록에 기록된 39일간의 강원도 순행을 따라가며 그 길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세조는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인재를 뽑는 한편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강원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실록과 영상을 통해 왕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 볼 수 있고 세조와 함께 길을 나선 왕비와 세자, 효령대군과 신숙주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도 초상화와 여러 자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순행의 중요한 목적지는 바로 오대산이었습니다. 세조는 이곳에서 특별 과거 시험을 열어 인재를 뽑았고 상원사 중창을 기념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는데요. 왕의 길과 불교 신앙 그리고 당시 조선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가 되겠습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특별전 1466 강원도로 떠난 왕의 순행. 이 전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들으신 곡은 미탄이었습니다. 연주의 정각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소리놀이입니다. 묵직하게 시작하는 1악장부터 차분한 2악장, 경쾌한 3악장을 지나 마지막 4악장에서는 전래동요 선율과 함께 아이들의 놀이 풍경을 그려냅니다. 14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소리놀이, 연주의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으신 소리놀이였습니다. 계속되는 음악은 안땅입니다. 이번 곡은 공연 실황 음원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검은고 연주의 김화복 외 여러분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오늘 성필이가 모시고 갈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118년 된 달콤한 전통도 있고, 오래된 오일장도 있고, 또 연꽃 흐드러진 물길과 아름다운 호수의 낙조까지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세종입니다. 자, 우선 복숭아부터 먹으러 갈까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입니다. 세종에서는 제24회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열립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세종 시민운동장과 도돌이 파크 1원에서 펼쳐집니다. 복숭아 특별 판매전도 있고, 시원한 물놀이 시설도 있고, 저녁에는 조치원 파닭과 맥주, 또 공연을 함께 즐기는 피치 비어 나잇, 우리말로 복숭아 맥주 밥마실도 있습니다.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신다면, 또 부드럽고 과즙 많은 복숭아 좋아하신다면 백도가 좋다, 황도가 좋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제철 복숭아를 직접 보고 고르는 재미를 누려보십시오. 그런데 이곳 조치원 복숭아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고요? 이곳은요, 복숭아를 재배한 지 무려 118년이나 됐습니다. 황토질 토양과 알맞은 토양산도, 충분한 일조량 같은 자연 조건에 오랜 세월 쌓아온 농부들의 재배 기술까지 더해져서 당도가 높은 복숭아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종에 가시기에 더 좋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24일, 끝자리가 4지요. 마침 세종 전통시장이 열리는 장날입니다. 복숭아 축제 구경하고 배가 슬슬 고파진다 싶으면 세종 전통시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필과 우리 형님 누님께 점심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보리밥입니다. 보리밥에 나물 이것저것 넣고 고추장 한 숟갈, 참기름 한 방울 탁 둘러서 쓱쓱 비벼서 드시면요,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군침도 오시죠? 그리고 조치원에는요, 또 하나 유명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파닭입니다. 닭튀김 위에 파채를 듬뿍 올려 먹는 파닭.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사골 아리랑 전해드리죠. 소리의 유지숙입니다.

복사골 아리랑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유지숙이었습니다. 팔도 마실 오늘은 복숭아 축제가 열리는 세종시에 와 있습니다. 이제 복숭아 축제도 보고 시장 구경도 하고 점심까지 든든하게 드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말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치원에서 멀리 움직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요. 조천 연꽃공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조천변 둔치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인데요. 원래 농경지로 쓰다가 버려졌던 땅에 백년, 홍련, 수련 같은 연꽃을 심어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7월과 8월이면 연꽃이 한창인데요. 이 조천을 따라 데크길과 산책길이 이어져 있고요. 무릎에 큰 부담 없이 걷기 참 좋습니다. 한여름, 한낮은 피해 주시고 무더운 날 바깥에서 오래 걷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세종 신도심으로 들어오셔서 국립 세종 수목원을 다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곳 지중해 온실에서는요, 앙리 마티스가 그린 오색 정원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마티스의 화려한 그림 사이로 진짜 식물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 여행에서 사진 명당을 찾으신다면 바로 여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실내라고 해서 에어컨 바람 나오는 백화점처럼 아주 서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물도 잘 챙기시고 중간중간 의자가 보이면 휴식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면요, 세종 호수공원으로 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 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호수공원이 워낙 넓거든요. 다음날 무릎이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요, 차를 가까운 주차장에 세우고 호수가 잘 보이는 곳에서 낙조만 천천히 보셔도 충분할 겁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호수, 또 멀리 전월산까지 한 화면에 들어오는 그 풍경, 일품입니다. 세종의 밤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이응달입니다. 금강 위에 놓인 둥근 보행교인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서 다리의 둘레가 1446m입니다. 여기서도 무릎 괜찮은 만큼만 걸으셔야 됩니다. 중간까지만 가셔도 아름다운 야경으로 마음이 충만해지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팔도 마실이었습니다. 팔도 마실 돌고 나서 음악 한 곡 또 들어야죠. 여행길 준비합니다. 연주의 재현입니다.

들으신 곡은 여행길이었습니다. 연주의 재연이었습니다. 오늘 팔도 마실 어떠셨습니까? 세종이라는 도시를 겉에서만 보면 아파트와 정부청사, 반듯한 도로와 새 건물이 많은 계획도시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118년 동안 복숭아를 키워온 시간과 4일과 9일이면 장이 서는 전통시장, 또 넓은 호수와 수목원이 있습니다. 오래된 시간 곁에 새로운 풍경이 하나씩 자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곳 세종 여행은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입니다. 소리의 서이철 가단입니다.

마무리 곡 미량아리랑이었습니다. 소리의 서희철 가단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문 외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어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장기나 바둑에서는 직접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좋은 수를 잘 찾는다고 하죠. 판과 한 걸음 떨어져 있어서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남의 일에는 마음이 덜 급하다 보니 당사자가 놓친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법이죠. 지금 내 앞에 답 없는 문제가 놓여 있다면 초조한 마음으로 그 생각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각도로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걱정과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다른 길이 보이고 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자리도 생길 테니까요. 7월 24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검은고 연주자 박소연 씨가 새 앨범을 냈습니다. 그 새 앨범 수록곡 중에서 기원이라는 음악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음악이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신비롭네요. 그죠?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멀리서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전체가 보인다. 그래야 일을 잘 풀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둑이나 장기도 그렇잖아요. 직접 두는 사람은 물론 뭐 집중해서 잘 두고 있겠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훈수 두는 사람들은 꼭 봅니다. 아, 우리의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일만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한호흡 내쉬면서 잠깐 물러서서 내 일이 아니라 이건 남의 일이야. 부담 좀 덜어내고 보면 뜻밖의 인생의 한 수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이 아침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바둑이나 장기 얘기하니까요. 어릴 적에 처음 배웠던 바둑 장기 생각나는데요. 그때는 뭐 여기서 그때는이란 1980년대 정도가 됩니다. 저에게는 그때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로 놀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핸드폰 아예 없었으니까 바둑 장기 뭐 기껏 해봐야 부루마블 그 정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자, 말 나온 김에 오늘은 바둑이나 장기에 얽힌 추억 한번 나눠볼까요? 누구한테 처음 배웠는지, 승부욕 때문에 벌어진 일, 얄미운 훈수꾼 이야기,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상대까지 바둑 장기에 얽힌 사연 기다립니다. 아, 오목도 대환영이고요. 알까기, 아우, 꼭 넣어야죠. 장어이들이 넷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한번 꾹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의 재즈 연주자 팀이죠. 배시방과 우리나라 입과손 스튜디오가 함께 연주하고 부릅니다. 장기타령.

배시방과 입가손 스튜디오의 노래와 연주로 장기타령 앞서 들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저희는 AS 확실한 방송입니다. 어제 차혜지 씨 저희 초대석에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못 들은 노래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알시구의 벙글다 이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둑이나 장기에 얽힌 추억, 누구한테 배웠는지, 또 승부욕 때문에 벌어진 일,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었던 상대 등등등 바둑, 장기, 넓혀서 오목, 알까기까지 그에 관련된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먼저 도착한 사연들 읽어드리겠습니다. 9034님, 어릴 때 아버지께 장기를 배웠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겼는데요. 에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일부러 져주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셨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군대 갈 때 떠나는 사람도 군대 가는 청년들도 진짜 마음이 힘들겠지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도 진짜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싱숭생숭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0900님, 남편이 퇴직하고 동네 기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기원에서 친구도 생기고 표정도 밝아져서 이제는 도시락까지 챙겨줍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기원을 다니시다니요. 요즘 기원 거의 없잖아요. 제가 그 포털사이트 지도를 한번 찾아봤더니 서울 강북에 20곳이 안 됩니다. 예, 기원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종로 이쪽에 모여 있긴 해요. 그쪽에 한 네다섯 군데가 있고 서울 마포구도 이 굉장히 넓거든요. 마포구에 다섯 개. 저희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에 딱 하나 있네요. 그런 드물게 자리하고 있는 기원을 다니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막 서예학원 이런 것도 동네마다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시대에 맞춰 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바둑 장기에 얽힌 추억들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리수의 노래 듣습니다. 제주바다.

0: 봐봐.
1: 아리수의 제주바다 이어드린 곡은 수영할 때 호흡 음파 음파 하잖아요. 그게 노래 제목입니다. 레드벨벳의 음파 음파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바둑 장기에 얽힌 추억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8744님 지는요 친구에게 술래기 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술 많이 사셨겠는데요. 친구분한테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겨버리는 순간 짜릿하고 도파민 팡팡 터지는 순간도 만끽하셨겠네요. 5678님 손자에게 바둑을 가르쳐 줬는데요. 몇 달 만에 이야 저를 이기더라고요. 기특하면서도 어찌나 약이 오르던지 몰래 바둑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뭔가 긍정적인 경쟁관계다 싶습니다. 맞아요. 그 몰입하다 보면 상대가 누군지도 잊고 그냥 막 이기고 싶은 마음이 뿜뿜뿜 올라오죠. 9009님 아내와 가끔 장기를 둡니다. 제가 이기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일부러 져주면 그것도 못 이기냐 이러면서 구박을 하는데 저는 어찌해야 될까요? 어쩌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되죠. 목욕탕에서 목욕하듯이 찬물 더운 물 찬물 더운 물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채연의 노래 있을까? 함께 들어보죠.

0: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 시벨리우스, 슈트라우스의 명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연은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 더 있는데요. 국악을 전공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2026 청소년 국악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8일까지 충북 영동국악체험촌에서 6박 7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민요와 시창, 청음, 타악, 무용기초 수업을 비롯해서 정악, 민속악 합주와 춘행전 등 전공별 심화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2009년생부터 2013년생까지의 국악 전공 청소년이고 참가비 5만원에 숙식과 교육비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갖고 왔어요.
0: 오호.
1: 노래 세 개를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동해바다 한복판에 청암절벽 120리 구비 돌아소사서니 그리움에 오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잘 들으셨죠? 효과음에 가려진 섬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제주도, 2번 무인도, 3번 울릉도.

0: 19번 마파도 거미주. 이 섬은 오징어랑 호박엿이 유명하고 독도로 가는 배도 여기서 출발한대요. 이제 아시겠죠?
1: 네, 창호가 오늘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동해바다 한복판에 청암절벽 120리 구비도라 소사선이 그리움에 오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자, 효과음에 가려진 섬 이름 무엇일까요? 오징어와 호박엿으로 유명하고 독도의 관문이기도 한이 섬은 어떤 섬인지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제주도, 2번 무인도, 3번 울릉도, 4번 마파도입니다. 마파도는 영화 제목인데 실제로 이런 섬이 있던가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만큼은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목구지의 연주와 노래로 잊혀진 아리랑 듣습니다.

목고지의 연주와 노래로 잊혀진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지금 창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퀴즈는 오징어와 호박엿으로 유명하고 독도의 관문이기도 한 이 섬은 어디인지 맞춰주시는 문제였습니다. 1번 제주도, 2번 무인도, 3번 울릉도, 4번 마파도인데요.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0624님, 3번 울릉도 도전! 문제는 어려워도 객관식이라 정답이 그저 보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1078님, 울릉도 제 고향 섬입니다. 아, 노래 많이 부르고 자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 고향도 섬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군요. 아, 또 다른 사연 보겠습니다. 3678님, 정답 울릉도인데요. 아, 그나저나 오늘 1부에 바둑 얘기하던데 저희 남편 바둑 사랑 좀 말려주십시오. 인터넷도 바둑, TV 채널도 바둑, 바둑만 봅니다. 마누라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하얀 돌, 검은 돌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야, 힘드시겠네요. 5169님, 정답 울릉도. 아내와 울릉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경치가 진짜 멋지다고 하던데요. 내년에는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예전에 저희 금요일 코너 박찬은 기자님이 할 때 울릉도 소개해주면서 봄, 가을로 울릉도에 나물 캐러 가는 그 아르바이트, 그 엄청나게 수익이 높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대나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 6691님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정답 3번 울릉도입니다.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울릉도와 독도 못 가본 것이, 테이블 한번 칠게요. 한이 됩니다.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셨는데요.

0: 아, 배멀미가 심하면 울릉도 가기 진짜 힘들죠. 그런데요, 항공기, 비행기로 가는 방법 있잖아요. 검색해 보니까 작년 11월 울릉공항 공정률 69%. 그리고 그다음 또 다른 뉴스 있네요. 올해 5월 뉴스인데요. 울릉공항 공정률 77% 돌파 이러는 거 보니까요. 2020년도 정도 되면 그때까지만 잘 참아주시면 배멀미 없이 울릉도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정답은 울릉도가 아니면 굉장히 섭섭해지는 상황인데요. 상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울릉도였어요.
0: 얼씨구.
1: 한철이 삼촌, 지는 아직 울릉도 못 가봤는데
0: 나도.
1: 사진만 봐도 바다가 됐다 멋지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울릉도로 여행 가자고 졸라봐야겠어요.
0: 그래, 나도 꼭 한번 가고 보고 싶은 곳인데 때 맞으면 같이 가도 좋겠다잉. 배 타고 들어가는 길도 멋있고 맑은 날에는 독도도 볼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챙겨서 봐야지.
1: 지도 알아요. 암튼
0: 그래요?
1: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6843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8530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5169님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6843 범장기지 떡, 8530 어쩌다 못난이 김치, 5169 유산균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드리게요? 선물 드리죠.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남해성 안향연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남도 민요 울릉도 타령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되돌아올게요.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연광전 사철산꾼 대동강 소주를 삼어 물 한번 곁들여 안주를 삼고 남북촌 활량이 다 모였구나 가슴병 기세에 남주 주제

이한철의 청어들인 햇살 2부 첫 곡, 묵개월 이창배 정등만 세 분의 소리로 경기 희모리 작가 장기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청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6분 01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푸에르토리코의 소도시 출신의 래퍼 배드버니가 캐나다 출신의 래퍼 드레이크와 함께 부른 노래 들려드립니다. 2018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당시에 트로피컬 하우스라는 리듬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쫑쫑쫑쫑쫑쫑쫑쫑, 그거 아시죠? 쫑쫑쫑 소리가 항상 들어가는 장르가 바로 트로피컬 하우스인데요. 여름에 들으면 속 시원하니 마음도 시원하니 좋습니다. 자, 빌보드 차트 5위까지 오르는 히트를 기록했고요. 이후 꾸준히 성장한 배드버니는 올 초 제68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올해의 앨범상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또 2020년부터 4년 내리 스포티파이 글로벌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하면서 최고의 라틴 팝스타로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자,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미아입니다. 배드버니와 드레이크의 목소리 확인해 주시죠.

0: 배드버니와 드레이크가 함께한 미아 듣고 왔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생선 작가와 함께 아주 특별한 공간 이야기 나누는 코너죠. 오늘의 공간 코너 넘어갑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지요.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자, 오늘도 생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난 시간에 리즈 시절 생선 작가가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던 호주 시드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대륙을 가로지르는 인디안 퍼시픽 열차를 탄다고 예고해 주셨는데요. 어떤 열차인가요?
1: 네, 인디안 퍼시픽.

0: 길이의 열차입니다.
1: 우와, 엄청 먼 거리를 가게 되는데요.
0: 그러니까 호주가 진짜 대륙이 넓어요.
1: 그렇겠죠.
0: 네.
1: 대륙이잖아요, 말 그대로.
0: 맞아요.
1: 그냥 나라 이런 게 아니라.
0: 네. 그래서 인디안 퍼시픽은요, 인디안 그 인도양과 그 다음에 태평양을 잇는다는 뜻의 열차입니다.
1: 우와, 나라 하나가 동쪽은 태평양, 서쪽은 인도양. 진짜 네. 규모가 엄청난 거네요.
0: 아, 근데 진짜 거기 호주 보시면 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보면 분포도를 보면 해안가밖에 없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전체 국토의 10%만 해안가에 살고 있고 90%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그거 아웃백이라고 하죠.
1: 예.
0: 아웃백입니다.
1: 아, 그 아웃백이 그 뜻이에요?
0: 네.
1: 어, 우리는 레스토랑만 알지.
0: 아, 네. 어저께도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야, 너 아웃백이 무슨 뜻인지 아냐? 어, 아웃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땅을
1: 아웃백이라고 사막, 한다.
0: 사막이라고 하는데.
1: 어.
0: 사막은 그거는 사막 모래들이 있는 곳이고 아웃백은 사막이지만 그래도 풀 한 포기 잘하지 않고
1: 어.
0: 그리고 모래가 있는 게 아니고
1: 그냥
0: 돌.
1: 돌이 있어요?
0: 예. 네.
1: 진짜 척박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인가요?
0: 아, 그렇죠. 거기가 우선 물이 없고 그다음 그늘이 할 수 있는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1: 와. 아니 그 차 타고 그 아웃백 지대를 막 가다가 만약에 뭐 휘발유가
0: 떨어진다.
1: 없어진다.
0: 헬리콥터 뜹니다.
1: 야. 보통 일이 아니네요.
0: 네.
1: 아웃백.
0: 그래서 그 저는 자동차로 일주한 적은 없는데 할 때 옷 트렁크에 여분의 기름을 엄청 가지고 다닌대요.
1: 물도 필요하고 뭐
0: 네.
1: 음식도 필요하고 밤 되면 또 얼마나 추워지겠어요.
0: 춥고 그다음 무서우냐면
1: 어.
0: 더 무서운 건 야생 동물이 많습니다.
1: 오.
0: 제가 이거는 저 아껴둔 이야기인데요.
1: 네. 아니 뭘 아껴요.
0: 네?
1: 이야기 뭐 닳습니까? 마구 해주셔야지.
0: 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1: 어.
0: 여기 이 호주에서 이제 했다고 해서 또 그 이야기 하면 어. 나중에 제 이야기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1: 아, 우리 코너를 길게 하기 위해서
0: 네.
1: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듣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좀 조절하고 있는 이야기. 네.
0: 제가 이제 야생동물 만난 그 이야기도 있는데
1: 네.
0: 이거 요번에는 안 합니다. 이거는
1: 아하.
0: 거의 2시간짜리 스토리입니다.
1: 뭐 곰 만나고 이런 거예요?
0: 아, 곰은 없고요.
1: 어.
0: 네. 캥거루들.
1: 캥거루?
0: 원벳 뭐 이런.
1: 근데 캥거루 되게 사나운가요?
0: 야생 캥거루 우리가 알고 있는 캥거루는
1: 좀 귀여워 보이잖아요.
0: 근데
1: 주머니에 새끼를 막 이렇게 네. 품고 다니는 모습 때문에
0: 야생 캥거루는
1: 어.
0: 진짜 우선 발부터 씁니다.
1: 여기까지
0: 네.
1: 네, 다음을 위해서 아낍니다.
0: 네. 네.
1: 다시 횡단 열차 얘기로 되돌아와서
0: 네.
1: 그럼 뭐 그걸 이제 탄 거죠?
0: 네.
1: 며칠 동안 가요?
0: 3박 4일 갑니다.
1: 3박 4일.
0: 네.
1: 야, 그것도 쉬운 건 아닌데. 70시간 정도를 계속 기차 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 근데 더 놀라웠던 건 지금은 제가 오랜만에 이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오래된 이야기 너무 나이
1: 몇 년도예요? 2000 뭐 한
0: 5년?
1: 2005년? 20년 네. 전이네요.
0: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티켓값이 얼마 정도 하나 이걸 다시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1: 예.
0: 그 열차 이코노믹한이 없어졌어요.
1: 지금 제가 홈페이지 보거든요.
0: 네.
1: 이건 뭐라 해야 돼? 그 침대칸인데 네. 호텔 객실 같은
0: 네.
1: 이거 뭐 크루즈 여행하면 이제 객실이 여러 단계로 있는데
0: 네.
1: 굉장히 좋은 객실 있잖아요.
0: 네.
1: 그런 호텔 같아 보이네요.
0: 그러니까 제일 싼 게 제가 어저께 확인한 게
1: 네.
0: 3,000불 정도 됐어요. 호주 달러로.
1: 어, 1달러가 한 900원 정도 되나요?
0: 지금 1,030원입니다.
1: 와, 올랐네. 우와. 그러면
0: 3박 4일 동안 3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래서 아예 그냥
0: 크루즈 형식의 관광 열차로 바뀐 거예요.
1: 그냥 이동을 위해서 타는 분은 없군요.
0: 네.
1: 항공기 타겠지 뭐.
0: 그렇죠. 항공기 타면 훨씬 싸죠.
1: 예.
0: 거의 10만 원도 안 할 걸요?
1: 오.
0: 그런데 이제 기차를 타는데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무슨 열차의 살인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오리엔트 특급 뭐 저쪽 있고 뭐
0: 그런 열차로 바뀌었어요.
1: 아.
0: 그래서 열차가 예전에는 네. 3박 4일을 달리면서

0: 도시 4개에서만 섰거든요.
1: 예.
0: 지금도 4개 정도에서 쓰는데 쓰면 곧바로 가지 않고 거기서 투어를 해요.
1: 은하철도 999네.
0: 그러니까.
1: 딱 멈춰가지고 여기에서 내, 막 승객들 내려가지고 뭐 네. 근처에 바도 가고 막 네. 그러다가 놓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맨날 봤던 게 그런 거잖아요.
0: 근데 저 제가 탔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코노미칸을 타서 네. 침대칸이 아니었어요.
1: 좀 눕혀지긴 해요.
0: 아니요.
1: 안 눕혀지는데 많잖아. 네. 열차는.
0: 좌석칸이에요.
1: 그래요.
0: 그런데 아니,
1: 그러니까 약간 등받이가 눕혀지긴 해요. 조금.
0: 아니요.
1: 그냥 90도예요?
0: 네.
1: 의자가?
0: 네.
1: 와 그러면 그냥 옆자리에 누가 엎기를 바래야 되는 거네요?
0: 옆자리 항상 그런 우리의 희망은 항상 희망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1: 아.
0: 그래서 그 옆에 탄 친구랑도 이야기를 한 게
1: 예.
0: 하루는
1: 네가
0: 좌석에 자고 하루는 바닥에서 제가 자고 그랬어요.
1: 아 침낭 같은 거 가져가서.
0: 네.
1: 와.
0: 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여행을 했어요 진짜. 힘든지도
1: 몸이
0: 모르고.
1: 받쳐주죠.
0: 네.
1: 지금은 하라면 하시겠어요?
0: 합니다.
1: 어?
0: 저 아시잖아요. 차 안에서 구겨져서 자는 거 잘하는 거.
1: 오늘 일찍 오셨더라고요.
0: 네 오늘 제가
1: 출근할 때 생선 네. 작가 차가 있어서 이렇게 한 두어 걸음 그 차 쪽으로 다가갔거든요.
0: 네.
1: 근데 생선 작가가 차에서 자는 그 자세를 저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0: 네.
1: 핸들 쪽에 발이 보이더라고요.
0: 네.
1: 아 자는구나.
0: 네. 아 오늘 유난히 졸리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렇게 잤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자는데
1: 잘 하셨습니다.
0: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와 그렇군요.
0: 그래 그렇지만 좌석도 있고 그 당시에도 침대칸도 있었거든요.
1: 예.
0: 침대칸은 항상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라운지가 있고 식당이 있고 그 다음 맨 끝에는 짐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믹칸이 있거든요.
1: 예.
0: 이코노믹 사람들은 앞에를 못 넘어가요.
1: 설국열차랑 똑같네요.
0: 그러니까
1: 계급에 그게... 따라서 이게 그 칸이 나눠지고 뒤에서 앞으로 가려는 계급 전쟁이 막 벌어지는 영화였는데.
0: 네. 그래서 그 이코노믹칸에 탄 사람들은 저같이 좀 가난한 여행자들이나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또 여행자들 아니면 원주민들이 많았어요. 호주
1: 예.
0: 원주민들이.
1: 아.
0: 그래서 그것들 거기서 전 처음 호주 원주민들을 처음 봤어요.
1: 오~
0: 실제로 호주에 그 살면서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1: 뉴질랜드 마오리처럼 네. 그런 약간 동양적인 모습을 한 분들인가요?
0: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1: 상체가 발달하고.
0: 발달하고 근데 대부분 요즘에 그런 정책 때문에 알코올 술을 중독된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1: 아
0: 그런 사람들도 많고
1: 그게 그런 거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 거를 꾸준히 주니까 일할 의욕 같은 걸 오히려 잃게 되고
0: 네 맞습니다.
1: 그걸로 그냥 술이나 드시고 그렇게 네.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0: 네 그렇게 이제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길들여서 그들의 땅을 뺏었다고 합니다.
1: 이야 그렇습니다. 그 생선 작가 지난 겨울에 우리가 얘기했던가요? 봄에 얘기했던가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탄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0: 네.
1: 그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호주 횡단열차는?
0: 그러니까 뭔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인생은 계속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1: 인생은 계속된다?
0: 네.
1: 오.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도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1: 예.
0: 그 열차가 관광 위주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 나 이제 좀 큰 도시 나가서 일해보겠어 학교 가겠어 해가지고 학생들 일하는 사람 뭐 가족 친지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1: 아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0: 네.
1: 승객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네요.
0: 네. 호주 열차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듯.
1: 아 뭐야 진짜요? 세상 끝으로 향하는 그야말로 네. 설국열차.
0: 네,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호주라는 나라를 딱 알게 된다면 솔직히 별로 할 게 없는 나라잖아요.
1: 조금 심심해 보이긴 해요.
0: 네.
1: 근데 막 또 엄청난 관광지들도 경치가 특별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왠지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
0: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미래를 걸만한 최첨단 그런 기술이라든가
1: 예.
0: 산업의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1: 그래서 뭐 호주나 뉴질랜드 청년들도 결국은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나이가 진짜 기본적으로 많고
1: 아.
0: 주민들이 근데 이제 호주 이제 이 인디안 퍼시픽을 타시면 느끼는 게 느낌이 거의 대부분은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1: 예.
0: 아, 우리가 어디 뭘 낯선 세상에

0: 끝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예. 파타고니아 갔다 온 분이 예. 파타고니아도 이런 느낌이래요. 아. 세상의 끝에 가는 느낌이래요.
1: 그렇군요. 네.
0: 그 열차 느낌이 조금 신비로워요, 오히려. 그리고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들. 네. 진짜 우리가 딱 보잖아요. 예. 캥거루들이 같이 열차로 뛰어.
1: 같이 뛰어요?
0: 같이 뛰어요.
1: 걔네들의 본능인가 보다. 근데 달리는 걸 보면 달리고 싶은.
0: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 겁을 내서 도망치는 거래요. 아. 근데 그럼 열차와 반대로 뛰어야 되잖아요. 네. 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뛰는 거야.
1: 아유 아유 이놈들아.
0: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뛰는 아이들도 있고 뒤로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람이 무서워지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 그냥 냅다 뛰는 거군요.
0: 냅다 뛰는 거예요.
1: 이야. 바라볼 수 있는 그 차창밖 풍경은 일단 뭐 아웃백이라고 했고 뭐 캥거루가 뛰는 모습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3박 4일 계속 그것만 보면 뭔 재미일까 싶기도 해요. 그거 말고 이 창밖 풍경 중 매력적인 그런 장면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래요?
0: 우선 같은 장면 우리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네. 막 환각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 3EI라고 해서 그거 있잖아요. 네. 눈 초점 맞추면 뭔가 입체적으로 되는 거 무아지경을 느낍니다.
1: 아, 그래요? 계속 그 같은 걸 보니까?
0: 네. 근데 그렇게 지겹지 않아요. 근데 정말 풍경이 네. 러시아 횡단열차는 어떤 구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지역에 맞는 자연 환경이라든가 생태계가 있잖아요. 예. 호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호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호주는 그냥 딱 아웃백 하면 아웃백밖에 없습니다. 우와. 특히 숲이 없어요.
1: 그러네요.
0: 네. 나무로 된 숲이 없어요.
1: 우리나라는 뭐 기차를 타건 자동차를 타건 어딜 가도 네. 지평선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아예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무조건 지평선인 거네요.
0: 지평선이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네. 근데 열차가 동에서 떠서 서로 가잖아요. 해와 같이 움직이거든요.
1: 이야.
0: 아 근데 그거 진짜 타볼만 해요. 정말 타볼만 하는데 여러분 아쉽게도 네. 이제는 관광열차 크루즈로 바뀌어서
1: 너무 고급스러운 이동순환이 돼버려서
0: 침대칸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어요. 그땐 샤워를 생각도 못했거든요.
1: 그럼 샤워 3박 4일 동안 아예 못해요? 아니면 뭐 어느 역에 정차할 때 후두닥 뛰어가서 샤워하나요?
0: 그렇게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1: 뭐 땀도 안 흘렸는데 뭐 이런 거예요?
0: 그치 에어컨도 잘 나오고 뭐. 굳이 내가 뭐 열차 안에서 잘 보여야 될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물론 그
1: 왜요? 또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죠. 여행지에서
0: 제가 인생의 반려자는 아니었지만 예.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이름 하나 로빈이라는 사람을
1: 로빈?
0: 네 만났습니다.
1: 우와 로빈 어떤 사람이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요 그 제가 타고 있던 열차 안에서 모든 사람이 로빈을 알고 있었어요.
1: 아 혹시 뭐 차장?
0: 아니요
1: 승무원?
0: 애기 이름이었어요.
1: 아 애기 몇 살?
0: 한 10살? 우와 근데 왜 로빈을 알았냐면요 예. 열차 안에 말썽꾸러기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동영아 이런 것처럼 하지마 하는데
1: 나중에 엄마도 지쳐서 계속 못해.
0: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그 로빈을 부르는 거예요. 그 열차 로빈! 있는 사람들 로빈, 로빈 하면 네 그래서 막 아 그
1: 에너지가 남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0: 네, 네. 근데 이 사실 어른들도 힘든데 10살 아이들한테는 더 힘들었겠죠.
1: 답답했겠죠 그 공간 네. 자체가.
0: 그리고 그게 또 사는 사람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 자, 로빈 얘기까지 했고 그 로빈은 지금 이제 30살 정도 됐을 텐데 네. 나름 가정을 일구고 살 수도 있겠어요?
0: 호주 그 결혼 빨리 하는 거 아시죠?
1: 아, 그렇구나. 네. 그 로빈만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와 함께 어디선가는 그 잘 살 수 있겠죠?
0: 자기의 그 대책 없는 말썽꾸러기의 모습이 아들한테 해가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어요.
1: 막 예를 들면 막 잠에 좀 들라 할 때 막 후다닥 뛰어다니고 막 네.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이고야.
0: 그리고 좀 어머님이 좀 민감하신 것 같기도 했었어요. 무조건 로빈이에요.
1: 남한테 폐를 끼치는 걸 특별히 싫어하는 분이셨구나.
0: 네. 그리고 자기 성격을 못 이기는 분. 그래서 제가 그때

0: 노래 가사를 썼는데 모두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지 로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1: 어머니 작작하세요 이런
0: 아
1: 것도
0: 근데
1: 있나요
0: 근데
1: 가사에?
0: 거기서 말했던 그 제가 썼던 노래 가사라기보단 글에는 그 당시는 노트에다 글을 썼는데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한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의 글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로빈. 그러니까 이 로빈이라는 이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진 이름일 텐데 뭐 그런 식의 글을 썼던 게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요.
1: 이야, 그렇군요.
0: 네.
1: 강렬한 인상을 남긴 10살짜리 꼬마아이 로빈 얘기까지 했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행 떠나보죠. 크라우디드 하우스의 Don't Dream It's Over. 이쪽 사람이잖아요.
0: 네, 원래는 뉴질랜드, 네,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에서 뭐 사실 음악 활동 해봤자 뭐 별거
1: 시장이 너무
0: 너무
1: 좁아서.
0: 좁아서 또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은 또 호주에 와서 음악 활동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리고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활동했던 크라우디드 하우스의 Don't Dream It's Over라는 곡이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골라온 곡은 호주 단순히 호주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이게 제가 본 영화 중에 세상에 종말이 왔어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이거를 통기타로 부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1: 꿈꾸지 마, 끝났어. 이거잖아요.
0: 근데 사실 이게 부정적인 노래 가사 같잖아요.
1: 예.
0: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노래 가사는.
1: 그러니까요.
0: 예.
1: Don't dream that is over.
0: 네.
1: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꿈을
0: 예.
1: 가져. 뭐 이런 거잖아요. 가사는요.
0: 아시네요. 네. 역시 음악방송 예, DJ이십니다.
1: 정오이들은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라우디드 하우스의 Don't Dream It's Over 함께 들어보죠.

0: 크라우디드 하우스의 Don't Dream It's Over 듣고 왔습니다. 생선 작가의 오늘의 공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주 대륙을 가로지르는 인디언 퍼시픽 열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 긴 여정인데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완전 아웃백, 그 황무지만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뭐 블루 마운틴 이런 데도 있는데요.
1: 네. 그 유일하게 호주에 숲이 좀 없거든요.
0: 예.
1: 블루 마운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좀 돌들 같은 거 있잖아요.
0: 예.
1: 뭐 세븐시스터즈, 뭐 7명의 공주가 막 돌로 만들었다. 막 그런 곳을 지나가기도 해요.
0: 아.
1: 근데 열차가 지나갈 뿐이지.
0: 네. 멈추진 않나요?
1: 멈추긴 해요. 근데 잠깐 멈춰요.
0: 아. 사진 찍을 정도.
1: 아니에요. 사진 찍을 정도도 아니에요. 왜냐면 블루 마운틴에 쓴다고 해서 블루 마운틴 바로 앞에 쓰는 게 아니고 블루 마운틴 역에 서 가지고 블루 마운틴 갈 사람은 거기서 열차 타고
0: 아.
1: 그다음에 열차에서 내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기름 넣고 열차에 연료를 넣고
0: 네.
1: 그리고 떠납니다.
0: 우와.
1: 그럼 그래 봤자 열차가 한 도시에서 있는 시간이 최장 9시간 이거 나머지는 두세 시간밖에 없어요.
0: 그래요?
1: 네.
0: 땅 밟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기차 여행이네요. 그 열차 안에서 식사는 그러면 무조건 사 먹어야 되네요?
1: 무조건 사 먹죠.
0: 오.
1: 근데 저는 사가지고 탔죠.
0: 아.
1: 토마토를 사가지고 탔죠.
0: 토마토만 먹었어요?
1: 토마토만 먹었죠.
0: 설마?
1: 진짜 같습니다.
0: 뭔가 씹고 뜯는 재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먹캉먹캉하니 그것만 먹으면 어떡해요. 탄수화물 먹어줘야지.
1: 과자 같은 것도 좀 있고 하는데요.
0: 근데
1: 진짜 대한민국이 열차 이렇게 할 때 예. 계란하고 이렇게 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0: 사이다.
1: 사이다. 그런 거 없어가지고 미리 잠깐 한 기차 네 번 쓰거든요.
0: 예.
1: 쓸 때마다 거기서 물건을 사야 된대요.
0: 우와.
1: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한 봉지 파는 거예요.
0: 예.
1: 토마토를.
0: 토마토를.
1: 샀어. 그래서 다른 데 막 사진 찍고 있었어. 열차 간대. 그래서 탔어요. 그래서 토마토만 엄청 많아가지고 토마토만 막 먹었는데
0: 다른 걸 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1: 네, 그래서 토마토를 막 먹는데 옆에 있는 애는 뭐 과자 같은 거 많이 사고 초콜릿도 사거든요.
0: 예.
1: 그거 먹어도 또 질리는 거예요. 바꿔 먹기도 하고
0: 물물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1: 근데 저도 알다시피 진짜 먹을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저는 뭐 충분했고 화장실도
0: 식당 간 안 가봤어요?
1: 가봤어요.
0: 어.
1: 와 비싸다 막 이러면서
2: 난 이런 것에 돈을 쓰지 않아.
1: 야 이거 먹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다른 걸 사지 막 이런.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지금이라면 그렇게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아껴서 아끼면 아낀 만큼 제가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0: 그러니까요.
1: 때문에 그랬지. 지금은 아마 또 그것도 조차 질렸을 것 같아요.
0: 아, 이 생선이라는 이름 자체가 눈을 감지 않아서 생선 작가 닉네임을 쓰는 거잖아요.
1: 네.
0: 이 당시는 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것 같네요. 다 먹어봐야겠어 보다는.
1: 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특히 이제 퍼스 쪽에 가기 전에 하나 네. 정도 이제 밤에 도착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0: 오, 지금 보니까 쿡.
1: 네.
0: 롤리나?
1: 네, 롤리나요.
0: 칼구리 이런 도시들 멈추네요.
1: 네.
0: 아들레이드까지 포함해서.
1: 그 롤리나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아웃백 평원이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여기에 서서 하늘을 보고도 파티를 연대요.
0: 우와.
1: 그 당시만은
0: 고급스럽다.
1: 여기가 탄광 도시예요.
0: 아, 호주에 광물 자원이 많잖아요.
1: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땅굴을 파가지고

0: 불을 파가지고 갱도로 내려가는데 호주는 그냥 위에서부터 걷어내가지고 걷어내가지고 네. 이렇게 딱 위에 지구에서 보면 배꼽처럼 네. 이렇게 팽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도시.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게 있는 광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딱 내리면 6시간 있어요.
1: 예.
0: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샤워했으라면 샤워하고, 그다음 도시 돌아다니면 도시 돌아다니는데 도시가 진짜 2층 넘는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 그냥 다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0: 네.
1: 그냥 다 단층짜리 건물들이 이렇게 네. 턱턱턱턱턱 있고 길은 굉장히 넓고 그러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되게 단조롭고 자동차도 별로 없고 기껏해봐야 도시에서 포장된 도로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요. 거기 바에 들어갔거든요.
1: 바에.
0: 근데 제가 이제 영어도 완벽하지 못하고 아시아인이니까 거기 있는 광부들이
1: 다 쳐다봐요.
0: 다 쳐다보면서 되게 맨 처음엔 부승희기가 무법자처럼 서경의 무법자처럼
1: 두둥 비리리
0: 그랬다 오더니 아저씨가 한 명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더니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 핵무기 가지고 있지 막 이런 얘기야.
1: 지금 같으면 K컬처, K푸드, K팝, K드라마 얘기했을 텐데 20년 전이니까 핵무기 우리 아닌데.
0: 그래서 그거 북한이라고 여기 했더니 그럼 난 하나 더 알고 있지. 일본하고 중국하고 니네 의사소통 할 수 있지.
1: 뭐야?
0: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 예.
0: 외로운 거야. 외롭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항상 고립되어 있어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1: 일하러 간 거군요. 네.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0: 네. 그래서 맥주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1: 그것도 또 특별한 만남이네요.
0: 네, 그래서
1: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 관계였지만 얘기 풀어나가면서
0: 근데 조금 지금은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어두운 면도 알고 있어서 지금 같았으면 그들이 주는 뭐 호의나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했을 것 같거든요.
1: 아 맞네. 특히 막 요즘 보면 동남아 가서 네. 낯선 사람이 주는 뭐 칵테일이나 그런 거 마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0: 근데 그렇죠. 뭐 이렇게 물건 뺏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납치될 수 있으니까
1: 내가 잠든 사이에.
0: 네. 근데 그런 거 너무 막 아,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어 외로웠나 봐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진짜 재밌게 놀다가 열차를 타고 왔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까? 그때는 그렇게 순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1: 아.
0: 라는 생각. 저는 여행하면 사람들이 운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1: 운이 따르는 사람?
0: 그러니까 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없는 기차표를 사는 것도 있죠. 항상 표를 구할 수 있는 그 운이 있는 사람이 있고.
1: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막 표를 못 구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내 바로 앞에 사람이 취소표를 건넸어. 이런 거.
0: 그런 운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이벤트가 있어. 그 도시에.
1: 와, 그 여행 작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네요.
0: 근데 저는 가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아, 그런 운이 있어요. 제일 좋아요.
1: 그때 네팔에서 네. CD 가게 아저씨.
0: 예. 네.
1: 뭐 그런 식으로.
0: 그리고 CD 가게 아저씨도 있고 제가 그 오면서 그 CD 가게 말고 다른 친구한테는 가이드 친구한테는 강아지도 선물하고 왔어요.
1: 우와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조그만 새끼 강아지.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는 진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복이 많나 봅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와 지금 지도 웹에서 롤리나 찾았는데요. 보통 등고선이라고 해야 되나?
0: 네.
1: 이게 하늘에서 봤을 때 네. 초록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냥 이거
0: 단색이죠?
1: 아이보리색이야. 아이보리색. 사막 진짜 아무것도 없고 네. 사진도 딱 한 두 컷이 있는데 진짜 황무지에 길만 딱 나 있고 나무 몇 그루는 그래도 있네요. 여긴 도시니까.
0: 네.
1: 마을이니까.
0: 네.
1: 와 재밌습니다.
0: 혹시 호주 이 열차 여행이라든가 호주 그 아웃백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빌 브라이슨이 쓴 작가가 쓴 호주 이야기가 있거든요.
1: 오.
0: 이 사람도 제가 갔던 길을 똑같이 간 작가예요.
1: 예.
0: 근데 굉장히 유머스럽게 재밌게 썼거든요. 한번 맞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자 코너 마무리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추천곡 네. 어떤 노래인지 노래 얘기 좀 해볼까요?
0: 네. 사실 호주를 대표하는 가수는 AC/DC.
1: 아 맞다. 진짜 최고의 네. 락밴드.
0: 네.
1: 지금도 현재 진행형 라이브 하고 다니는 사람들. 한국은

0: 일어나 안 왔던 사람들.
1: 아, 진짜 꼭 한번 보고 싶어요.
0: NCT 왜 안 오지? 저 막 인터넷 뭐 너튜브로 네. NCT 라이브 한 번씩 그거 찾아서 듣게 되는 경우,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통쾌한 마음이 있어요.
1: 지금도 잘하잖아요.
0: 그 남미 같은 데 뭐 네. 브라질 같은 데서 네. 한 라이브 보면 네. 진짜 분위기 장난 아니거든요.
1: 네. 우리나라도 장난 아닐 텐데.
0: 왜 안 오는 거야?
1: 빠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오니 네, 그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들을 곡은?
1: ACDC가 제일 유명한데요. 사실 예. 근데 호주인들이 ACDC는 아무래도 70년대, 80년대 활동했던 주로 활동했던 그런 락밴드잖아요.
0: 네. 아, 그 카일리 미노그도 있잖아요. 호주.
1: 아, 맞네.
0: 어. 최고의 아, 팝스타. 아, 예뻐.
1: 아, 아니, 예, 좋습니다. 근데 네. 제가 좋은 곡은
0: 딴데로 자꾸 세죠.
1: 네. 니케이브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0: 예.
1: 작가이면서 뮤지션인데 우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그래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호주에는 ACDC만 있는 게 아니다.
0: 아.
1: 어, 니케이브도 있다. 여러분 니케이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밴드는 니케이브 앤 더 배드 시즈라는 밴드거든요. 지금도 이게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뭔가 주목받는 밴드예요.
0: 오.
1: 근데 그 니케이브가 사실 괴상한 음악을 많이 하는데
0: 예.
1: 몇 곡은 그래도 팝적인 곡들이 있어요.
0: 팝 팬들한테서는 그래서 그 사람 몇 곡은 들을 거 있어 이런 거네요.
1: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은 니케이브가 부른 Into My Arms라는 곡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니케이브와 더 배드 시즈가 연주하고 부릅니다. Into My Arms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생선 작가 김동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입니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지방 곳곳에서도 한여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국악 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오후 4시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공명 콘서트 기린자리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오산문화재단이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의 첫 무대로 선보이는 공연인데요.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무대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공명은 박승원, 송경근, 강선일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60여 개국, 200여 회가 넘는 해외 공연을 통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번 공연엔 판소리 신유진, 전통무용가 장수지를 비롯해 건반과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들이 함께하고요. 기린자리, 전쟁과 평화 등 모두 14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음악의 세계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7시 남원 국악공연장 청아원에선 청년예술단체 청연과 LED 무용팀 달빛유랑이 함께하는 빛나는 밤의 청연이 펼쳐집니다. 여름밤의 어둠을 아름다운 빛과 신명나는 연희로 채워가는 공연인데요. 빛을 따라 펼쳐지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속옷춤, 번화놀이, 꽃춤, 죽방울놀이, 부채춤, 용기놀이까지 우리 전통 연희의 흥과 화려한 LED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여름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음악과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생황의 매력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7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인천 트라이보울에선 2016 트라이보울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 생황 연주자 김효영의 숨, 구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김효영은 우리 전통악기 가운데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생황의 매력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연주자이자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이번 공연은 제목처럼 숨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생황의 깊고 맑은 숨결이 전통음악과 전자음악 그리고 무용과 만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창작 공연입니다. 이렇게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생황의 신비로운 울림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김효영의 이번 공연과 함께 특별한 여름밤 보내보세요. 우리 전통 성악의 가장 깊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됩니다. 오는 7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 정기연주회가 열리는데요. 가곡풍류보존회는 2017년 창단 이후

0: 우리 전통 성악인 가곡 풍류의 보존과 연구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전통 가곡의 기틀을 세운 금하 하규일 선생이 이왕직 아악부에서 가곡과 가사, 시조를 전수하기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은 이를 기념해 남녀창, 다른 노랫말 발췌 그 다섯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평소 자주 접하기 어려웠던 가곡의 노랫말 12곡을 엄선해 소개하며 익숙한 가곡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매력과 깊이를 새롭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무대엔 국가무형유산 가곡이수자인 강권순 명인이 여창을, 홍창남 명인이 남창을 맡아 깊이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요. 여기에 가야금 이지영, 검은고의 유영주, 피리 박영기, 대금 김상준, 장구 김웅식 등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 가곡 특유의 품격 있는 선율을 완성합니다. 또 서울예술대학교 명예교수인 하주화 교수가 해설을 맡아 가곡의 음악적 특징과 감상 포인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줄 예정인데요. 천천히 흐르는 선율 속에서 우리 전통 성악이 지닌 절제의 미학과 깊은 여운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은 강한 대비를 이루는 빛깔인데요. 노란색은 밝으면서도 따뜻하고요. 파란색은 차가운 색감이라서 두 빛깔이 함께 어우러지면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대취타 연주자의 복식도 노란색과 파란색의 대비를 이루는 빛깔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대취타 연주자가 입는 노란 빛깔의 옷은 바로 황철릭인데요. 황철릭의 허리에 두르는 띠가 푸른 빛의 남전대입니다. 황철릭과 남전대의 빛깔의 조화, 여기에 공작의 깃을 꽂은 전립까지 갖추어 쓰고 태평소와 나발, 나각, 용고, 자바라, 징과 같은 악기를 들고 서면 그 위엄이 대단했는데요. 보기도 좋고 연주 소리도 듣기 좋다라고 여러 기록에 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대취타 준비했습니다.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